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짝짝 첫 곡으로요. 비비 와이넌스의 Love Thing 띄워드렸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저희 시그널 음악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겠네요. 새들이 옆에서 짝짝짝짝짝짝 그죠? 자, 가을 절기 중에 백로, 한로, 상강 네 이렇게 이슬 삼형제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백로는 흰 이슬, 한로는 찬 이슬, 상강은 이슬이 얼어서 서리로 변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가을이 깊어가는지를 알았다는 게 참 운치 있게 느껴지죠. 물론 이슬이 언다는 거는 농가에서는 일종의 데드라인이어서 추수하고 수확하고 뭐 이렇게 갈무리 하고 막 이맘때면 정말 눈코틀 새 없이 바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계절이 깊어가는 이맘때면 분주한 일손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요즘처럼 정말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이제 막 색이 변하기 시작한 단풍들 뭐 이맘때 들으면 딱 좋을 제철 음악들이 정말 그럴 텐데요. 공기도 너무 좋죠. 하루 종일 뭐 24시간 창을 열어놓고 환기시키면서 살아도 될 정도로 공기가 맑습니다. 자, 오늘의 온도와 습도에 딱 맞는 그런 제철 음악들 저희가 사연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잘 버무려서 네, 오늘 틀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0: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Renault.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건 레몬트리님이 신청하신 곡이고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눈치채셨군요. 스칼렛님. 한로니까 한로로 좋다. 여러모로. 이런 고인물들 같으니라고. 예. 자, 게시판을 좀 쓱 보죠. 3007님. 근무지 화단에 금목서가 만개했더라고요. 향이 참 좋습니다. 이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잠깐만. 금목서. 금목서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미안합니다. 금목서. 얘네들이 금목서구나. 되게 예쁘다. 이렇게 노란 꽃 올라오는 거. 향이 좋나요? 저도 약간 꽃향이랑 이런 거 좀 맡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뭐 많이 유난히 좀 많이 날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근처 갔다간 좀 큰일 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코가 큰데 예. 약간 야끼만두 코가 왕만두 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큰일 납니다. 동태님 만보 걷기 하는 중인데요. 날씨가 그냥 판타스틱. 네, 진짜 판타스틱하죠. 공기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365일 이런 공기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짜 하늘 너무 높고 바람도 선선하고 완벽합니다. 별처럼님, 우리 댕댕이도 가을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산책할 때면 자기가 걷고 싶은 길로 저를 인도합니다. 모든 강아지가 다 그렇죠. 강아지가 두 종류가 있대요.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 안에서도 걷는 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 피지컬 운동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짧게 산책을 하지만 냄새 맡기를 좋아하는 스니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동네에 딱 갔을 때 자기네들이 스니핑을 하는 그 스팟들이 이렇게 대부분 좀 정해지는데, 그게 강아지들한테는 그 SNS래요. 이 페이지에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여기다가 뭘 했는지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 남겨놓고 가는 거죠. 찍 약간 이러면서. 저희 강아지는 다행히 스니퍼입니다. 예, 멀리 안 가도 되고 아주 짧고 강렬하게 놀고 들어갑니다. 처음이에. 7954님. 아침부터 중2 아들이랑 옷 때문에 한바탕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입을 옷을 챙겨줬고 알았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 춥다 작다 별 시비를 다 걸더니 갑자기 집에 고구마가 많다고 택도 없는 시비를 걸고 등교했습니다. 중2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중2가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7954님, 중2 아들을 다음날 아침에 입을 옷을 챙겨줬다고요? 저희 어머님은 깨우지도 않았는데요. 저 그래서 학교 되게 자주 늦었고, 그렇게 늦게 학교에 뛰어나가는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옷을 챙겨줬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 계시고요.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게시판도 그렇지만 제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2 임팩트가 이렇게 클 줄이야. 저희 잘 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네, 한로다. 뭐 가을이 막 공기가 좋다. 하늘이 높다. 막 이렇게 완벽한 날 갑자기 중2가 튀어나오더니 내 하루를 망쳤어.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아, 중2는 아, 그 초장에 잘 발라야 되는데. 맞긴 맞아요. 예. 자, 이제 좀 넘어가는 분위기를 좀 타보죠. 로아맘님, 전날 챙겨줘도 아침에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춥다, 손 시렵다, 뭐 이러면서 반바지 입고 갔습니다. 아휴, 뭐 알지도 아직 반바지인가요? 오늘 반바지를 입고 올라 그러다가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상의에다 자켓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바본가? 약간 좀 이런 느낌 있죠. 동네 바본가? 반바지인데 양말도 발목 양말이야. 짧아. 그리고 위에는 춥다고 자켓을 입은 바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바지 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지 이렇게 변하고 움직이고 하지. 에. 지니님, 10분 뒤에 출근. 출발해야 하는데 세탁기 시간이 아직 15분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헹굼을 한번 빼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문자 언제 온 거죠? 지니님? 빨리 체크해보자. 이거 문자 언제 온 거지? 10분 벌써 지났을 것 같은데 왠지 이 양반. 12분. 아, 22분에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지났네. 지금 16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진짜 세탁기가 15분 있다 끝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 15분 전에 안 끝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헹굼 때 물을 탈수를 이렇게 몇 번을

물을 붓고 탈수를 하고 물을 붓고 탈수를 하고 이 과정인 건데 그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늘어난다니까. 분명히 5분 남았대. 한 5분 있다 왔는데 아직 5분이야. 약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거기다가 그것도 딱 끝나면은 뚜껑 열어서 꺼내가지고 팡팡 털어가지고 드라이기 야통에 안에다 넣던가 아니면 널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왜 지금 돌렸어요? 아휴 참. 그렇다고 이거 그냥 또 놔두고 갈 수가 없어. 냄새 나거든. 이게 냄새가 그냥 냄새가 아니라 이게 세균이 번져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옷도 뜨거운 물에다 삶아야 돼. 아이고 답답하네. 이거 어떻게 하셨대 그래? 근데 이거를 봐줄 사람이 없었나요? 오늘 왜 이렇게 고구마는 먹었는데 사이다가 없는 느낌이지? 아, 자우림의 25, 21 5947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머무르님이래.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이렇게 답답한 건 아닌데. 이런 어른이 아닌데.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DJ DOG님 어디서 오셨지?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머무른 노래 라디오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 중이라고 문자 주셨네요. 이게 AI 네 곡이에요. 근데 참 좋아졌죠. 그러니까 감정을 담는

다란 표현은 안 되겠지만 감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흉내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7009님, 우리 서방이 좋아하는 노래다. 요즘 이 노래 들으면서 밤마다 울어요.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좀 잘해줘요. 좀. 아이고 참. 아휴. 꿈꾸던 어른이 되었네요. 이 곡을 들으면서 자꾸 울어요. 아이고 좀 잘해줘요. 위로해주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칭찬을 더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건 남자들한테는 약간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성분들에게는 좀 다른 느낌이겠지만, 왜냐하면 칭찬은 우리한테는 휘발유야. 예. 그냥 퓨리예요, 퓨리.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예. 막 내가 예를 들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야근하고 오늘 아침 7시에 내가 퇴근을 했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마침 와이프가 이제 출근길에 나랑 만나가지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와, 자기가 어제 이불 빨래 해놓은 거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말랐고 향기도 너무 좋더라. 여보 혹시 그거 난 도저히 나는 해도 그렇게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혹시 오늘 저기 잠들기 전에 쿠션 소파 쿠션 좀 커버 좀 벗겨가지고 이것 좀 빨아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빤 거랑 내가 빤 거랑 달라. 다른 세탁기 쓴 것 같아. 혹시 다른 세제를 쓰나? 이러면 남자는 해요. 예. 울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울지 마세요. 아, 내가 다 울컥하려고 그러네. 송뚱이님, 이 노래 처음 들어요. 뭔가 뭉클한 이유는 뭔가요? 이 노래 다 되게 그렇게 뭉클뭉클 하시네요. 그런 곡이에요. 네. 러브 유진님, 아이고, 오늘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사연은 알드님한테 답답한 사연 천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진희님, 아까 그 진희님, 예, 세탁기. 탈수 시간 6분 남았을 때 끄고 널고 출발했습니다. 아, 그 다행이다. 이게 그 물을 집어넣는 타이밍이 있고 물을 털어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맞추셨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예. 코파곰님, 맨날 가르마만 타는데 오늘은 선곡이 가을 타게 만드네요. 왜 커피도 타오시지? 왜? 가르마만 타세요. 2부에는 어쨌든 리듬 탓이 준비하세요. 예. 자, 자꾸 이렇게 현타오게 할 거예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한 곡이 더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2604님의 신청곡 듣고 옵니다.

김영표님. 언젠가 아내가 자기가 설거지하는 게 제일 깨끗해 라는 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설거지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사기입니다. 스킬이죠, 스킬. 네. 자, 1부 마지막 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띄워드리면서 저희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0: 겁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여야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청 폐지,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혼란을 강하게 지적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국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문제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 등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킹범이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인물로 추정된다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현지 시간 7일 관련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추정 단서는 클로드 코드인데 해킹범이 범행 후 자신의 침투 성과를 담은 문서 작성을 클로드에게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해킹범의 이름과 텔레그램 계정 등 개인정보가 입력됐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 인공지능 패권 경쟁으로 메모리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7.49%를 기록해 2023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국채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 조사에서도 지난 1일 기준 30년 고정금리가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높은 7.28%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C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윤주였습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도 마치 두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보통 이 할로절기를 기준으로 온화한 가을과 차가운 가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다음 초까지 당분간은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좀 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 대구 25도, 광주가 26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긴 소매 겉옷이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남부와 제주도는 주말 주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김호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네,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네, Too Much Heaven 듣고 오셨습니다. 랄랄랄랄라.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자,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이거는 안윤정 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네,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주하랑 님께서요. 저는 60대 중반 되는 옆집 성도예요. 안녕하세요. 옆방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라? 갑자기 이 방으로 순간 이동됐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추억의 팝송 가요도 나오고 좋네요. 오늘은 기왕 왔으니 쭉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셨다가 2, 3년째 발목 잡혀서 어디 아무데도 못 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잘 오셨습니다. 매일 빛나물 네, 매일 빛나물 무침님 크크크. 전 남편에게 무조건 병뚜껑 열어달라 해요. 이거 띄어쓰기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에게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전 남편. 깜짝 놀랐네. 전 남편을 굳이 찾아가서 이거 좀 열어봐.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이러면서. 어? 예? 이거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오. 근데 꼭 눈치 없는 아들 녀석이 달려와서 열어줍니요 하셨습니다. 아들도 남자잖아요. 너 아빠만큼 잘 연다. 걔는 병뚜껑만 보면 뛰어올 겁니다. 그렇죠. 비오기가 막힌 순댓국. 순댓국 관련한 사운드는 뭐 없나요? 아이고 자꾸 기대하게 되네. 오늘도 아들 청바지 입고 나간 남편. 왜 저러는지. 딸 귀 뚫으니 따라 뚫고. 아들 파마하니까 따라 파마하더니 오늘은 아들 청바지를 슬쩍. 아들 주기 전에 신랑 입으랬더니 싫대 놓고 아들이 입었더니 이쁘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슬쩍 또 입고 나가네요. 사이즈가 대충 잘 맞나 봐요. 아버지가 되게 슬림하신가 보다. 오, 야, 좋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죠. 딸 귀 뚫으니까 따라 뚫고 이건 좀. 네, 최대한 네, 귀걸이는 작은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댕글댕글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가을가을해님 알디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뜸했죠? 7월부터 자격증 공부로 바빴는데 오늘 합격의 소식을 받자마자 알디에게 제일 야 합격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야호. 그동안 수업 중간중간에 잠깐씩 들어서 감질만 났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오늘 완전 럭키비키한 날이네요 하셨습니다. 합격 야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무슨 저기 자격증이었어요? 궁금해지네. 자 그나저나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네, 자주 들리셔서 이렇게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노래 들을까요? 아이유의 가을아침, 박혜원의 찬바람이 불면 요거는 최은정님께서 신청하신 거 이렇게 두고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도대체 이 고망이란 뭔가요? 아직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게시판의 요원들이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 코에 망고 들어간다. 이베리코 돼지고기와 망고스틴의 만남. 이 코너 기다리다 망부석 될 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코망은 이 코너 망해라의 줄임말. 아주 단순합니다. 도파민이 범람하고 과오비 속출해서 이대로 가다간 제작진과 청취자가 아니가 걱정이 된다는 뜻으로 즉흥적, 충동적, 우발적으로 지은 작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망은 여지껏 망하지 않고 4년을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신비주의 PD의 오마카세로 이 코망 이어갑니다.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진짜 이건 진짜 몰라요. 일단 개문발차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첫 곡 출발합니다. 야야 싱겁다 싱겁다 싱겁. 자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로 출발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가득님, 저도 목요일에 출구 없는 거 모르고 왔다가 44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아, 44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애기네. 좋은 생각님, 역시 이거지. 이래서 목요일엔 러닝딜 맛이 난다니까. 캬호! 자, 석풍님, 사장님 아직 안 오셨는데 제발 11시에 오세요. 이 코방은 소중하니까. REF의 가을의 기억 이어갑니다.

별처럼 님, 쇼핑몰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춤을 출 수가 없으니까 바쁜 척 뛰어봅니다. 신나서 뛰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는 문자를 연속 4번을 주셨어요. 똑같은 문자로. 무슨 에러가 있는 거지? 자, 달리는 유부녀님, 신난다고 덮어놓고 뛰면 큰일 납니다. 잠시만요. 무릎 보호대 좀 하고요. 우리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영자님, 저는 파스 좀 붙이고 올게요. 알디는 이 구망 파스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거예요? 엄정화의 숨은 그림찾기.

로미님, 감기 몸살 심한 채로 출근해서 다운이 돼 있었는데 이 구멍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나 신나 하셨어요. 약 드셨어요? 네. 약 챙겨 드셔야 됩니다. 392 하나님, 이코망 파스, 이코망 관절력, 이코망 무릎보호대 출시 원합니다. 우리도 맘 놓고 신나보자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알 거예요. 그게 뭔지. 근데 그냥 마트에서 이걸 만나신 분들이 이코망 파스가 뭐지? 카라의 한이 이어갑니다.

Let's go. 돈돈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두 눈은 모니터 위에 고정되어 있지만 책상 밑에서 두 발은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시미님, 입구망 시간 딱 맞춰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남편. 더 빨리 움직여! 허벅지가 터질 때까지. 자, 코파곰, 뭐하니? 하니하니 뭐하니? 입구망인데 다들 흔들어야지 뭐하니? 빅뱅의 붉은 오리어 갑니다.

자, 아몰랑님, 아 숨차 줌바 스피니보다 효과 좋은 이 구멍 마 그대창이 헬스클럽 아이가 뛰고 있는데 땀 흘리고 있는데 윤슬제이님 컴 앞에 앉아있다가 볼륨 업하고 일났습니다. 저 잘 안 일어나는데 나를 일으키다니 대단한데 이 구멍.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이의 예술이야 이어가겠습니다.

봉화님, 알디 여기 주화님이랑 몇 분 저기 기절하신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찔러봐요. 콕콕. 주화랑님, 저 여기 있잖아요. 그 너무 재밌고 지치네요. 이코망이 그래서 이름이 이코망인 거예요. 이 코너 빨리 망해라. 자,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쿨다운할 시간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위켄드 공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어땠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번 주에 공연이 하나 더 있죠. 자,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편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0: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 상승했고 매출은 127% 가까이 증가한 195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갈아치운 건데 영업이익의 경우 이번 한 개 분기만으로 지난해 전체의 2.5배에 육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역대 2위 흑자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7월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흑자는 2,7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육박합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을 고도화하는 한편 세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채무는 조정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 채권 관리 체계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00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와 관련해 김성재 의왕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20억 원 상당의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인데 앞서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련 사업을 알선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6도, 습도는 51%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7: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삿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8: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7: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8: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

0: 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드라마에서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해요. 난 화를 낼 거예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남의 기분 먼저 살피고 행여 일이 틀어질까 가슴속에 꼭 참아뒀던 감정을 이제는 좀 표현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꼭 돈이 있어서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런 거겠죠? 우리도 가끔은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이 시간을 든든히 지켜줄 좋은 노래 그리고 우리 랄랄라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김필, 곽진원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0: 걱정 말아요 그대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백디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천생연부님 저 사실 좀 떨고 있는데 정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거죠? 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추석풍님께서 복권 당첨되면 티 안 내고 회사 계속 다녀야죠 우선은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죠. 저도요 복권 당첨돼도 계속 회사 다닐 거예요. 그래야 랄랄라 가족들 만날 수 있잖아요. 우선이 아니라 쭉 같이 갈 겁니다. 말랑콩떡님 전 복권 되면 1억 정도는 마음대로 쓴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아니 얼마나 당첨이 되시려고 얼마나 당첨되시려고 1억을 마음껏 쓰시겠다고. 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내일은 한글날 또다시 연휴 금요일 같은 목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 복권 당첨도 좋지만 일단은 노래부터 들을까요? 힘들 때 꺼내 듣는 노래 괜히 마음 든든해지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만 들으면 괜찮아진다. 이 노래가 있어서 버텼다. 그런 노래도 좋고요. 그냥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0: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이번에도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그래도 돼. 우리 랄랄라 가족들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때로는 힘내라는 말보다 그래도 돼, 괜찮아 라는 말이 더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무조건 그래도 돼 해드릴 거니까 이래도 될까 하는 거 뭐든 보내주세요. 제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교포 나그네님, 우울해요. 제가 작년 추락사고로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 목발도 졸업을 하고 직장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불안하다고 해고를 당해서 지금 부모님 댁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습니다. 랄랄라 가슴 찡한 노래들 들으면서 잠시 휴식하고 있어요. 네, 잠시 휴식이니까 괜찮아요. 건강 잘 회복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기로 해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드립니다. 엄미추님, 여기는 군산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춥네요. 강아지와 산책 중인데 나뭇잎이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뭇잎도 옷을 갈아입고 우리도 갈아입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별처럼님께서 원경님 랄랄라 자켓 사진 보고 저도 청자켓 구입하려고 지금 옷 고르고 있어요. 얼른 사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지나면 청자켓이 조금 춥거든요. 저도 오늘 청자켓 입고 나왔는데 연휴 동안에 가을옷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5315번님, 이 노래가 무조건 최고의 위로송이에요. 전 학원쌤인데 고3 종강할 때 꼭 이 노래 틀어줍니다. 조이5575님도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청하셨어요.

겸손의 공방의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주관적인 자기님께서 어머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좋네요. 바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이렇게 덕분에 또 좋은 노래 알아갑니다. 잘 오셨죠? 제가 오늘 무조건 그래도 돼 하고 동그라미 그려드린다고 했더니 1835번님께서 아 택배하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되나요? 아 어떡하지?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계속 고민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집에 가고 싶죠? 아 일단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커피 먼저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을바람 쐬시면서 일단 방송 끝날 때까지 산책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결정하시면

쓰는 거 어떨까요? 그래도 됩니다. 빛나는 별님. 윤주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스미는 랄랄라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소소한 루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루틴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인데 이거 불안불안합니다. 윤주님은 이사를 갔어요. 바로 옆 채널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00일도 넘었는데 백원경의 랄랄라 이제 매일 루틴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약속, 약속하신 겁니다. 빛나는 별님께도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497번님, 오늘 41번째 생일인데 뭔가 점점 즐겁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경님이 축하해 주세요. 마흔 넘어가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40대가 뭐랄까? 두 번째 20살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사춘기가 찾아오는 느낌? 그래서 예전만큼 뭐 즐겁다기보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1475번님, 제가요 발등 골절로 인해서 이번 수술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목발 짚고 생활 중이라 너무너무 불편해요. 우울하지만 CBS가 기분 전환해주는 좋은 친구랍니다 하고 청하신 곡 덥석 손잡아 드립니다. 이승철 My Love.

안 서고 그냥 가버렸어요. 심지어 제가 타려고 서 있었는데요. 속으로 욕했잖아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속으로 욕한 건데요. 따라가서 차 세우고 직접 따진 것도 아니고 속으로 욕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이렇게 방송에다가 대놓고 하셔도 되고요. 3724번님, 집사람이랑 공원 산책 가려는데 안 가도 될까요? 사실 저는 가기 싫은데요. 방송의 힘을 믿어볼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안 가도 되죠. 음악 들으면서 창밖에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점심은 드실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들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황호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즘 날씨는 유럽의 하늘을 보는 것 같네요. 유럽의 하늘도 이만은 못할 것 같은 그런 날씨, 그런 하늘이죠. 4284번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원경님께 축하받고 싶어요. 랄랄라 가족들과 좋은 노래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3280번님 청하신 곡 축하곡으로 보내드리려고요. 랄랄라 커피도 드릴 거고요. 3280번님께서 학교를 쉬고 있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아직 자주 하는데 닿지 않는 듯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보이지 않게 닿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은미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너는 아름답다.

정희령의 기도 가을 동화 몰아보게 하셨다고 73방탄소님 청하셔서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1435번님. 제육볶음님은 요즘 회사일 때문에 자괴감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오늘 위로 특집인가요? 원경님 덕분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밥 주고 청소해주고님, 이 시간에 항상 일해서 월차 낸 날만 듣는데요. 오늘 강제 월차라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음악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랄랄라를 통과하고 맞는 오후는 미소 짓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그리고 모바일 음료 쿠폰 드립니다. 7318번님께서 여기가 랄랄라 문자 참여 맞을까요? 맞다면 자주 할게요. 잘 도착했습니다. 커피도 갈 거예요. 6261번님, 커피 마시면 두근거리고 밤새 잠을 못 자더라도 랄랄라 커피 마시고 기절 한번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요. 네, 오늘 소원 성취하셨습니다. 이창섭의 노래 영화 같은 이야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상속농지와 고령농 보유농지

0: 등 다섯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농지법의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인물로 추정된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공격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추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주소는 쉽게 바꿀 수 있어 소재 국가만으로 실제 공격자의 위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격자의 국적과 활동 지역, 단독 범행이나 조직적 공격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추적 중입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DMZ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물리적, 비물리적 방안을 포함해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호한 대북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시간 현장 가시화 등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는데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107조 4천억 원을 거두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신기원을 연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에 따른 강한 수요와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강화가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글로벌 빅테크를 무난히 제치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넘어 세계 1위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가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20억 원을 넘어섰다고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3%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는 9.6% 정도 오른 7억 2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지영, 이명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영화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위해 부산에 모인 이들 영화인 20여 명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객의 판단을 정치가 대신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1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햇볕은 화사하지만 뜨겁지 않고 바람은 또 마냥 차갑지만은 않은 이맘때 공기를 두고 파라다이스 빔이라 부른다죠. 피부에 와닿는 느낌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사람을 딱 기분 좋게 만드는 천국과 같은 순간이다. 이런 뜻이라는데요. 추분과 상강 사이 절기상 할로윈 오늘은 말 그대로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때입니다.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이 적지 않기에 마음은 더 분주해지죠.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 다시 황금 같은 연휴가 찾아온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요 며칠 사이 금세 지나가 버릴 파라다이스 빕을 조금은 느긋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햇빛송 첫 곡은 모이스트맨의 End of the Road였습니다. 할로우 절기가 되면 기러기 같은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고요. 들판에는 들국화가 노랗게 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이맘때는 또 미꾸라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때문에 추어탕이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하죠. 물론 농가에서는 부지런히 가을거지를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꽃구경에 보양음식에 그리고 파라다이스 빔이라 불리는 화창한 공기 덕분에 고단함도 잠시 잊을 수 있는 거겠죠. 자, 목요일에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1497님,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친정 엄마 생신이기도 해요. 이사 준비로 오늘 집 보러 가기로 해서 오늘은 식사 같이 못하고 내일 만나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매일 짜증내는 또 화내는 딸이 믿겠지만 엄마 건강하고 행복하게 곁에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 하셨네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딸내미가 짜증을 확 내버리면 한 50초 미울 수 있긴, 아니 한 5분 이상 미울 수 있긴 하지만, 아 그렇지만 또 5일 내내 엄마는 아이 우리 딸 요즘 뭐 힘든가? 뭐가 잘 안 되나? 아 뭐 도와줘야 되나? 5만 가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마음껏 표현하시길 바라고요. 생일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엄마랑 딸이랑 생일이 같은 날인 건가요? 와 신기합니다. 축하드려요. 하늘바다님이 낙엽 밟으러 가야 할 목소리라고 하셨는데요. 올포원의 곡 들으시면 사실 말씀이신 거죠?

님은 아 이거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밥송을 사랑한 죄가 큽니다. 하셨는데 밥이 있어 행복한 시간 해피송. 아, 고양시 30대 왕자님, 매주 목요일은 어김없이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빙고 빙고 빙고 맞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목요일이고요.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드디어 오늘은 S의 구불구불한 길을 건너서 T로 시작하는 뮤지션 찾아봅니다. T로 시작하는 뮤지션. 많죠. T로 시작하는 뮤지션도 이거 몇 주 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기억 저편에 있었던 요즘 핫한 등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 노래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 뭐 뮤지션만 알려주셔도 되고요. 어느 곡인지 그 뮤지션의 노래까지 콕 집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Surface예요. Shower me with your love.

0504님, 오늘은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이에요. 일하면서 몰래 해피송 볼륨을 낮춰서 듣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우리 연휴 앞두고는 좀 일이 많고 좀 분주한 법이죠. 게다가 이번 주는 뭐 화수목만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적게 하는 거는 좋지만 또 같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장호규님, 몸이 녹는 노래입니다 하셨는데 눈사람이세요? 몸이 왜 녹아? Color Me Bad의 Wildflower였고요. Surface의 Shower Me With Your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T입니다. T. 1441번으로 요새 라디오를 잘 못 듣다가 판교 9004번 버스를 탔더니 기사님이 지수님의 해피송을 틀어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요. 테디 스윔스의 Gone Gone Gone 신청합니다. 아, 우리 기사님이 아주 전지전능하시네요. 그리고 1441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라디오를 잘 못 들으셨습니까?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는 유지수의 해피송을 들어야 되시죠?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사님도 시간 나실 때 해피송 생방 중에 한번 연락 주세요. 7679님은 저는 모두가 뉴 키즈 온 더 블록 좋아할 때 저는 이 남자들 테이크 댓을 좋아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깊은 눈매를 가진 로비 윌리엄스한테 푹 빠졌었거든요. 재결합하고도 그들의 재능을 확연하게 증명하는 저력도 응원하고요. 지금도 들으며 설레는 그때, 18살에 나를 데려가는 그때, 오늘도 같이 설레볼까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보니까 저랑 약간 비슷한 연배? 비슷한 나이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테이크 댓, 로비 윌리엄스는 또 솔로로 활동하면서 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 싶기도 하는 그런 뮤지션이기도 해요. 그죠? 1339번으로는 어머 이건 꼭 보내야 해 하고 보냅니다. T.S.의 Digging on You, 김밥 말다가 보냅니다. 학창시절 좋아하던 선배에 따라서 저도 좋아하게 된 노래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인연이셨나 궁금하네요. 우수님은 텐샵의 You, 요즘 이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먼저 화곡동 김밥님, 3덕나잇입니다. An old-fashioned love song.

예술혼님, 와, 3 degrees 짱 하셨는데, 예전에 마트인가 어느 카페인가에서 마감 음악으로 이 곡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별빛지은님, 3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이었고요. 3 Dog Night의 An Old Fashioned Love Song 앞서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 함식님은 Temptations My Girl 신청합니다 하셨고, 0570님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아,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 외치신 분들 꽤 계시고요. 가을인데요. 가을 안에 살지 못하고 겨울을 걱정하는 삶은 아니길 바라신다. 아, 맞다 맞다. 멋진 말입니다. 조셉님 티나 터너 What's Love. 5초의 법칙님 티나 터너 We Don't Need Another Hero. 메이플 피카님은 아, 역시 나는 메이플 피카님 팬입니다. 템 임팔라 또 제니가 리믹스한 버전으로 드라큘라를 신청하셨어요. 오늘도님 토토의 아프리카를, 보람님 트레인의 Bulletproof Proof 피카소, 또 티모시 살찌네님은 티렉스의 곡을 청하셨습니다. 아, 다양하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리 피카님과 7437님 트레인이에요. Hey Soul Sister.

노을 신사님, 보람님, 캔디핑님, 텔마크마의 She's So High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T스퀘어의 연주곡이에요. Selling the Ocean 넘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80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한글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올해는 훈민정음 발표 580돌이자 1926년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경축 공연에서는 훈민정음의 천지인 원리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 영상과 미래 세대의 한글 군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루어지는데 한글 글꼴 개발과 보급에 평생을 바친 고 석금호 전 산돌 이사회 의장에게

0: 민관문화훈장이 추서됩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중요한 정보는 안 주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오고 있는데 이는 미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이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해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RCC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면에서 닮았다며 각자 지정학적인 요충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구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 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서 이번 RCC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RCC 대통령은 양국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국이 됐다며 한국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명현 순직 해병특별검사팀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대법원 2부가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추정원입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이상충 카푸치노님, 해피송을 매일 황홀하게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은 잘 올리지 못하지만 애청, 열청, 광청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 가을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좋은 얘기 중에 하나네요. 계속해서 애청, 열청, 광청 부탁드립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엘튼 존에 대한 영화 로켓맨에 솔렀던 곡이죠. 테런 에전튼의 I'm Still Standing으로 해피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1441, 1339 또 함식님께 커피 쿠폰 전할게요. 하이웨이님. 불금이 아닌 불목입니다. 불목. 캠핑카가 도로에 정말 많은데 날씨 좋을 때 즐겨야죠 하셨네요. 와, 내일 10월 9일 이제 연휴 또 시작이잖아요. 뭐 길진 않지만 금토일 맞아서 뭐 휴가를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철새처럼 이동이 많은 오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분은 이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행시고요. 이행시. 철새 이행시.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철새 이동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추워지면은 이동하겠죠. 자, 철새 이행시 기다립니다. 저부터 가볼까요? 철. 철학자가 되기 쉬운 가을입니다. 새. 새삼 우리 해님이들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자, 신청곡과 함께 철새 이행시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철새 이행시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졸리나님 1337, 또 방탄소님 시나브로님 티파니의 I saw him standing there였고요. 탐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또 템테이션스의 My Girl, 함식님 오늘도님 청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철새 이행시라 쓰고 철마다 만나는 커피 쿠폰 드린다고 읽습니다. 오늘 커피 쿠폰 넉넉하게 전합니다. 먼저 윤지님, 철이 지난 원피스는 내년에 입어야겠죠. 새로 사 입는 건 낭비겠죠? 하셨는데, 아, 느낌적인 느낌이 이미 카드 긁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부자 부동산, 두 분 같이 쇼핑 가시면 되겠네요. 철이 지나고 옷장을 보니 휴, 새로 사 입어야겠다 하셨는데,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뉘앙스로 이제 이행시 주신 분들 꽤 계셨습니다. 영시미님, 철마다 지갑에서 돈이 셉니다. 새! 새요 새! 언제쯤 채워질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모두의 참 고민이고 궁금증입니다. 에델바이스님은 철 없이 살아온 나의 지난 날들 새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는데, 철이 뭐 따로 있나요? 내가 결심하면 오늘이 새날, 새날인 거죠. 노을님은 철원 한탄강도 가고 싶고 새만금도 가보고 싶다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철산역 근처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철산역 아니면 새절역, 새절역에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노을님이 여러 개 주셨는데도 철벽 치는 그녀 새삼 매력 뿜뿜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딱 철판을 까시고 생각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흑기사님, 철부지 아들아, 새해에는 철 좀 늘자 하셨고요. 그 아들 누구 닮았나요? 그 아들 혹시 흑기사님 닮은 거 아니에요? 가을이 좋더라님, 철수야, 새 여자친구는 영인이 하셨는데 은근 웃겼어요, 은근. 1460님은 철마다 찾아오는 새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에 다시 만나자 하셨네요. 아, 좀 다른 얘기인데, 철갑상어는 상어가 아니라면서요? 세상에나, 철갑상어는 상어가 아니라고. 아니, 우리 북한이 얘기가 요즘에 너튜브에 많이 나오길래 막 상어 얘기 나오면 제가 좀 봤습니다. 아미쿠스님,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새로 고쳐 살고 싶습니다. 올댓재즈님, 철 없는 남편을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셨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철부지 남편을 그냥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고요. 또 알려주시죠. 철새 이행시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준비한 곡이에요. 남보르곱돌님, 가을 타는 산도님, Tears for Fears예요.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여비님, 지금 세전역 사거리 신호 대기 중입니다. 하셨는데, 아, 이제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전역에 계시고, 비공개로, 어머, 저희 시댁이 세전역이에요. 하셨는데, 아, 의외로 세전역과 우리 해피송이 또 인연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트위스트 시스터의 We are not gonna take it이었고요. 테미털 마빈게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또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철새 이행시입니다. 철새 이행시. 설원초원님, 철철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우리 지수님의 해피송. 새롭게 날마다 에너지를 충전받는 우리 애청자들 해님이들 모두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셨네요. 아니 갑자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 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준호맘님, 절의 여인 지수님 새삼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셨는데, 아, 철의 여인은 자신 없고요. 철면피 자신 있습니다. 철면피. 뭐 새롭지도 않죠? 해피그님, 철마다 하는 청취율 조사가 다음 주에 또 돌아온다죠. 새로운 청취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는데, 역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그님 철석같이. 새로운 해님이들 많이도 소개해 주시고요. 양주코알라님, 철들 새도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마음은 18, 나이는 비밀 하셨는데, 아휴, 또 뭐 비밀이에요 우리 사이에. 바다로망스님, 철컹 팝송으로 새고랑을 차고 싶습니다. 해피송 하이 하셨는데, 와, 새고랑과 철컹철컹은 정말 유일하세요. 철저하십니다, 진짜. 남들이 안 쓰는 단어 찾아내시는 솜씨가 진짜 새롭습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새삼스럽습니다. 상훈 수연맘님은 철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 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우리 신랑. 그래도 철철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소중하지 안 그렇습니까? 응? 불타다님은 철부지 시절에는 가을 하늘만 봐도 시를 떠올렸는데 이제는 새까맣게 입고 있던 통장 잔고를 보고 눈물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아, 어떻게든 기승전 우리 금융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행시가 있습니다. 도남매 파도님은 철 가방 새로 장만했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하셨는데, 아 이것도 너무 신박했어요. 도남매 파더님, 우리 도남매 파더 불타다님, 상훈 수연맘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티멀랜드고요. 피처링 원 리퍼블릭이에요. Apologize.

열매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출퇴근 처음인데요. 동서와 스페인 여행 중입니다. 하셨어요. 어머나, 너무 사이가 좋으시네요. 잘 다녀오시고. 오서몽님은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멀리 미국 산호세에서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1441번 노래 신청하신 테디 스윔 스톤 세나이 또 네비게타의 곡이었죠. Gone, Gone, Gone. 또 0504님 테인 맥레이의 Greedy 또 팀벌랜드의 Apologiz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철새 이행시 함께 했죠. 이어지는 곡은 찰리 푸스도 아니고 세미 스미스도 아닙니다. 바둑과 야구 신압으로 7679님 신청하셨고요. Take that back for good.

쌍둥이 맘님은 저는 대만 타이중 딸 집에서 잘 듣고 있어요. 지수님. 전 세계 어딜 가나 레인보우랑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성수님 탈샵의 유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에 대해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북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회장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자 이렇게 답하고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진 회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 회장은 우리 군이 단행한 현장 일대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전후에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대북 의료 장비 지원을 위해

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을 가리키며 지뢰 폭발 자작극과 병행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깎아내리고 한국 내부에선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싸움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ICC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 전략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문건 12건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집트 무함마드 살레 투자통상부 장관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해양, 청정,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했고 양국 외교부는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도 서명했습니다. 이어 고등교육 분야와 문화교류, 박물관 협력 관련 양해각서도 각각 체결했으며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야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을 거세게 항의하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두 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6: 2시 5분입니다.
7: 송인찬의 어떤 가요!

10월 8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딕펑스의 미바 청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베리베리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같은 목요일. 이제 월요일도 쉬고 화수목 출근하고 또 내일부터 또 3일 연달아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주가 짧았던 만큼 이제 휴일이 없습니다. 12월 25일까지 아예 휴일이 없잖아요. 마지막 연휴라고 생각하시고 또 즐겁게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뭐 어제 라면 얘기를 잠깐 좀 하다가 막 축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미의 라면 축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보니까 약간 인천 짜장면 축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10월 6일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횡성 한우 축제도 시작했고요. 내일 한글날에는 군산 짬뽕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이외에도 진짜 많습니다. 임실치즈축제,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대전방축제, 강릉커피축제, 김천김밥축제, 원두만두축제, 홍성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예산사과축제 등등등. 우리나라의 축제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근데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의 억새축제, 진주난강 유등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등등 또 전국 곳곳에서 지금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 가운데 나 지금 말했던 축제 간다 아니면 거기 가봤었는데 어땠다 이런 송편님들 계시면은 오늘 좀 축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낭만 가득했던 뭐 대학 축제도 좋고요. 아니면은 동네에서

했던 아파트에서 작게 열었던 그런 야시장 같은 축제도 좋고요. 또 축제에 가서 어떤 뜻밖의 연인을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축제 기억이 딱히 없다. 어떤 축제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아 쏭디는 좀 이런 데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축제 있으면 그런 얘기들도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전부 좋습니다. 축제하면 떠오르는 얘기 그리고 떠오르는 가수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남겨도 좋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올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애타는 마음, 그리고 빵빵한 호랭이님께서 축제하면 싸이죠. 싸이의 나팔바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또 싸이는 대학 축제에도 진짜 많이 왔었는데 딱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 싸이 씨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좀 아쉬워요. 그리고 축제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제가 성동구 그쪽에 살았을 때 이제 서울숲 막 개장이라고 할까요? 서울숲이 어쨌건 만들어지고 이제 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사이 씨가 오셔서 공연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분위기가 다르죠. 이런 게. 힘내라 해피맘님. 해남의 미남 축제도 있더군요. 하고 해서 이 송디는 미남 축제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제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 미남 축제. 이 만미자 해남의 맛에 물들다 해서 미남 축제였습니다. 아, 근데 우리 송편님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미식가 있잖아요. 미식. 할 때 그 미자가 한자로 어떤 민지 아십니까? 이게 전에 골든벨이었나? 그쪽 문제의 퀴즈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가 만미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미식할 때 미자는 사실은 아름다울 미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2시 5분부터 4시까지 또 유익한 정보를 하나 건네주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야겠죠? 5141번님은 충북 청주에서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하루가 너무 길기도 하고 일찍 집에 가고 싶은 날이에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면서 사무실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사무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순간 그 저희 회사 사무실이랑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인가? 알고 보니 충북 청주에서 보내주셨다는 거. 네. 최강권철님. 저는 지난주에 부산 락페 다녀왔습니다. 도가니 사리기 레드 레드 하면서 하루 종일 뛰었더니 도가니가 레드 비상 상태입니다. 후유증에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걷고 있어요. 부국제는 예매 실패 이슈로 못 가서 슬프네요. 이 이제 또 락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도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 지역마다 있고 요 근처에는 자라섬 페스티벌, 그 재즈 페스티벌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락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약간 거의 팔도를 유람하듯이 한 바퀴 돌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열정이 너무 부러워요.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니까 막 저기 가서도 듣고 여기 가서도 듣고 사실 이동하고 막 돈 쓰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락 페스티벌. 아, 그런데 가면 또 에너지를 얻는 것들이 있죠. 저도 막 공연 보고 이런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노래들 몇 개 좀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이승철 씨 콘서트 TV로 보는데 아, 저거는 진짜 현장에서 들어야 그 감동이 100배, 1000배로 느껴질 텐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디 콘서트 하나를 좀 예매해서 다녀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엔젤 캐치님. 우리 동네 파주 운정호수공원에서 매년 10월에 불꽃축제합니다. 올해는 10월 31일이라고 하네요. 오, 불꽃축제도 사람들 진짜 많이 몰리죠. 좀 호수공원에서 하는 거면은 뭐가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뭐 한강 불꽃축제.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아, 막 지하철 못 타서 계속 밀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운정 호수공원에서 하는 불꽃축제 어떤지 얘기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김천 김밥축제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축제도 인기 진짜 많습니다. 지금 올해가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축제 측에서 조금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왜 그랬냐? 예를 들면 만 명이 올 것 같으면 10만 명이 몰리고 아 그럼 저번에 10만 명이 몰리니까 10만 명도 준비해야겠다 하면은 막 15만 명, 2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 축제 하는 동안은

기본자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더자두의 김밥,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 부른 LA에 가면. 자, 옥주님께서 대신 대답을 좀 해주셨는데요. 운정, 저희 집 앞입니다. 매년 하는데 집 앞에서 이 생눈으로 보는 불꽃놀이 정말 멋있습니다. 전에는 이은미님도 오셨고요. 좋은 축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불꽃 축제가 보이는 집, 뭐 아파트, 그런데 살고 있는 것도 뭐 시즌이겠지만 진짜 그것도 좀 행운인 것 같아요. 그 집 안에서 편하게 아 볼 수 있다는 거 쉽지 않고. 그래서 공유 사이트 있잖아요. 집 그 공유해주는 그런 사이트에는 가끔 그 축제 시즌이 되면은 그 집이 나오기도 한대요. 며칠 하루 이틀 정도 빌려준다. 근데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엄청 비싸게 받고. 근데 그런 게 또 다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불꽃 축제 이런 뭐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498번님, 경기도 광주인데요. 얼마 전에 자원봉사 축제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자원봉사 종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즐기는 축제도 좋은데 나누는 축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축제라는 게 사실 다 같이 즐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같이 즐기려면 나눠야 된다. 와, 이거 취지 정말 멋있네요. 우리 또 봉사 다녀오신 2498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어제 라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게 상호명이니까 한 리버 라면으로 하겠습니다. 한 리버 라면. 어제 송디가 저녁에 먹어봤습니다. 그 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기업에서 나온 한 리버 라면을 먹어봤는데 면이 확실히 좀 꼬들꼬들하긴 하더라고요. 면도 되게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그 스프 안에서 느껴지는 청양고추 맛? 그런 약간 알싸한 맛이 딱 나가지고 진짜 그 한강 가서 먹는 라면의 맛이 얼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송디는 그냥 유명한 라면, 그 매운 라면 아니면 뭐 진짜 라면 둘 중 하나. 저는 그게 조금 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별처럼님, 예전에 북한산 입구에서 축제가 있어 구경 갔습니다. 그때 박상철님이 오셔서 무조건 무조건이야 불러서 신나게 따라 불렀던 기억이. 이 또 트로트 가수분들만큼 그렇게 축제에서 흥을 띄우는 분들 많지 않죠. 아, 동네 분들도 진짜 다 오셨을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산 입구에서도 축제를 하나요? 종종? 아니면은 그 등산객들을 위한 축제였던 건가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가이오님, 축제는 신해철님과 윤도현 밴드였죠. 우리 딸 대학교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윤도현님 오셔서 떼창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되게 좋았던 노래들 이런 거는 사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부르

알잖아요.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막 하는 것들도 좋은 노래들은 다 알고요. 이거는 조금 TMI입니다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그 축제에 왔던 가수들 순위를 매겨가지고 다시 좀 왔으면 좋겠는 가수 이거를 투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1위가 YB였습니다. 그 YB가 갖고 있는 축제에서의 파급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고등학생 때 한양대학교 축제에 이제 몰래 갔었는데 진짜 멀리서 봤는데도 이 축제에 나도 약간 일원이 된 느낌?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YB 밴드, 윤두현 밴드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이오님의 신청곡 YB 밴드의 꽃비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가이오님의 신청곡 YB의 꽃비였고요. 유정석의 질풍가도였습니다. 8972번님께서 축제하면 유정석 질풍가도가 바이블입니다. 그 모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군인들 앞에서 무대에 하는 거를 경연 그 중간 스테이지로 끼워 넣었었는데 그때 이 또 참가자분들이 질풍가도 불러가지고 끝내주게 불렀었죠 진짜.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아, 이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죠. 유정석의 질풍가도. 자, 송편님들과 오늘 축제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제이님, 부산 삼락강변생태공원에서 김연자님 공연 봤습니다. 돌면서 망토 같은 옷을 휘리릭 휘날리시는 모습이 압권. 김연자님은 김연자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와, 진짜 그냥 그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힘이 있잖아요.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약간 시그니처 같은 이 확 돌면서 이 옷 살짝 휘날리는 그 모습. 저는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꼭 그 축제나 이런 공연장 가서 김현자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날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축제를 가고 공연을 가는 건 그런 이유겠죠. 가을 햇살님, 지난주 가까운 곳에서 열린 고양 호수공원 전국 막걸리 축제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오신 분들 너무 많아서 시음줄도 길더라고요. 공원에 자리 깔고 가족, 연인, 지인들과 막걸리에 각종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돗자리 가져갈 걸 싶더라고요. 저는 호수공원에서 남편과 처음으로 꽃배를 탔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축제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하고 갔는데 요즘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도 엄청 길고 그렇지만 한국인들 또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막걸리 축제 왔으면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먹고 가야 하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을 햇살님은 돗자리를 가져가진 않았지만 그 호수공원에서 꽃배를 탔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약간 오리배처럼 이렇게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저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같이 이제 남편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뭐 그런 배였나요? 초코라떼님,

돈가스 축제는 어디 없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 제육과 돈가스와 국밥을 묶어가지고 제돈국 축제, 아 이거 하면 또 잘 될 겁니다. 혹시 만약에 축제를 생각하고 있다 하신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송디가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제돈국 축제, 남자들아 모여라.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별빛지혜님의 신청곡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축제.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축제였습니다. 아, 기본자리님께서 알려주셨네요. 오, 그거 수상 자전거요. 저도 타고 왔죠.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고향 호수공원에 탔다는 꽃배, 그게 이제 수상 자전거더라고요. 사진을 잠깐 봤는데, 야,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 뭐,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우리가 축제나 공연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 제일 기본적인 의자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잡이 하나 잡고 페달을 밟는 형식입니다. 밑에는 약간 뗏목처럼 돼 있고요. 이거 잘못하면은 빠질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지만 어디 또 후기에는 뭐 천천히 부딪혀도 괜찮다. 근데 이 말이 있다는 거는 또 이 배들끼리 좀 부딪힌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약간 범퍼카 같기도 하고. 이거 참여하신 분들 막 빠지거나 그러시진 않았죠? 아, 저는 안 탈 것 같습니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어느덧 A면 끝곡 함께할 시간이고요. A면 끝곡은 뜨거운 감자의 고백입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는 11일 2026 서울 달리기 마라톤 대회로 세종대로와 종로, 청계로 등 주요 도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마라톤 집결지와 출발지인 세종대로와 종로 구간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청계로 구간은 오전 9시 18분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정작 자동차 주요 업종에 쓰인 비중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서울시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입시, 외국어, 예술교육 3개 업종에서 쓰인 결제액은 자동차 주요 업종의 9배에 달했습니다. 인천시가 1인 가구 증가로 커지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고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인천에 맞는 사회적 고립 예방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치안 안전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 치안 산업대전을 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대테러, 범죄 수사 장비 등 첨단 치안 기술이 대거 전시되며 수출 상담회와 전문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별도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이 첨단 치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입니다. 경기도는 관리 사각지대

0: 놓인 산업체 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초까지 고양시 등 9개 시군의 아파트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교통 분야 기술 자문을 실시합니다. 전문가들이 전기차 충전 구역의 화재 위험과 소방설비 작동 상태, 단지 내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단지별 개선 방안을 제시해 화재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2026 DMG 오픈 국제음악제를 개최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 습도는 34%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G.O.D의 Friday Night. 하지만 오늘은 Thursday Night. 자, 저희 수요일에 진행하는 고민 해결 코너 찬성 안 찬성에서 송편님들의 고민 사연 항상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레인보우나 문자로 언제든지 많이 보내주세요. 자, 목요일 오늘 비면에서는 미래로는 절대 갈 수 없고요. 오직 과거로만 갈 수 있는 타임머신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편님들의 재미난 추억담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제니 솔로 듣고 오시죠.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나연의 팝, 그 전곡 제니의 솔로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가보시죠. 타임머신 퀴즈! Yo, check this out, man.

아, 송편님들 혹시 멀미 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가 이제 타임머신을 올라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멀미약 주머니에 깊게 찔러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언제로 시간여행을 떠나볼지 노래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진우션의 말해줘죠. 이 곡이 97년 3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봄에 발표가 된 곡인데 가을로 접어드는 9월까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교적 멀리 가지 않습니다. 29년 전. 야, 가깝죠? 1997년 9월 10일로 다이얼 맞춰놓고요.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출발! 1997년 9월 10일 한 신문기사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방송에서 선정적 판정, 팬들 PC통신 재개서명운동, 일본 만화 추방 여론 만만치가 않아 끝내 방영 중단. 이런 시끌벅적한 소식

0: 주인공은 다름 아닌 K사에서 방영됐던 한 만화 영화인데요. 갑작스럽게 이 방송이 종영되자 주 고객층이었던 여자 어린아이들 난데없는 울음보가 터지고 PC통신에서도 거센 종영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 5년 늦게 1997년 3월경에 국내 방영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종영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이 만화 영화의 갑작스러운 종영은 어린이의 정서와 맞지 않고 선정적이라 내보낼 수 없다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탓에 다시 만화를 보게 해달라, 돌려달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 만화 영화는 붐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인기였고
1: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0: 이 주인공의 대사,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자리잡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달의 요정 뿅뿅뿅뿅 이 제목으로 방영됐던 이 만화 영화는 무엇일까요? 자,
1: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0: 달의 요정 뿅뿅뿅뿅 뭔지 아시겠다면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을 거예요.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만화 영화 보고 자란 송편님들, 그 붐에 나도 한몫했었다 하는 송편님들 계시다면 추억담 함께 나눠주시고요. 즐겨봤던 최애 만화 영화와 캐릭터 모든 얘기 다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추억담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그전곡 H.O.T. We Are The Future 두 곡, 1997년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반응이 굉장히 또 뜨거운데 타임머신 퀴즈, 오늘 1997년 9월 10일로 돌아가 봤었는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유행어를 남긴 이 만화 영화, 갑작스러운 종영으로 어린이들의 울음보를 터뜨린 달의 요정 뿅뿅

소년보호법 제정의 여파가 남아있던 터라 이 세일러문이 달의 요정 세일러문이란 제목으로 국내 첫 방영되면서 일부 내용이 또 심의상 대폭 수정되고 개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딩피치 얘기해 주신 분도 계세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 세일러문보다 웨딩피치가 1년 더 먼저 방영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세일러문이 3년 먼저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선배는 웨딩피치지만 이 한국에서만큼은 웨딩피치가 1년 선배인 거죠. 세일러문이 꿇고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매니아층이 존재하고 제가 최근에 즐겨봤던 만화 중에 이제 헌터 X 헌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작가의 부인분, 아내분이 또 세일러문의 작가기도 합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168번님. 달의 요정 세일러문. 주인공 이름이 제 이름과 같은 세라라서 특히나 저 좋아했던 만화영화입니다. 저 이거 좀 부러웠거든요. 제 이름이 만화 캐릭터나 막 어디 뭐 웹툰이나 이런 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인기 많으셨겠는데요. 9078번님. 친누나가 3명인데 집에서 맨날 빙글빙글 돌며 효자손을 바닥에 치며 누나의 이름으로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등짝을 때려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덕에 초등학교 육상부가 됐네요. 이야, 우리 누나들이 또 키워준 9078번님의 육상 능력. 왜 항상 이 누나와 남동생에 관련된 얘기는 다 이런 식인 거죠? 누나의 어떤 가혹한 행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것은 내가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한 시작이다. 뭐 약간 이런 그 영화 도입부 같은 거죠. 아, 그리고 찰나의 순간님이 제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용서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찰나의 순간님 용서치 않겠다 아니고 용서하지 않겠다가 맞습니다. 세일러문과 엇비슷한 시기에 M사에서 해줬던 웨딩피치도 있었어요. 그쪽을 다 꿰고 계신 거죠. 네. 9078번님, 0168번님, 찰나의 순간님, 0522번님, 7395번님 다섯 분께는 저희가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또 이어서 옛날 애니메이션 얘기해보시죠.

NCT Wish의 팝팝이었고요. 투바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러브랭귀지였습니다. 자, 저희 추억의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있었는데 4335번님은 문 크리스탈 파워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그리고 웨딩 피치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대단했다. 피치, 릴리, 데이지 이렇게 친구 3명만 있으면은 이 캐릭터들 각자 맡아서 놀았다는 그 캐릭터들 약간 인기가 좀 다르잖아요. 선호도가. 이게 만약에 세 분이서 나는 피치 할래, 나는 저기 릴리 할래 이렇게 딱 나눠지면 괜찮은데 가끔씩 꼭 하나 겹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이거. 내가 그거 하겠다. 내가 그거 하겠다. 어제 네가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 역할 하겠다. 그것도 진짜 와 추억이네요, 이것도. 7824번님. 저는 은하철도 999 꼬마 자동차 붕붕 세대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은하철도 999. 와, 이것도 진짜 역작이죠. 제가 솔직히 뭐 만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은하철도 999는 언젠가 꼭 한번 정주행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심오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만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이 된 다음 다시 한번 보면은, 아,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도 색다른 걸좀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7395번님 아까 당첨하면서 요술공주 민키와 쌍두마차였는데 세일러문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교회도 빠지게 했던 은하철도 999가 최애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 2104번님 이 만화 해주셨네요. 어릴 때 미래소년 코난 개구리 왕눈이 정말 즐겨봤어요. 어릴 때는 정말 산으로 들로 놀러다니고 만화영화 보면서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 이거 방영할 때 전 성인이어서 이건 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미래소년 코난 개구리 왕눈이 뭐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 중학생 때인가?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만화 채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K사에서 한 번씩 그 되게 한 10년, 20년 전 만화들을 다시 재방을 해줬었어요. 그때 이제 봤던 게 미래소년 코난이랑 모래요정 바람돌이. 근데 미래소년 코난은 제 생각에 이것도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만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지 않는 태양님, 나엘이 외쳐주시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어.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는 최근에 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지만 이 뭔가 추억을 회상하기에는 또 이만한 영화가 있자 없지 않나 싶습니다. 9691번님 포켓몬스터요. 잠만보 캐릭터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잠을 좋아해서일까요? 이게 우리가 포켓몬스터 얘기하면 되게 좀 최신 만화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포켓몬스터도 막 정확하진 않지만 97년, 98년 이쯤 만화가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수 만화예요. 얼마 전에 30주년 뭐 행사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포켓몬스터, 뭐 후레쉬맨, 디지몬 다 오래된 추억을 안고 있는 만화라는 거죠. 아 언젠가 진짜 한번 또 송편님들하고 그 시절 만화 특집 해가지고 한번 막 노래랑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조성모, 너의 곁으로.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기다리고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 TBX.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Look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감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송이찬의 어떤가요?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링고망구님이 타임머신 타고 어린이가 되었다가 어른이 됐다가, 하지만 오늘 방심은 동심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서연이 부릅니다. 피구왕 통키. 성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

0: 기억하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지웅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수사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거 검찰의 자행으로 폐단이 발생했던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청산하고 공정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웅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를 겨냥해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시청자 댓글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도 김지웅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하는 등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손실을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2% 상승하며 87주째 올랐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 3구는 약세를 이어갔으나 전주 대비 낙폭은 줄었고 용산구도 2주 연속 내렸으며 동작구는 보합권에 가까워지는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도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일부 오름폭 둔화에도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까지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0: 내일까지 전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더워 했는데 어느새 좀 쌀쌀한데? 라는 말이 나오고요. 잘 때마다 발로 걷어차던 이불도 요즘은 목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깊은 가을로 물들어가는 요즘. 근데 계절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좋아하는 노래에 흥얼거리게 되는 모습 아닐까요? 가을바람은 제법 차가워졌지만 음악만큼은 발랄하고 경쾌하게 시작합니다. 저스틴 비버예요, 베이비.

0: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베이비 이 노래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또 좋네요. 저스틴 비버의 어릴 때 정말 이게 데뷔 딱 그 하자 할 무렵의 목소리잖아요. 그 목소리도 앳되고 좋고 또 저는 중간에 그 루다크리스의 파워풀한 이 랩이 어찌나 좋은지 따라하진 못해요. 아, 정미정님, 여름 옷 정리하고 가을 옷 꺼내 정리하고 그랬어요. 바쁜 하루였습니다. 계절은 소리 없이 꼭 바뀌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익숙하네요 하셨어요. 진짜 이제 가을 옷 다 꺼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 제 그 옷걸이에 여름과 가을 옷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저도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날씨는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예쁜 미녀님은 가을 풍성한 가을 하늘도 드높고 예쁘네요. 코발트색 하늘이 참 원더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짜 이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코발트색 하늘. 오늘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무라이체님께서 정말 선곡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딱 제 코드라고 하셨는데 우리 광부죠. 팝계의 광부 소 작가님과 통하셨나 봐요. 스틸리 댄의 헤이 나인틴이었고요. 폴 하트 캐슬의 나인틴 띄워드렸습니다. 뭔가 오늘같이 청명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지 않나요? 최강권철님도 요즘은 진짜 옷도 각양각색으로 입는 것 같아요. 어제 퇴근하는데 패딩, 패딩이요? 벌써 패딩을? 패딩부터 반팔, 반바지, 나시, 코트, 가죽 자켓 입은 사람들이 동시간에 같이 걸어가는 거 보고 놀라셨대요. 진짜 와, 저는 오늘 가죽 자켓 입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길거리 보면은 아직 그 반소매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트렌치 꺼내신 분도 계시고 정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공존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신기해요. 지금 보다 보면 저도 아침에 너무 쌀쌀해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겉옷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꺼내 입었는데 또 한낮에 되니까 덥 기도 하고요. 아무튼 고민하게 되는 옷장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입을 옷도 없고 뭘 입을지도 모르겠고

엘리아님이 라이키팝은 들을 때마다 노래 괜춘하네 하셨네요. 노래 괜찮습니다. 저희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해피초이님, 하디 어제부터 저희 동네에 고향운동장에서 위켄드 내안에서 콘서트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주무대 화려한 불빛이 보이고요. 드럼 소리가 들려가지고 현장 분위기 제대로 느꼈네요 하셨어요. 와, 좋으시겠다. 완전 좋으시겠다. 어제 안 그래도 그 위켄드 내안 공연 소식 전해드리면서 노래 같이 들었잖아요. 하, 또 가까이서 보는 이 기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좋으시겠다. 근처 한번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못 가가지고 표를 못 구해서 그냥 그 근처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온 적 있거든요. 그냥 그 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분이 좋은 느낌? 옛날에 젊을 때, 젊을 때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패기 넘칠 때. 우리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만의 그냥 이 공연을 즐기면 됩니다. 노래 틀어놓고 신나게 즐기면 그게 또 콘서트 아니겠어요? 방구석 콘서트.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함께했어요. One Sweet Day 김미진님 청해 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47위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했습니다. Shallow.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곡이었죠? 데스레의 You Gotta Be 그리고 가브리엘의 Dreams였어요. 양평백님, 또 연휴네요. 근데 결혼식이 토요일, 일요일 있어가지고 바쁘게 다녀야 될 듯 싶습니다. 하디랑 소작가님 즐겁게 보내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꿀같은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아, 결혼식 맞아요. 10월에 또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저도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갑니다. 진짜 좋은 날, 날이 좋아서 그런지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휴일도 좋고요. 서대문 꿀주먹님께서 제 어린 시절 꿈은 만화가게 주인이었어요 하셨는데 제가 이 그 댓글을 보고 내 어린 시절 꿈은 뭐였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백화점 사장님 되고 싶었어요. 저희 할머니랑 저랑 효진이는 백화점 사장님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드리겠다고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백화점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미리네님이 하디 오늘도 힘껏 살아냈는데 이젠 기운이 슬슬 빠지고 있어요. 집에 갈 때가 되어가는 거겠죠? 퇴근 준비나 해야겠어요. 라고. 그러게요. 라이키팝이 이 끝나갈 시간이 되면 좀 아쉽긴 한데 또 기쁜 건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거잖아요. 얼른 우리 퇴근 준비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맨디 무어의 Only Hope. 이 노래가 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갈라쇼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었는데 제가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기억이 있거든요.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들어보고요. 켈리 클락슨입니다. Breakaway.

켈리 클락슨의 브레이크어웨이였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스위치풋의 There You To Move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 우리는 연휴에도 함께하는 걸로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일반 기상정보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도 낮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25.7도까지 올랐는데요. 연휴로 이어지는 한글날인 내일부터 주말 동안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더 높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돼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 1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가끔씩 구름이 끼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클!
1: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0: 콤비타 마누카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경제연구실
7: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정부가 10년간 1천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 KGX 전략을 내놨습니다. 철강 등 5대 업종은 탈탄소로 전환하고 10대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게 골자인데요. 녹색 전환,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 사업도 발표됐는데요. 3개 프로젝트 모두 에너지로 채워졌습니다. 1호 사업은 텍사스 발전소로 정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탈탄소, 밖에서는 가스 발전에 돈을 쓰는 두 갈래 투자. 이번 주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쏘르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8: CBS 경제연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BS 경제연구실을 검색하세요.
9: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녹색 대전환 10년가 1000조 투입. 정부가 어제 한국형 녹색 대전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소식 많이 다뤘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핵심 축인 AI 혁신, 녹색 대전환 중에 AI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요. 이번에 발표된 KGX는 녹색 전환에 관한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서 오늘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9: 예, 이른바 디지털 전환, 네. 녹색 전환, 이 글로벌 양대

0: 전환이죠. 네. 모든 선진국이 다 추구하는 그런 경제, 사회, 환경, 기후 이런 전략인데요. 한국 정부 버전이 KAX, KGX 이제 영어 네. 약자로 돼 있어요.
1: 네.
0: AI에 비해 이제 그린 그동안에 이 녹색이 좀 많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1: 네, 저희도 이제 기업에서도 언제 좀 발표하냐
0: 그렇죠.
1: 이런 원성도 잦았는데 네. KGX는 화석 연료에 기대던 기존의 산업 구조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구상입니다. 작년 말 국무회의 첫 보고를 시작으로 경제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민관합동 추진단이 9개월 가까이 전략을 준비해 왔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AI 에너지와 함께 녹색 대전환을 3대 K 이니셔티브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0: 네, 9개월이면 꽤 오랫동안 정부가 준비해 온 건데요.
1: 네.
0: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1: 네, 우선 정부가 녹색 대전환을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0: 네.
1: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올해 1월부터 EU 탄소 국경세가 본격 시행됐고요.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모두 90%가 넘을 정도로 해외에 의존하는 성격이 높아서요.
0: 네.
1: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해외에서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는 탄소를 많이 내면은 이런 수출길이 막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0: 그래요.
1: 네, 정부가 녹색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만 200조 원,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둘이 합치면 10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0: 예, 10년간 정부 민간 합쳐서 1000조 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예요.
1: 네.
0: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1: 네, 우선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입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 제철을 2030년까지 실증하고 2037년 상용화합니다.
0: 네.
1: 석유화학 부문은 나프타 분해 설비를 LNG 대신 전기로 돌리는 기술을 2028년까지 확보하고 바이오 재활용 원료 비율을 0.5%에서 2035년 10%까지 올립니다. 정유 부문은요. 지속가능 항공유 SAF의 혼합 비율을 지금은 0%라고 해요. 이거를 2035년 7%에서 10%까지 늘리고요. 시멘트는 탄소 배출이 많은 클링커 대신 철강 슬래그 등을 섞은 혼합 시멘트 비중을 16%에서 40%로 키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온난화 효과가 큰 공정가스 F가스를 대체할 저온난화 가스를 개발하고 이를 분해하는 스크러버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요.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이런 국가대표 10대 녹색 산업을 육성한다고 네. 해요.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조기 달성하고 2035년에는 신차의 70%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조 투자에 그치지 않고요. 또 기업이 따로 돈을 내는 게 있어요. 뭐 포스코홀딩스, 하나큐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 사실 뭐 우리 방송 자랑은 아니지만
1: 네.
0: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탄소 배출 많이 하는 5대 기업의 산업 부문의 문제점 또 여기서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이런 이른바 녹색 산업
1: 네.
0: 그동안 쭉 달아왔거든요. 드디어 이제 네. 정부가 이거를 집대성해서
1: 네.
0: 탄소 집약 산업은 탈탄소로 가고 녹색 산업은 키우겠다.
1: 네.
0: 게다가 또 대표 선수까지 시그니처 네. 프로젝트까지 하겠다.
1: 네.
0: 굉장히 듣기에 좀 가슴 벅찬 잘만 된다면 그런 건데요.
1: 네.
0: 시그니처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제 기업들이 돈을 써서 기술을 구현해 주면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제도 완화를 해주겠다. 뭐 간단하게 이런
0: 네.
1: 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면 정부는 세액공제, 뭐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모두 10개 분야예요. 뭐 청정에너지 공급망, 주력산업 탈탄소, 이동수단 전동화, 주거공간 GX 이렇게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한화큐셀이 충북 진천과 음성에 차세대 태양전지, 텐덤셀 생산시설을 짓고 2028년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0: 맞아요. 사실 이게 텐덤셀이
1: 네.
0: 이른바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태양광 소재잖아요.
1: 네.
0: 이거를 갖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0: 앞으로의 태양광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1: 네.
0: 그런 하나의 이제 기술인데 이거를 양산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1: 네.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태양 전지를 두 개를 붙여서 그럼요. 효율을 예. 높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두산 에너지 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SMR 정용 공장을 짓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소듬 전지 기반 ESS 파일럿 네.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차세대 기술인데
0: 그럼요.
1: 리튬 대신 지구에 풍부한 소듐 즉 나트륨을 써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산업 분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동남권에 수소환원제철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SK하이닉스는 올해 안으로 용인에 탈탄소 전환센터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소협력사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울산과 경기 화성에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울산에 전기초진 선박 생산 기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배달의 민족
0: 네. 네,
1: 우한형제도 내년 광명과 서울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체계를 갖춘다고 해요. 2030년까지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만 가구의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0: 예, 자 이게 뭐 프로젝트만 들으면 굉장하고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 거죠?
1: 네, 일단 1000조 원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조는 정부 그래요? 재원입니다. 나머지는 기후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마련하는데 기후금융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 5대 정책 금융기관을 그래요? 통해 조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은행이 돈을 대준다는 건데 그 규모는 790조 원 이상으로 잡혔고요. 이 기후금융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녹색금융이랑 전환금융 이렇게 나뉩니다. 녹색금융은 태양광 발전소처럼 이미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
0: 그렇죠.
1: 여기 은행에 돈을 대는 거죠. 근데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들은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전환금융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이걸 평가해서 돈을 대주겠다는 겁니다.
0: 사실 청취자들께서 녹색금융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아 그거는 깨끗한 산업이니까 뭐 태양광처럼 그런데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환금융이 상당히 이게 한동안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데 이건 줄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대주면 오히려 그 산업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게 빚 좋은 개살구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이나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이 전환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쪽의 산업이 좀 친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냐.
1: 네.
0: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대준 돈이 친환경 기술 개발 공정에 쓰이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한다면은 의미 있는 그러한 금융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어쨌든 이런 산업들이 전환을 해야 이제 네, 탈탄소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간단히 이제 정부 재정 200조 원 마련 계획도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 2.6조 원인 기후 대응 기금 지출 규모는 내년 예산안에서 7.6조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리고요. 여기에 녹색 국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 방식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2028년 처음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녹색 국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건데요. 일본이 2023년 GX 추진법을 만들고 12년간 20조엔 규모의 GX 이행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KGX 내용부터 자금 조달 방안까지 살펴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GX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0: 예, 저는 실질적인 집행 능력 그게 바로 이 이재명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그린과 관련된 그런 녹색 뉴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의 정책 집행력은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관세처럼 이제 비용을 아예 부과하는 게 이제 시작돼요. 당장 내년 2월부터. 그래서 이게 완전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에서 민간에서 기업들이 산업계에서 아 이거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되지. 또 하다가

0: 뭐 수그러들고 약해지고 정책 방향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지속적으로 녹색과 AI 두 가지의 쌍끌이로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 전환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의지로 정책으로 집행 능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사실 지금도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0: 아, 사실 늦었죠. 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정말 본격적으로 한 게 한 10년 됐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열심히 막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오게 돼서 그래서 정말 좀 빠르게 또 대한민국이 빠른 게 좀 장점이니까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양 기자는요. 이번 KGX 이거 쭉 한번 네. 살펴보고 나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1: 저는 일단 이 녹색 대전환 KGX가 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었어요. 뭐 이제 경북, 전남, 충남 이런 발전소를 원래 많이 돌리는 지역인데 쓰는 전기보다 만드는 전기가 두 배 이상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여유량을 좀 활용해서 녹색 산업도 키우고 이런 구상을 내놨으니까 좀 기대가 되고 또 기후금융 아까 말씀드린 기후금융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0: 그래요.
1: 해요. 네. 그리고 주민이 태양광 수익을 나눠 갖는 햇빛 소득 마을도 2030년까지 3천 곳 늘리는데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햇빛 소득 같은 것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중요합니다.
1: 네. 하지만 우려도 됩니다. KGX 이행으로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가늠이 안 돼요. 그제 사전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이 부분을 물었어요. 근데 기후부가 기후금융이 NDC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관련 법들도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서 정부가 KGX를 추진하려면 앞으로 국회 협조도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요?
1: 네.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에너지로만 채운다. 지난 1일에는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한국 자금 2천억 달러 약 27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에너지 이슈로만 채워져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기후의 눈으로 이 대미 투자 이슈 짚어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떤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0: 네,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미국과 한국의 그 공식 발표에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었던 이른바 네. 알래스카 LNG 사업이에요.
1: 네.
0: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한국은 조금 소극적인 반응을 네.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1호 사업은 다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총 사업이 3개 있는데요. 하나는 확정, 나머지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 확정된 1호 사업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스타, 텍사스주의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223억 달러 규모의 6.5기가와트 용량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발전소가 건설되면 인근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크게 나누면 발전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조달하는 과정, 또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정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주도하는 건 미국 기업들이지만 양국이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0: 이게 22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뭐 어마어마한 건데요.
1: 네,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820조 원이거든요.
0: 네.
1: 한해 예산의 4%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중 24억 달러, 즉 3조 넘는 돈이 이미 1차로 송금이 된 상태고요.
0: 네.
1: 현재 투자금 조달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도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 심지어.
1: 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면 우리가 회수는 할 수 있겠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0: 네.
1: 또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공언도 했었고요. 이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전력을 우리가 만들면 누군가는 산다.
0: 네.
1: 이게 근거입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일반 전력시장,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에다가 판매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직접 들어갑니다.
0: 아, 이른바 그 PPA라는 거죠?
1: 네.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이 PPA 계약을 고정가격으로 체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캐시플로우가 명확해요.
0: 네.
1: 거기다가 텍사스에 지금 AI 데이터센터들이 우후죽순 이제 몰리면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 상업성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게 정부 판단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의 청사진에 불과하죠.
0: 네.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0: 이게 가스 화력인데 미국 내에서 가스 화력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는 거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요. 네. 이거 뭐 소음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다.
1: 저희도
0: 뭐
1: 많이 다뤘듯이
0: 예, 공기도 나빠진다. 네. 그래서 오라클 같은 회사는 가스 발전해서 공급하는데 급하니까 옆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그만큼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이른바 이게 전문용어로 상쇄라는 건데요. 오프셋이라는 네. 건데 이걸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가스 발전 일변도로 하는 거는 조금 또 리스크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하나 들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 계약 방식 그러니까 고정 가격으로 막 한 1, 20년 계속 수익을 챙기는 거를 한국이 이 미국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을 고정해서 매년 들어올 돈을 정해주는 게 좋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 변동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그걸 하겠냐 네. 뭐 이런 거죠. 게다가 정말로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면 이걸 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주냐.
0: 그래요.
1: 네,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0: 네.
1: 수익성이 담보됐다면 미국 현지 기업들이 이미 이제 눈독을 들여서 챙겨갔을 거라는 거죠.
0: 네. 사실은 미국에서 가스 화력 발전의 전력 공급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미국은.
1: 아.
0: 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널린 게 셰일가스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게 그렇죠. 많게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으로 너희 자본으로 너희가 지어서 공급해라 우리가 환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뒤에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충분한 이거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1: 네.
0: 우리가 먼저 챙기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스화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갖는 어떤 그 고유의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정한데 이거를 그냥 고정 가격으로 계속 주는 것은 이건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네. 또 공급망 중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도록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서 핵심 기자재가 가스터빈인데 여기는 국내 기업 참여가 사실상 막혀 있다고 해요. 2029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면 가스터빈이 당장 필요한데 우리 가스터빈 업체들이 그 납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0: 최근에 가스화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가스터빈 공급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면도 여기에 이제 하나의 고려점이 아닌가 싶고요.
1: 네.
0: 자, 첫 번째 확정된 사업이 가스화력.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두 개 프로젝트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네. 하나는 원전입니다. 프로젝트 파워라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꺼내들었던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노스입니다. 둘 다 아직 검토 중이고요. 일단 원전 협력 사업은 이번 대미 투자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0: 맞아요.
1: 2천억 달러 중 1200억 달러가 원전이고요. 원전 8기 가운데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2기는 한국형 원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체결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까지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이 한국형 원전이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간에 맺은 타협 협정 때문에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먼저 제안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지방정부, 업계 등을 다각도로 접촉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벌써 우려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지어질 우리 한국형 원자로에 기존 협약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한국이 발을 들이지로 않기로 했는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을 해줬으니까 더 큰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죠. 이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몫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원전, 대형 원전의 경쟁력은 워낙 우리가 시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정부가 한수원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국은 또 완전히 규제 여건이나 조건이 다르잖아요.
1: 네.
0: 일단 원전 사업이 또 민영화돼 있고 민간 회사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여기에도 좀 리스크가 있는

0: 거는 맞아 보입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관심을 끈 알래스카 LNG 사업이죠.
1: 네.
0: 이게 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갖는 사업이에요.
1: 맞아요. 우리 정부가 합의 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된 듯이 발표했던 사업인데요.
0: 그래요.
1: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50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제 김정한 장관이 직접 막 항의했다. 네. 이런
0: 산업부 장관이죠.
1: 네. 네. 알래스카 LNG 사업이 미국 최북단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가스관으로 옮겨서 액화를 해서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사업인데요. 만약 성공한다면 LNG 수입에 있어서 중동산 비중을 줄이면서 공급망 불안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요. 대규모 가스 생산, 운송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LNG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관, 처리시설, 액화터미널 다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공사 환경, 기간도 불확실합니다. 이 지역이 여름철에는 땅이 녹아서 진흙 바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만 중장비 투입이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또 요즘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잖아요.
0: 네.
1: 지반이 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관 파손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0: 네.
1: 거기다가 글로벌 LNG 가격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엑손모빌 같은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이 사업에서 철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 LNG 사업 발표 한 달 남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표를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냐. 이 사업이 그저 중간선거를 위한 지렛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 그래요. 사실 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때문이잖아요. 그
1: 네.
0: 관세 압박을 좀 낮춰줘라 관세율을. 그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거의 팔비틀어서 우리 돈을 가져가는 이런 식의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에 한동안 정말 엄청나게 우리 뉴스를 장식했죠. 그런데
1: 네.
0: 이번 발표에서 정작 관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올리지는 않는 게 확실한 건지 유지할 건지 이런 게 발표 내용에 또 안 담겼어요.
1: 그래서 김정관 그 산업부 장관이 구두로는 15%로 관세를 맞춰놨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관세를 무기로 꺼낼 여지는 남아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실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 한국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걸 빌미로 관세를 인상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0: 아, 또 언론 앞에서 이런 얘기도 했군요. 이미 네. 벌써.
1: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두 합의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협상할지 과연 트럼프는 믿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0: 그래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른바 중간선거 이게 현역 대통령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선거인데요. 뭐 솔직히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30% 초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미국에 한다는 것이 또 미국 내에서의 자신의 지지율을 좀 이번 선거를 앞둔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1: 네.
0: 실제로 우리나라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우리의 귀한 돈인데 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미국과 협상도 잘하고 전략도 잘 짜야 하지 않을까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CBS

0: 탄탄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업이익 수준도 훌쩍 뛰어넘은 성과입니다.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에서 미국의 요구로 우리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 해킹 공격한 이는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벌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처벌하지 않고 양성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단 석 달 만에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넘지 못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195조 원,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매출은 13.7%, 영업이익은 20%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8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까지 3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보다도 약 24조 원 더 많은 돈을 이번 한 개 분기만에 쓸어 담은 겁니다. 특히 분기 영업 100조 원 돌파는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상징적 기록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영업은 우리 돈 약 85조 원으로 삼성전자가 20조 원 넘게 많습니다. 실적을 끌어올린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HBM과 서버용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 메모리 모두 세계 1,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이어온 파운드리 사업도 3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6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부별 실적과 HBM 판매 성과 등은 이달 말 확정 실적 발표에서 공개됩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이달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77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이처럼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코스피는 오늘 2% 넘게 급락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도 역대 두 번째 흑자였는데 각종 호재들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 증시는 2.6% 급락해 6,6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42% 하락한 26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4% 내린 168만 1천 원에 마감했고 SK스퀘어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데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6%를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1조 9천억 원과 1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는 약 2조 넘게 사들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석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누적 흑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1: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에서 미국의 요구로 우리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미 투자 이견과 안보 협력 차질에 이어 정보 당국 간 엇박

0: 투자까지 드러나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 배제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현재는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가 없으며 사이버와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북한 관련 사이버 안보 협력 회의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이 배제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실무회의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안보회의에 국정원까지 빼도록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정원은 이종석 원장의 미국 정보기관 방문이 무산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당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에서도 잇따라 불협화음이 드러나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0: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이자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 자작극이 흥행하지 못하자 들고 나온 광대극의 이부라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93억 원 규모의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갈등을 빚어온 우크라이나에 대해 현지 주재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사 소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사 7곳에서 일어난 연쇄 해킹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 광둥성에 사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 보안업체가 주장했습니다. 해커는 중국의 AI 모델인 딥시크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신한과 국민, 하나 등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7곳이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 연쇄 해킹을 주도한 해커를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로 추정했습니다. 해커가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고 여기에 텔레그램 계정과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서 신원이 노출된 겁니다. 심지어 이 해커는 AI에게 탈취한 한국 금융정보를 어디서 판매하는지, 한국어 텔레그램 데이터 판매방은 어떻게 찾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더 주목되는 지점은 해커의 공격 수법입니다. 이 해커는 홍콩에 위치한 주통제 서버로 공격 전체를 지휘하면서 접속 경로를 감추기 위해서 9개의 우회 접속 IP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접속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오픈소스 침투 도구와 함께 AI 모델 딥시크를 정식 경로가 아닌 우회 방식으로 연결해 자동으로 대량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금융사 공격에 사용된 IP에서 해당 AI 도구의 흔적을 확인하고 해커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추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0: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명백한 투기용 농지가 아닌 대다수 관행적 위반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농식품부가 밝힌 후속 대책에 따르면 일반적, 관행적 위반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 관행 임대차 농지가 해당됩니다. 종중이나 사찰이 소유해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거나 영농이 곤란한 농지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초에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었는데 아예 처분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0: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설명입니다.
1: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0: 다만 투기가 명백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나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또 농지를 공동 취득한 뒤 불법 임대나 휴경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애로사항 접수를 위한 농지조사 상담센터도 운영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안에 발의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승무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와 관련해 가입 신청을 내년 이후로 미룰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은 기자입니다.
4: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한 언론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방치돼 화가 많이 났다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나 여권에서 가석방 문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5: 결국 정부 야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
4: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고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
5: 심사 대상.
4: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청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주 출범해 사건 배당도 시작됐지만 수사관들은 아직까지 새 공무원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의 혼란도 우려되네요. 이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지난주 서울 중구에 새롭게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사.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의 목엔 검찰 공무원증이 걸려 있습니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긴 수사관들이 아직 새 공무원증을 받지 못해 기존에 쓰던 공무원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국의 중수청 사정이 같은 상황. 공무원증 하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압수수색 등 중요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관이 소속이 다른 검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이 적법 절차 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인 정지용 변호사입니다.
8: 맨홀 뚜껑에 검찰 글씨는 지우면서 국민을 상대로 자기 공무원 증빙할 필요도 있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7: 중수청 관계자는 현재 신속한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사관들이 소속을 명확히 밝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2: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 수재 범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성재 의왕시장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이 오늘 오전부터 의왕시청 시장실과 김성재 의왕시장 주거지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민공원 사업 알선 수재에 김 시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백운밸리 개발지구에 20억 원 상당의 무민공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전 씨의 민간업체 알선 수재에 김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의왕 백운밸리 AMC 등 무민공원 사업과 연관된 업체도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김 시장이 전 씨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또 전 씨의 입김이 김 시장에게 작용한 동력은 뭔지가 수사의 쟁점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는 김 시장의 의혹이 직접 다뤄지지 않았고 과거 김 시장이 무민공원 추진을 주도한 정황 등에 대한 CBS 단독 보도와 후속 고발이 이어지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왕 무민공원은 일부 인허가 없이 특정 시설물들을 설치한 뒤 급하게 개장했다가 뒤늦게 행정 절차를 밟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간 김성재 시장 측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0: 최근 연세대 신촌 캠퍼스 일대에 나타난 이른바 알몸 복면남처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다 노출 단속 건수는 2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했는데 붙잡힌 이들 10명 중 9명 이상은 남성이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CBS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다 노출 단속 건수는 2023년 454건에서 지난해 741건으로 2년 만에 63%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553건이 적발돼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단속 건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사람 가운데 남성은 686명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단속 건수의 6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현행법상 과다 노출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지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여간 적발된 사례의 80% 이상은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는 통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성적 자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과다 노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단순 경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복 상습행위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없는지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0: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의 노선 갈등 양상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경사노위 이름 변경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어 어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3대 조건이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4: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의 의제, 민중의 의제를 제기하고 전면화하지 않고 이 시대적 변화를 주동적으로 마주하고 맞받아쳐 싸워나갈 수 없다는 고민 또한 깊습니다.
3: 하지만 노동계의 양보만 강요할 것이라며 반대하던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유예됐습니다. 그럼에도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복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온라인 대의원 대회를 다시 여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반대 입장인 대의원들이 이미 회의를 무산시켰는데 온라인에선 성사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장 오는 20일부터 민주노총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이 시작돼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가 주 52시간제 등 각종 노동 규제에서 예외로 두겠다는 메가특구가 주목됩니다. 앞서 민주노총도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엔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과연 관련법의 노동계의 요구를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 복귀 논의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0: 운수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수수료 약 1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향후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 국토안보부는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 연수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실무 연수에 참여하려면 7만 달러, 우리 돈 약 9,3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경우에는 추가로 2년 연장도 가능한데 이때도 3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국 노동자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시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이민 유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지만 미국 대학들이 수만 달러를 대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수수료는 유학생이나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수료 부과 시행안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수석 고문은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가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유학생들을 수수료로 미국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 러시아와 중국이 실전 배치한 핵심 전략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재명 대통령 참관 아래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우리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3: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 볼까요?
4: 짜장면 한 그릇 보내주세요. 언뜻 이 장난전화처럼 들리는 이 주문 사실은 가정폭력의 공포에 떨던 9살 아이의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1: 네.
4: 지난 4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설명하면서 짜장면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무래도 이상한 낌새를 챘겠죠.
1: 네.
4: 차분하게 통화를 이어가면서 아이를 안심시켰고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 한다 하면서 집안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집에 5살 동생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폭행이 벌어지던 현장을 확인을 했고 경찰은 가해 아버지를 즉시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집에서만 올해 가정폭력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지를 발휘한 9살 아이의 용기가 큰 참변을 막아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게 위급한 순간에서 침착하게 이렇게 기지를 발휘한 아이도 또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3분 만에 출동한 경찰도 모두 잘 해줬습니다.
4: 네.
1: 자, 다음 소식은요.
4: 아기가 자꾸 울어서 죄송합니다입니다.
1: 네.
4: 그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온 지 한 달 남짓된 한 아이의 엄마가 혹시나 이제 밤낮으로 우는 그 신생아 울음소리가 이웃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손편지와 함께 주방 세제, 물티슈 이런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이웃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집 문 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이웃들의 손편지와 함께 사과, 뭐 김 이런 먹거리들을 답례품으로 문 앞에 하나둘씩 놓고 간 겁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피해를 줄까 봐 늘 조마조마했던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게 또 다른 다정함으로 돌아온 그런 따뜻한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지금 뭐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이런 이웃들이 좀 곁에 있다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도 든든할 수밖에 없죠.
4: 맞습니다.
1: 자,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4: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는 제목으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그 소셜미디어에 남학생들이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다가

0: 1,000원짜리 지폐를 직원 얼굴 쪽으로 툭툭 던지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돈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직원이 묵묵히 몸을 숙여서 이걸 줍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네. 그래서 영상 제목이 가오 있게 계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퍼지자마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 짓이냐, 선 넘는 갑질이다 이런 조회수가 무려 200만 회를 넘기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여론 언론에서도 기사화를 했는데요. 취재해보니까 다름 아닌 해당 직원의 절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치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갑질 영상인 것처럼 퍼져나가면서 엉뚱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네. 오히려 언론 보도 이후에 해당 직원이 힘들어했는지 카페 측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쉬도록 했다고 하고요. 확인 없이 언론을 통해 퍼진 이 짧은 영상 한 편의 뒷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전기상 할로윈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낮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서울은 25.7도까지 올랐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대전 대구 10도, 광주 1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연휴 둘째 날인 모레는 오전부터 경남권,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의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주일에도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8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박정섭, 임승선,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속,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7: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8: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7: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8: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7: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던 중 연봉이 얼마냐, 저쪽으로 간 거냐 등의 질문을 받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헛웃음을 짓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에 대한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 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행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4: 서울

0: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치 평론계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방송이 많으셨어요. 자, 그래도 의리로 한 판승 와주셨고요. 아이고.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원의 파트너 강소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예, 아, 좋습니다. 아, 강소영 변호사님 좀 방송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4: 어, 왜 그러시죠?
1: 한 판승에도 힘을 써주시고. 아, 예, 예.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예. 건강관리 좀 잘하고 계시죠, 그죠?
4: 아유.
2: 예. 요즘 그래도 안색이 괜찮아요.
1: 안색이 괜찮아요.
4: 예. 아, 뭐 맨날
2: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우리가.
1: 어제 재판 결과 때문에 좀 기분이 또 좋아지신 것도 있겠군요, 그죠?
4: 아이 뭐 내란이 무죄가 돼야죠.
1: 오. 오. 자, 일단은 재판장에 좀 이따 하고 자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있었어요. 시작부터 충돌이 강했는데 아 요즘 법사위 좀 고성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곽규택 의원 원래는 평상시 법사위 때 곽규택 의원이 많이 주목받으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 발언 시간 중 3분의 1이 법사위원장 발언이다. 이를테면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 중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러자 서영경 위원장이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한 상황이긴 한데 어제는 김태규 의원이 또 엄청 고성을 질렀는데 이 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쪽 윤석 대변인.
2: 비유를 한 거죠.
1: 비유인데.
2: 저도 곽규택 의원 얘기는 네.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한 건데 서은교 의원 입장에서 이제 먹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좀 불쾌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했던가를 돌아보는 말씀 한두 마디 정도는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제가 예. 이 말씀을 드리냐면
1: 예. 예.
2: 7분의 한 번꼴로 고성이 나오고 볼성사나운 장면이 연출되는 법사위라면 예. 대표가 누구예요? 위원장이잖아요. 예. 지금 이때 본인의 정치적 공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고 일하는 법사위 모습을 보여주면 서영교 위원장 오성 가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서영교 의원의 정치적인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으세요. 그 말씀 드립니다.
1: 경선필 대변인.
5: 근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마음속으로는 예. 김태규 의원 한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2: 아니, 저 곽규택 요것만.
5: 자, 근데. 근데 보세요.
1: 곽규택.
5: 그러니까 곽규택 이분이 야. 김태규 의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빌런이었는데
1: 예, 예.
5: 이분은 김태규 의원 오고 나서 완전히 존재감 사라졌잖아요.
1: 목소리가 안 들려요.
2: 화력이 달라.
5: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 새로운 네, 캐릭터를 네. 보고 있는데
1: 아.
5: 그래서 저는 곽규택 의원이 분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아.
5: 근데 좋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입니다.
1: 그렇죠.
5: 근데 여성에게 뭐 18인분에 6인분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얼마든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우리 밖에 대기실에서도 작가님이나 뭐 여성 PD님한테 진짜 말 조심해요. 이러면 안 돼요.
4: 그래서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5: 얘기했잖아.
1: 예. 야,
5: 이러면 안 그쵸? 됩니다.
1: 이러면 안 되죠.
5: 네.
1: 이러면 안 되는데
5: 네.
1: 예. 자, 또 신사인 우리 서정 변호사님. 서정 변호사님 이런 말 절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4: 아니 옛날에도 이게 그 18개라고 해가지고 막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논란 발언이 뭐 있었잖아요.
2: 고사도 아니고 얼마 전에
1: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4: 뭐 서영교 18개 발언 뭐 김재원 고소부터 해가지고 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1: 예 예.
4: 근데
1: 아,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하신 겁니다.
5: 아 이제 예. 별칭 쓰지 맙시다.
1: 예
5: 진짜.
1: 예.
4: 근데요.
1: 주의해 주세요.
4: 저는 법사위원장들이 예. 정청래 때부터 이상해요.
1: 아
4: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정상적인 법조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이 모양이니까. 법사위가 매일 시끄럽고 고성에 그렇게 되는 거죠.
1: 예.
4: 좀 위원장이 좀 품격 있게 공정하게
1: 무게감 있게
4: 예, 좀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1: 예.
4: 너무 이렇게 편파적인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가 제일 문제 상임위가 된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일보 보던데 7분에 한 번꼴로 고성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서영기 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여야 간에 싸우니까 위원장이 그 진행자 역할이다 보니까 그만 좀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제 필요했으니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3분의 1이다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강 변호사님은.
3: 근데 이제 아마 문제 제기하신 거는 그 이렇게 제지하거나 이거 말고 그냥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아서 예, 의견을 밝히는 부분이 너무 길다 그런 말씀하신 건데 저도 좀 그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공간을 더 의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야 가릴 거 없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본질이 다 흐려져요. 도대체가 이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본질적인 걸 하나도 정보를 습득을 못 하고
1: 그 시간 잘 가죠.
3: 네. 이게 아무 쓸데없는 소음 공예밖에 없고요. 이거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요약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데 예. 너무 고통스럽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질의 시간도 다 주어져 있고 답변 시간도 있고 시간이 주어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마이크가 주어진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럴 바에 차라리 서면으로 하는 게 낫지 뭐 아니면 채팅으로 하시든가.
1: 그렇죠.
3: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 줌을 해가지고 네. 소리 좀 끄고 뭐 이런 거 어떨까.
3: 그러니까요. 그 김태규 의원이든 뭐 여든 야든 예. 이게 그 이제 요즘 쇼츠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예. 강하고 임팩트 있게 뭘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따서 예. 자기 진영에 자꾸 소구하려는 모습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는 뭐 유행하겠죠. 예. 근데 본질을 알아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등이 쓸데없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1: 김태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막 소리 질렀던 거, 이제 서영교 위원장을 싸우는 거, 또 박준호 의원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 뭐 그런 장면들.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뜨기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진보진영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올린 쇼츠나 그런 영상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김태규 의원 유튜브예요. 김태규 TV에 쇼츠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법사에서 굉장히 잘 싸우는 그 영상을 그러니까 본인 쇼츠로 올리셔가지고 지지자들이 댓글을 엄청 호의적으로 달았어요. 잘 싸운다. 그러니까 댓글을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한번
2: 그래서
1: 보세요.
2: 일부 네. 예, 저도 하나 본 것 같아요. 네. 일부 국민의 의원분들이 김태규 의원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래요? 부러워요?
2: 예,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제가. 뭐 지지자들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예. 저 방향이 맞는 거냐.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긴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분인데 예. 전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그런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린 다 믿고 있는 가운데 예. 김태규 의원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어떤 화력을 보여주셔서 제가 참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 예. 아니, 곤란해요. 박규태 의원이 이전에는 굉장히 화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랑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또 마이크 꺼지면 사과하러 가시고
2: 나왔어요.
1: 사과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이제 여야 간에 또 선배 의원에 대한 그런 예의는 있으시구나라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김태규 의원
4: 지금 이게 그 인기 폭발이고. 어떤 여론조사는 게
1: 서정 TV에서
4: 아니
1: 진짜
4: 우리 TV도
1: 변호사에게
6: 그러면 안 돼.
4: 그런데 대선 주자로 3% 놓은 것도 있어요.
1: 아
4: 김태규 의원이 대선 주자로
1: 예몇예 예, 한 자리 수
4: 그러니까
1: 얘기합니다.
4: 논적도 있고요.
1: 예, 예, 한 자리 수
4: 지금 구독자가 이제 그 10만에 육박합니다. 하루에 막 1,600명 2,000명씩 늘어. 10만에 육박할 거예요.
1: 예
4: 구독자 이제 9만 얼마까지 확인했거든요.
1: 예예 예, 예.
4: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론 보면 예. 이제까지 막 소리 지르고 고성 이거는 전부 이게 민주당 좌파들의 전유물인데
1: 좌파들의 전유물
4: 이제 김태규 의원이 목소리도 좋고
1: 예. 목소리가 좋아요?
4: 맞받아치니까 아 야.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1: 눈빛은 어때요?
4: 카타르시스
1: 눈빛은?
4: 눈빛도 똑똑하죠.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1: 판사 그렇죠 판사 출신
4: 판사 출신은 원래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시키려고 나왔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4: 근데 그때 네. 법원행정의 반대가 방통위 부위원장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다 동기입니다.
1: 아.
4: 제가 친해요.
1: 아.
4: 그 지금 이게 인기가 아주 폭발하고 있더라고 보수 쪽에서는.
1: 아.
4: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죠.
1: 예예예. 예, 예, 예.
3: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1: 진짜가 나타났어요?
6: 아 근데
4: 오늘 사과하라고 하니까 손 솔려. 아, 사과는 저 첨가물에 가 많다.
1: 아.
4: 첨가물 상에 가봐라 사과 많다. 아. 이러더라고. 아. 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3: 뭐 시원해 재미 하나도 없어요.
5: 저는 그 예. 최근에 이제 법사위 예. 관련된 이 모습들을 보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저도 웃었는데 예, 한 서너 번 지나가니까 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니까 좀
5: 불편해요.
1: 그죠?
5: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0: 상당히 불편하고 언짢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도 사실 이제 그 우리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누가 이제 저희 당의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말이 나름대로 조금 정확성 있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성 지지층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민주당이 100만이 넘잖아요, 당원이. 그러다 보니까 5%가 안 돼도 5만 정도가 되니까 예. 이런 5만 정도에서 또 뭐 10%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하면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화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1000개 막 2000개 막 댓글 예. 보면.
0: 근데 사실 이 1000개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예. 그 정도의 댓글만 봐도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한 줌에 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정신을 차려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인기가 폭발이라고 하니까 저는
1: 아까 서정우 변호사님 인기 폭발이라고 예. 했던 거 3.1% 대선 후보 적합도 천지일보가 예.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한 거고 휴대전화번호 RDD 방식이고요. 그렇죠. 아, 무선 자동응답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됩니다. 요 수치를 보고 이제 폭발적이다라고 예, 범야권 성향.
2: 그거는 예. 서정욱 변호사가 그 조사에 들어가도 그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ARS이기 때문에 불러줍니다.
1: 예, 예, 맞아요.
2: 예를 들어 8명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음 모름이 아닌 이상 일정 부분은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 질문이 범야권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대. 그러니까 여당은 없어요. 그래서 네. 1위가 오세훈 19.2, 한동훈 18.7, 장동혁 12, 이진숙 8.3, 김태규 3.1, 없음 34.4예요.
2: 그러니까요.
1: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님 폭발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폭발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 주실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법사 요즘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이 나는데 법무부 국정감에서 오늘 나온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아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자 이분이 이제 가석방 공개 요구했다. 아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가 아 이화영 전 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김광민 변호사 갑자기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SBS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화영 전 지사의 옥중 자필 입장문이 나왔어요. 요거 나왔는데 뭐냐면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에서 정정하려 한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용 생활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입니다. 쌍방울 대극 송금 관련 검찰의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 지체되는 거 답답합니다.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합니다. 근데 방점은 그러니까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에서 정정하려 한다. 요 진위와 다른 부분은 아마도 김광민 변호사가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네. 이제 아마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또 이걸 또 써서 언론을 통해 얘기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뭐 몇 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면 예.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김광민 변호사한테.
1: 아, 예.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금 긍정적인 뭐 영향을 주냐고 이건 아닙니다.
1: 아 이렇게 하면 진짜 가석방 못 해요.
0: 가석방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1: 안 돼요 이제.
0: 그러니까 이 교정 당국도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언론에서 회자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은 일단 홀드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예. 일단은 지나고 보자예요.
1: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민 변호사가 이번 출마도 하셨던 분입니다.
1: 맞아요.
0: 근데 이런 분이 그러면 변호사도 하면서 출마도 하셨던 분이 이런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저는 이분이 개인적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1: 예.
0: 이거는 전 그 뒤에 전 대통령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공범들이 있지 않나.
1: 아,
0: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1: 배우가
0: 없어요.
1: 배우가 있다.
0: 네. 근데 또 뭐 이게 사방돼서 뭐 비판받고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1: 예, 예.
0: 네, 머리 식힌다고.
1: 예.
0: 그래서 제가 느끼는 예. 바는 정말
2: 이런 더운데인데.
1: 해변이 있어. 해변이 있어.
2: 아, 물론 예, 있죠.
0: 맞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참 그 요즘 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그리고 이게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뭐 본인 김강민 변호사가 예를 들었던 김용 씨나 정진상 씨하고 네. 상황이 달라요.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이건 법률 절차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대통령이 뭐 가석방 해준 사람 아니잖아요.
1: 네.
0: 차라리 뭐 복권을 해주라고 하든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하든지.
1: 법무부가 이제 올리면 이제 네. 결제를 하긴 하긴 하지만 네. 예 어쨌든.
0: 그래서 이건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더 의도가 불순했다고 봅니다.
1: 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한 말씀.
3: 저는 이게 그. 김광민 이분이 뭐 자기 정치 지금 할 일이 뭐 있어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사로서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 봅니다. 제가 이게 이화영이라도 예. 얼마나 억울할까요? 뭐,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북한 가려고 돈 보낸 거 아니잖아.
1: 예.
3: 이재명 대통령 방부 스마트팜 이것 때문에 800만 불 보냈는데 자기가 진실을 밝히면 본인은 종범으로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1: 예.
3: 지금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 그렇게 구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이화영 이분이 진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1: 예.
3: 그걸 대변해서 변호사가 한 말이고 그러게 그 가석방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두
1: 예.
3: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게 4개월형 있죠.
1: 예.
3: 이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항소해 놨어요. 그런데
1: 예.
3: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형을 변경 신청해야 돼. 4개월 먼저 살고 그다음에 7년 8개월 살겠다 이러고 3분 1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또 이게 5억 얼마짜리 또 재판이 있어.
1: 예.
3: 그렇게 판사한테 공문을 보내야 돼.
1: 예.
3: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가석방 될까요? 이게 또 답을 받아야 돼요.
1: 예.
3: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가석방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1: 그 두 가지를 김광민 변호사 몰랐을까요?
3: 끝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법무부 차관도
1: 예.
3: 발표했잖아요. 4개월 안 확정이 안 됐거든요.
1: 요건도 안 된다.
3: 그러니까 1심에 4개월 그 예. 배심 재판 한 거 그게 국회 위정이잖아요.
1: 예.
3: 그게 항소를 해놨어요. 확정이 안 되면 가석방이 안 돼요.
1: 예.
3: 형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재판 또 개인 재판이 있고
1: 예.
3: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아마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1: 어떤 뜻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뜻 아니에요?
3: 아니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을요 이거라도 빨리 해달라고 오늘 이화영 그러잖아 조작기소특검법
1: 예. 예.
3: 근데 이걸 김민석 대표가
1: 예.
3: 아이 그 국감 이후에 미루자
1: 아.
3: 안 할 것 같아
1: 예, 예.
3: 김민석 대표 벌써 배신 때리는 거죠? 원래 10월 달에 이거 제일 먼저 우선 처리하기로 했어요
1: 아.
3: 옛날에 지방선거 전에도 하긴 했는데 한번 연기했죠?
1: 배신을 한다라 표현해 주세요. 때린다는 말.
3: 그러니까 예, 예. 이번에 국감 이후에 하자는 말은 내년에 하자는 말이거든요.
1: 예.
3: 그럼 이게 또 총선이잖아요.
1: 예.
3: 그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 하려고 하나?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1: 예. 자, 강성현 변호사.
4: 일단은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1: 예?
4: 이제 원래는 이제 부천시장 출마 이제 원래 동의원 하다가
1: 맞아요. 도의원이었죠.
4: 예, 그제 부천시장 출마의 뜻을 이제 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많이 했는데,
1: 예.
4: 어쨌든 민주연구원 그 연구원 부원장 이후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을 많이 이제 지지하는 스탠스였어요.
1: 아.
4: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거의 뭐 지방선거하고 전당대회 국면까지는 거의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자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고
1: 예.
4: 페이스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제 거의 조국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고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그런
1: 예.
4: 메시지를
1: 예.
4: 계속 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인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 그 김어준 월드를 소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1: 예.
4: 그러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건 방금 말씀 잘해주셨지만 안 되는 가석방이고 변호사가 그걸 체크를 못했다면 매우 무능한 거예요. 그 본인 글을 보면은 여러 경로로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1: 예, 예.
4: 그 여러 경로로 말할 때 검토를 해야죠 본인이. 근데 이건 저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
1: 네.
4: 이렇게 오픈하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을 물 건너가는 거라서
1: 예.
4: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공소취소를 걸고 넘어졌어요. 이분이 보면 대통령께서 공소취소를 원하는 그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1: 아하.
4: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방치하냐 여기서부터 가석방을 해야 이게 조작기소인 게 딱 그 명징하게 나오는 거지라는
1: 예.
4: 식으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정권 임기 안에 공소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1: 예.
4: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모험수 안 되는 건데 그걸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법조인이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외통수로 대통령을 모는 듯한 행동은
1: 예.
4: 본인의 그 온라인에서 인기를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1: 예. 그래요, 강수필 대표.
0: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그 구성원들 중에서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무극파.
0: 네,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자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1: 네.
0: 검찰 개혁이 계속 문제가 생겨야지 자기가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계속해서 인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1: 아.
0: 말씀하시는 것처럼
1: 예.
0: 저도 지금 한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란군들, 탈영병들이
1: 예.
0: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본인들이 존재감이 계속해서 돋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저것 집어 던지는 것 같은.

0: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단호한 대처 당에서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강경파들 향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절제는커녕 취미지선 일곱 번째 SNS를 올렸습니다. 김지용 반대. 아, 부적격 사유. 검증을 요구한다. 크게 세 가지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
2: 네. 이건 뭐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뭐 자제해달라고 하신.
1: 절제. 절제가 뭐예요?
2: 글쎄요, 이게 절제 단계를 이미 넘어선 거 아닌가요? 아. 이 얘기는 이제 당대표로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제의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2단계라면.
1: 네. 하지 말아주세요.
2: 예, 그죠. 이제 부탁이잖아요. 아. 할 수 있는 단계가 없고, 뭐 징계를 할 거니까 뭘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자제를 할 거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걸 꼭 본인의 의사를 관철해야 됐던 이유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2: 적어도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장관할 때 이 사람을 겪어봤는데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한탄할 정도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럼 추미애 지사를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써봤는데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뭐 계속 타겠죠. 계속 연기가 날 것 같다.
0: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2: 어쩔 수 없지만
0: 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당대회 때 예.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전당대회 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국면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씨,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추미애 지사는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면 그쪽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방금 언급한 분들.
1: 예.
0: 근데 추미애 지사를 이 나머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괘씸해하고 있어요.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는 그냥 고립이 될 것이다.
1: 아하.
0: 그러니까 지금
1: 고립될 거다.
0: 김민석 당대표께서 물밑에서 정무적으로 조국 혁신당하고 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조율을 해버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조국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 김호준 씨는 그냥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1: 예.
0: 그러면 누가 남아요? 그러면 추미애 지사 혼자 남는 거예요.
1: 예.
0: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자 밑에서 지금 물밑에서 얘기 잘 하고 있어요?
0: 그러길 바랍니다.
1: 확인 안 됐지만
3: 이게 그 예.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을 뭐 알거나 좋아서 지명한 게 아니에요.
1: 중수청장 후보자
3: 예. 이분을 이게 어떻게 알 수도 없고
1: 예.
3: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네 명을 추천했거든요.
1: 예.
3: 11명의 추천이 네 명을 했는데
1: 예.
3: 전부 이게 김관정이 된다 그러세요. 동부지검장
1: 예.
3: 추미애 아들 수사한. 근데 그분이 다 된다고 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4조 원대 코인 변호를 한 거야. 그래서 금융 피해자 연대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막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게 그분이 낙마한 거예요.
1: 예.
3: 근데 두 명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검사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문홍주 판사 출신이 있어요.
1: 예.
3: 이 둘이가 원래 하려 했는데 근데 한 명은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 한 명은 이제 내란 특검보예요.
1: 아하.
3: 근데 원래는 이해 충돌이 없는데 원래 지방청장들 중에는 특검보 많거든요.
1: 예.
3: 근데 왜 이번에 경찰하고 중정이 합동으로 또 내란 특수본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1: 아.
3: 내란 몰이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수청장이 특검보가 했으면 이해 충돌이 되죠.
1: 아하.
3: 그래서 둘이가 결격돼 버린 거예요.
1: 예.
3: 세 명이 결격자니까 어쩔 수 없이 김지용이가 누군지도 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지용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되니까 이제 추미애나 이쪽은 난리가 났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제재청에 조이대 대법 제재청에 이것도 안 되잖아. 세 명이 결격자니까.
1: 예, 예.
3: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1: 여기 설명을 드리니까 좀
4: 심각할 게 없고 임명하면 되죠. 뭐가 심각하지?
3: 심하니까
1: 잘 됐네.
4: 누가 반발해요?
5: 네. 지금 하고 있잖아.
4: 아니 추미애 도지사 뭐 한 명이 반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1: 네.
4: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합시다 라면서 막 의견 올리는 글이 엄청 많대요.
1: 아, 왜 보도가 안 되지 근데?
4: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또 떠드시라고 밖에 나와서 용역들이 떠드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1: 출입 기자들 일 좀 하세요. 당 그 네.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4: 뭐 하여튼 그렇대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크게 다른 의견도 없고 임명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다들 있고
1: 예.
4: 중수청이 지금 개문발차해가지고 이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가다가 국민들한테서 대단한 지탄 얻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놀랍게도 합니다.
1: 예.
4: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임명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럼 그다음에
1: 예.
4: 추미애 지사가 그러면 임명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러나 다만 저는 김민석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김민석 대표님이 말씀이 좀 앞서고 말은 세게 하시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느낌 때문에 예. 지금 당원들 구성원들 중에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하고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친일파 취급을 하고 민주화 영령 앞에 와서 빌어라 이런 표현을 써

0: 민티 안 나오셔도 최고위에서 말씀하셔도 당대표의 언급은 다 보도가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행동하실 때가 됐다.
2: 이 정도 네. 사안에 대해서는 현역들이 연판장으로 돌려야 돼요. 징계하라고.
0: 그럼요.
2: 그래야지 위신이 서서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하. 합리적으로 판단을
1: 연판장을 하죠. 연판장을 돌려라. 네. 아, 연판장 하면 또 국민의힘 생각이 나긴 하는데 갑자기.
3: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1: 연판장 해본 당에서.
2: 그럼 다른 걸로.
1: 아니, 네.
3: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예, 후유증이 좀 있다라는 설. 예, 자, 또 한판 승부 시그니처 코너인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8: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네, 박정현 판승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승부사들, 자 후반전 시작할 텐데요. 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이제 이 또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가고 싶다. 정인홍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채택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할 것이다. 많이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얍불했는데 임은정 중수 그 지방 중수청장을 잘 아시는 서 변호사님, 이분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9: 제가 이게 옛날부터 법 쪽에서 양은정 이거 안 된다. 박은정하고 임은정 지금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박은정은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종건 제가 동기 같은 반인데.
1: 예, 같은 반.
9: 재산이 61억이 늘었는데
1: 예.
9: 정관회원을 했더니 정관회원은 160억 정도 번다. 정관회 와이다 이렇게 발언한 게 박은정이에요.
1: 예.
9: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1: 예.
9: 임은정
1: 중수청장을.
9: 예, 임은정도 그래요.
1: 예.
9: 지금 광주지방 중수청장님에게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1: 예.
9: 저는 어떻게 임명된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1급 2급은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
1: 야, 예.
9: 누가 제청했는지 모르겠어.
1: 대행은
9: 그 사람이 누가 제청해야 대행이 되는 거죠.
1: 아.
9: 그 중수차장
1: 아하.
9: 그 사람들에게 임명을 누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절차가.
1: 아, 예.
9: 그래서 원래는 김지용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9: 이분이 지금 계속 그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속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1: 그러니까요.
9: 그 이거는 진짜 저는 징계사유로 봐요.
1: 징계사요.
9: 이걸 징계 안 하면
1: 예,
9: 공무원이잖아요.
1: 공무원이죠.
9: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품위 유지 의무 정도. 이거는 진짜 징계인데
1: 보면.
9: 희망합니다.
3: 임은정 이제 검사입니까?
1: 중수청장.
2: 광주지방 중수청장.
3: 광주지방
9: 검사는 아니죠.
3: 하여튼 임은정 광주청장이 모르겠다. 하여튼간 그분이 뭐 직속 상관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굳이 자기가 청문회까지 나가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겁할 일이라는 거죠. 이제는 뭐 언론 상대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
1: 예?
3: 가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뭐 이 얘기는 그냥 뭐 정치인이에요. 근데
1: 그렇죠.
3: 이게 진압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없느냐. 대통령의 차관급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이렇게까지

0: 문제가 도드라지게 하는 이 상황이
1: 예.
0: 여권이 과연 정말 여권 여당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냐, 정말 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다르신 분이 있고 어디 가나 이렇게 탁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0: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언제나 운동권이 있어요. 언제나 주류인 분도 있지만 언제나 비주류인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임은정 그 광주 지방 중수청장이
1: 예.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지영 지금 중수청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예.
2: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진동균 검사장 성추행 사건 가지고
1: 예.
2: 당시에 김지영 후보자가 예. 침묵했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2: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도 한번 객관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비판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
1: 예.
2: 김진태 전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죠.
1: 예.
2: 그래가지고 진동균 검사가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1: 예.
2: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1: 예.
2: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투 서지현 검사라든가 미투 이게 일어났습니다.
1: 예.
2: 그때 또 문제 제기를 이 임은정 검사가 해요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검사를 하면서 김지용 그 지금 후보자가
1: 예.
2: 그때 대검 감찰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2: 근데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 검사는 징계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고, 또 감찰부서도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단한테 자료를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영 후보자가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무마를 시키고 입을 닫고 침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임은정 당시 그분도 부장검사였고 이 김지영 후보자도 부장검사였어요. 물론 사법고시 두기수는 선배이긴 하지만 같은
1: 예.
2: 부장검사예요. 자,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과연 지적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아니, 그 광복되고 나니까 독립운동 만세 외친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런 분이 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기가 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1: 박지원 의원이 주저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3: 근데 그거 가만히 시간을 좀 이렇게 재보면은요, 이 임은정 검사가 그 SNS에 이 김지용 중수청장 그 후보에 관련해서 비판을 처음 한 게 10월 2일이에요.
1: 예.
3: 그 본인이 광주 그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된 날,
1: 예.
3: 그때 SNS에 올렸거든요. 그게 금요일이고 주말 3, 4 지나가고 5일 날 이제 초대로 임명되고 반대한 게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그전에는 조용하다가 본인이 광주 중수청장이 되고 발령받고 SNS에 글을 올려요. 그리고 6일날 첫 출근하거든요. 출근길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이분이 어떤 공직자로서 이 초대 이 중수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으면
1: 그 전에
3: 뭔가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1: 예.
3: 본인이 만약에 그 전에 메시지를 냈더라면
1: 인사가 진행 안 됐을 텐데
3: 자기 인사가 안 됐겠죠. 임명이 됐겠습니까?
1: 서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4: 맞아요.
3: 맞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코 있다가 본인이 광주 저 중수청장 되고 나서 딱 글 올리는 거예요. 이 주말 딱 지나자마자.
2: 이분은 혹시 본인이 그럼 중수청장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3: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0: 그럼 그건. 지금이라도 그 직에서 그 내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장관이 하든.
3: 네.
0: 왜 그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장악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 분에 대해서 해임을 해버리면 저 동의해요. 이게 국가 전체 입장에서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중립도 완전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징계해야죠.
4: 제가 한 말씀 드리면
1: 예.
4: 저는 이번 사태 때 조금 전에 이거 박지원이가 뭐 뿅망치로.
1: 뿅망치로.
4: 근데 박지원 이분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봐요.
1: 왜 또?
4: 물론 반대하는 추미애나 김용민,
1: 예.
4: 윤건영,
1: 예.
4: 박주민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1: 아.
4: 지금 이게 벌써 4명이잖아요.
1: 예.
4: 근데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구이라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죠. 이거는 논쟁이 없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죠.
1: 그렇죠.
4: 근데 박지원이 뭐 했습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내라.
4: 아니, 의원총회에서 끝장이가 의원들이 반대하면
1: 예.
4: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왜 대통령이 지명에 임명하면 되지 이걸 의원총회에서 다수로 결정하자? 이 제안이 저는 아주 법적으로 잘못된 제안이다.
1: 아, 그 이전에 좀 나.

0: 근데 그거는 절대 다수가 임명하자는 중론인 걸
1: 알고 모르죠. 지금 지금 네 명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모르죠. 그럼 나머지
0: 친구가 중론이 몇 명인데?
1: 나머지 친구가 네 명? 네 명은 좀 확실히 반대했고.
0: 아니, 박은정 빼면 세 명이야.
2: 160명,
1: 160명. 박주민, 김용민, 아, 주민 아니네.
2: 예, 아니에요. 예. 서유표사 약간 착오가 있으셨어요.
1: 주민.
2: 자, 일단은 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라라는 게 서 변호사님의 의견이에요. 또 공무원 사회인데 정말 기강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예. 자, 일단 인사청문회 14일이기 때문에 아직 6일이 더 남았어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또 SNS 올릴 거기 때문에. 예. 박진영 씨, JYP. 예.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고 진짜 네. JYP. 네. 진짜 JYP가 구청감사에 등장했어요, 이분이. 배현진 의원이 뭔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 추석할 때 내가 내 얘기하겠다. 네. 해갖고 그 막 김태현의 정치조사 출연하고 이분이 그랬는데 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증인으로 나왔는데 상표권과 특혜 문제 이게 정말 특혜냐 왜 정부랑 끼고 하냐 막 이런 질의가 있었고 연봉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울컥하기도 했는데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연봉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우리 박진영 대표? 연봉
4: 연봉 예. 얼마지?
3: 연봉이 한 20억 3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연봉으로 치면 일당이 800만 원이 넘고
4: 예, 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한 번도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겁먹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거 잘 되면 진짜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이 우리 아들, 딸, 조카 다 진짜 덕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기회고요. 절대 이거를 무슨 대통령을 위해 뭐 민주당을 위해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5: 페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2배, 3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거를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2: 예, 이제 박진영 위원장.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아요. 이분이 정말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국위 위한 거 아니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저 이 말에 진정성 느꼈어요. 이분이 뭐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사실은. 강 변호사.
0: 그렇죠. 그건 뭐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이득 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이런 분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예. SNS에 중수청장 이제 이름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착오를 했는데 10월 1일에도 예, 반대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10월 1일.
2: 정정했습니다.
0: 예, 죄송합니다.
2: 임은정 변호사 나 사실관계 잘 해주셨고.
0: 사실관계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까 성함은 안 정시를 안 하셨지만 예.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2: 자, JYP. 죄송합니다. 자, JYP로 돌아가 보면
0: 그 박진영이라는 분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질의 받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예술인은 한번 망신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물론 본인이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시긴 했으나 이게 이제 경비는 이제 실비 차원에서 이제 200만 원 지급되는 게 이제 기본값으로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원에서 이분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책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약간 당신 무보수로 한다 그래놓고 왜 돈 받아? 근데 이제 이게 수조 원에 달하는 JYP 이제 회사의 어떤 가치를 생각했을 때
2: 예.
0: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한 게 조금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2: 예.
0: 네, 이제 뭐 페노메논의 그 특허권 관련해서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합작해서 그 사이도 좋지 않은 그 기획사들 라이벌들끼리
2: 라이벌이죠.
0: 예, 네, 같이
2: 하이브,
0: 하는데
2: JYP, SM.
0: 예. 네. 네. 그들이 과연 만약에 그 정부하고 뭐 JYP하고 짬짬이가 돼 가지고 JYP가 압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협력 당연히 안 할 거고 예. 이 프로젝트는 진작에 좌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 있잖아요. 이게 그 상표권 브로커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을 노리고 해외에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다음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선점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이제 박진영 씨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득 얻을 뭔가 조금의 낌새라도 있었으면
2: 예.
0: 이 판은 애전적이 깨졌다.
2: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 설명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예.
6: 저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박진영 씨의 답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본인의 어떤 회사나 그런 본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0: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궁색한 질문을 했다. 연봉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 안 했겠어요. 그렇게 연봉이 많은 분이 이 정도 금액을 탐해서 그러진 않는다고 보지만 장관급 직에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박진영 씨도 제가 그 부분은 뭐 불찰이었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1: 혹시 박진영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요? 조은희 의원이 딱 질문. 저쪽에 섰습니까?
2: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
1: 어느 쪽이에요, 강성필 의원?
2: 아니 뭐 저는 이거 예술인에게 이거 따지는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저쪽에 섰냐?
2: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박진영 씨는. 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2: 저는 조은희 의원의 그런 질의는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저는 본인도 그 질하면서 상당히 쪽팔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3: 창피해하는 것 같았다.
2: 아, 그리고
1: 머쓱해하는 것 같았다.
2: 쇼츠 뽑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현진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의 질의는 제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게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박진영 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고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고 또 뭐 업무 추진비 200만 원과 관련돼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항상 의원들이 뭐 100% 다 맞는 질의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봐요. 어쨌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 조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가서 줄 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정말 이 박진영 씨를 모욕하는 거고 이게 뭐가 더 안 좋은 거냐면 앞으로 어떤 전문인들이 국가에 어떤 와서 봉집을 할 때 재능 기부하는 이런 거 하고 싶겠냐고요. 이런데 국회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이나 받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은희 의원이 좀 사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0: 곧 첨언을 제가 좀 하면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전문성을 우리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질의는 제가 봐도 좀 합리적이 않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뭐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분을 문화계에다 이렇게 인사를 소위 말해서 꽂은 경우가 몇 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누군지 특정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개가하셨던 분이 무슨 극장장으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계에서. 아마 거기에 빗대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빗댔던 여러 가지 사례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권위를 보여주세요. 정말 부적절한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문학에.
1: 문화에 또 이 소양이 깊으신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기대합니다.
4: 소양이 깊은 게 아니고요. 제가 또 이 사람을 왜 정인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물론 장관급 대우는 받지만 뭐 때문에 불렀죠? 돈을 뭐 엄청나게 받은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
1: 그래도 뉴스가 되니까. 박진영이 국감에 나왔어.
4: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분을 정인으로 신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정인은 민간인일 때는 신중해야 돼요. 진작에 꼭 필요할 때 불러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인 채택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1: 합리적이네.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국회가 지금 잘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고성 안 지르고 그죠?
5: 이 테마와 관련해서 가장 좀 제가 유감인 건 배현진 의원이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
1: 갑자기 왜 대장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5: 그러니까 대통령이
1: 건국의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5: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민간인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페노메논이라는 이 대형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JYP가 가지게 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엄청난 이익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경솔한 저는
1: 여기까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JYP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정봉주 전 의원 이분이 당대표 기획특보인데 이분이 뉴스 공개 나갖고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특히 이제 세 파트를 구성하겠다 디지털 팀 그리고 현대고 팀 그리고 또 뭐 하나 그 자녀 관련한 뭐 이게 팀을 구성하겠다면서
0: 가족 팀을
1: 하겠다면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하니까 또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은 전과자 정치 깡패까지 키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론까지 하신 상황인데 한동훈 검증 전담 팀이 뭐예요 이게 유인석 대변인
0: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1: 아니 이분들이
0: 뭐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뭐 당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개인 의견 얘기한 것 같아요.
1: 아 정봉주 특보가?
0: 예, 제가 볼 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뭐 사찰하겠다는 거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뒷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세 파트로 나눠서.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 뭐 모르셨.

0: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나간 거 당 차원에서 정말 뭐 해임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잘못 짚은 것 중에 보면 이제 현대고 팀 한 의원을 지원하는 인사들을 들여다보는 팀을 현대고 팀이라고 한 것까지 보면 정말 뭐 모르시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동생들이? 현대고 동문이나 뭐 동기나 뭐 선후배가 네. 동문이 한 의원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뭐 이런 현대고라는 네이밍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뭘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런 분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1: 예, 참고로 윤석 대변인 가장 가까운 지금거리에 있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현대고 팀 있어요?
0: 도곡동 팀이 있을 순 있습니다.
2: 팀 이름 바꿔.
1: 팀 이름 바꿔라.
0: 뭐냐고 이게.
2: 아니 저 좀 부끄러운 게요.
1: 부끄러운 게.
2: 정봉주 의원님께 좀 충원을 드리면 이걸 진짜 할 생각이셨으면
1: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생방송 중에 그냥
2: 겸손은 힘들어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이런 걸 뭘 할 생각 있으면 이런 걸 왜 말해요 도대체 유튜브 나가가지고.
1: 그러니까.
2: 그 도움이 됩니까? 유튜브 나가서. 그리고 이게 무슨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뭘 한다는 거지 뭐 본인이 뭐 수사 권한인 것도 아니고 뭘로 해요.
1: 아니,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왜 민주당에서 조사를 해요? 하려면 국민의힘이 해야죠. 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2: 빗대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 다 쓴 누구 겁니까?
2: 예, 그 이제 세계 팀을 이제 운영했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공을 세웠듯이 한 번 더 뭐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예.
2: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뭐 벌써 인터뷰 기사들이 나온 거 보면 당에서 예. 하는 건 없고 내가 그냥 얘기한 구상을 얘기한 거다라는 아.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후속 보도를 보니까.
1: 아, 구상이다?
2: 네. 당에서는 없고 본인이 그냥 구상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또 말이 엄청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너스레 떨다가 지금 또.
1: 우리가 너무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까?
2: 예, 본인이 본인 잘량하려고 하다가 너스레 떨다가 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1: 예. 서 변호사님.
3: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을 공격하니까 네.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계속 띄워주잖아요.
1: 예.
3: 우리 공격하면서. 제가 볼 때 정봉주 이 사람한테 세계팀이 필요해요. 제일 처절하게 그 가정폭력팀. 옛날에 가정폭력 벌금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BBQ팀. 옛날에 이명박 BBK, 해가 실험
1: BBK.
3: 그러니까
1: BBQ 말고 BBK.
3: 그러니까요. 치킨하고 비유해가지고 하잖아요.
1: BBK.
3: 그렇게 계속 그냥 놀라요. 네. 그 실험 받았잖아요. 네. 그 팀 필요하고요.
1: 네.
3: 그다음에 세 번째가 DMZ 지뢰팀.
1: 아.
3: 그러게 목발절도 목발 선물해야 된다고.
1: 예.
3: 한 본인 검정이나 좀 제대로 팀 만들어 하시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 예. 자, 우리 강승민 대변인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4: 아니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정봉주 뭐 전 의원께서 뭐 들으실 부분 뭐 들으시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1: 예.
4: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도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본인 페이스북에서 조금 지적을 하면 괜찮을 텐데
1: 예.
4: 오늘 국회에서 정동영 장관한테 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 지뢰 사건을 얘기하다가
1: 예예.
4: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지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송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이분이 나한테 방금 말씀한 뭐 가족팀 뭔 팀을 예. 한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당에서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것은 통일부 장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여이 앞섰다.
1: 마지막 한 포인트.
0: 수 있죠, 뭘.
1: 마지막 한 포인트. 오늘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국제 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체 중단했다. 검찰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중단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 이거 검찰에서 수사 무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0: 무혐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검찰 없어졌으니까 다시 무슨 아 공소청은 수사 기관 없고 뭐 중대범죄 수사처에서 할 겁니까? 뭐 경찰에서 다시 할 겁니까? 뭐 그건 뭐 자유겠지만 무혐의를 예. 내렸다는 거 더하기 그 사실관계 잘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허술한 의혹 제기였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정치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서 변호사님 짧게.
3: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딸하고 조국 딸하고는 틀리다 봐요. 조국 딸은 이게 제대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특례. 한동훈 딸은 천재입니다. 그 점수 보면 제가 그냥 편드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1: 연구해.
3: 아니 그때 저도 한동훈 공개하려고
1: 아~
3: 많이 연구했는데
1: 예.
3: 그 전혀 틀립니다. 문제 없어요.
0: 든든합니다.
1: 아 한번 공격하려고 좀 조사해 보셨구나.
3: 예.
1: 예.
3: 점수나 이게 보면 천재이더라고 딸이.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승부사들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시그니처 코너에서 동접자도 많이 나오고 예 네 분의 화자 감사드리고요.
3: 네.
1: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분 감사하고 2부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대전과 대구 10도, 광주 1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많겠는데요. 연휴 둘째 날인 모레는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피인 이번 주 주일에도 남부지방을 비롯해 충청과 강원 남부에 비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7: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채용의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지를 정하기 위해서 대의원대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의 자체가 끝났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처음 뵙습니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자, 얼마나 또 일이

0: 많으신데 바쁘신 와중에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회 있었다고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끝났던 거죠?
1: 저희가 한 3시간 이상 논의를 지속하다가
0: 예.
1: 대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면서 저희 이제 과반 이상의 대의원이 참여해야 회의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0: 예.
1: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서 회의가 좀 유예돼서 마무리됐던 상황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제적 대의원이 1766명 정도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3시간 후 토론 후 재석 확인 790명 정도 돼서
1: 예.
0: 성원이 좀 안 됐던
1: 네.
0: 상황이었군요.
1: 과반이 88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0: 아하.
1: 100여 명 정도 모자라서 회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예, 의제가 일단 노사정 대화 테이블, 사회적 대화 좀 하자는 취지였었던 거죠? 위원장님
1: 네, 맞습니다.
0: 말씀은.
1: 네, 예. 전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0: 예.
1: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사회적 책무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요구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내부 논의를 좀 진행했던 겁니다.
0: 위원장님께서 이제 올해 임기가 6년째시고
1: 네.
0: 코로나 시기도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이셨는데 그 어려운 시기 다 지나시고 이제 사회적 교섭을 추진을 하자는 안건을 던지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투쟁을 6년여, 그러니까 6년 가까이 하시면서 했던 고민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1: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요.
0: 예.
1: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0: 예.
1: 노동자들도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또 임금 인상이 중단되거나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나서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다양한 노동 계약이나 노동 탄압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의 것을 지키거나 후퇴되는 것을 막는 것에 좀 급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 특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0: 예.
1: 정부의 세수도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특히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인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함께 지혜롭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노사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0: 예.
1: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좀 판단을 하고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0: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어느새 양극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사실은 고질병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0: 예. 그 문제를 이제 민주노총을 또 위원장님이 제기해 주시고 끊임없이 좀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0: 정치권이 제가 느끼기에 양극화 문제에 특히 관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잘 들여다보지 않는 측면이 있고
0: 예.
1: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0: 예.
1: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집을 사고 싶어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적금을 붓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낼 거냐 사고 팔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부동산 대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0: 예.
1: 사실은 괴리감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그래서 노동자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대부분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0: 예.
1: 최저임금을 모아서 내가 서울에 부부가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자기 인생 내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0: 다른 나라 얘기죠 사실은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1: 그래서
0: 얘기죠.
1: 최근에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 의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인데 점점 주요 의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
1: 맞습니다.
0: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1: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은 정부와 사용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0: 예.
1: 양극화 문제의 기본은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것은 소득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 예.
1: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0: 예.
1: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양극화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일자리의 질.
1: 맞습니다.
0: 예, 그건 임금과도 관련이 있겠군요.
1: 임금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용의 형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0: 예.
1: 임금 노동자 절반이 지금 비정규직인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0: 예.
1: 특히나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이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양극화의 이 하단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희망의 사다리가 걷어차진 느낌 이런 것이 꽤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가 반도체 특수도 좋고 수출이 호황을 이루는 것도 긍정적이고
0: 예.
1: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메가 특구

0: 내지는 기업에게 다시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양극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다리를 놓을 것인가는 저는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분기 이익이 107조.
0: 네.
1: 역대급이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0: 뭐 상상이 잘 가늠이 안 되는
1: 정도의 수준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정부가 법인세 수입이 SK도 잘 됐고 한일수 잘 됐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법인세 수익도 60조 정도 이상 더 많이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그 세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민주노총도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교섭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재원들을 양극화해서나 혹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0: 네. 그러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이고요.
1: 예.
0: 정부에서 올해만 60조 원 정도 사실은 AI 전환이나 반도체가 호황을 이루면서 로봇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들을 더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1: 예.
0: 그러지 않아도 60조 이상이 세수로 거쳐버리니까 사실은
1: 그렇죠.
0: 그 논의보다는 이 시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공론화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1: 예.
0: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미래대응기금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것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또 교육에 쓴다면 교육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펼치는 것이
1: 예.
0: 바람직한 해법이 아닐까 싶고
1: 예.
0: 민주노총은 노동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그래서 사회적 교섭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대의원 좀 성원이 안 된 부분인데
0: 네.
1: 이제 정족수 안 된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0: 예.
1: 이제 이석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런 대의원들의 뜻은 뭡니까? 좀 더 강하게 좀 투쟁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0: 교섭 자리에서
1: 예.
0: 사회적 대화가 저희 민주노총은 지금 복귀 여부를 27년 만에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1: 예, 예.
0: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 대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노동자들이나 또 서민들에게 유리한 측면보다는 정부가 뭔가 자기 정책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데서 명분 삼는 통과 의례 정도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와 정부가 한편 먹고 노동자들의 것을 탐하는 공간 아니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 아하.
0: 이렇게 이야기해서
1: 예.
0: 민주노총 27년간 결합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민주노총 내에는 여전히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공간 또 투쟁이 안 받침되지 않는 우리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1: 대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1: 위원장님
0: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1: 일단 타결은 아니고 대화 자체는 할 수 있지 않나.
0: 맞습니다. 사실 예.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1: 예, 예.
0: 교섭을 하다가
1: 투쟁할 수 있는 거고
0: 안 되면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하다가 또 교섭의 국면이 열리면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1: 예, 예.
0: 그런 저는 유연함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1: 예, 청취자 문자 중에 민주노총 하면 파업, 도로 점거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대화를 추구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0: 사실 민주노총이 뭐 언론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워낙 강경한 이미지로 많이 비추어지는데요.
1: 예, 예.
0: 이미 민주노총은 정부의 거버넌스에 한 70여 곳 정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곳도
1: 예.
0: 노사정 기구이거든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그런 곳에서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국민연금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또 산업재해에 대한 뭐 범위나 보상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대화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 곳에 한 70여 곳 정도 이미 참여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동안에도 대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던 것은 아니나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하는 경사노위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전면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종합적인 대화 틀을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고요.
1: 예.
0: 그에 대한 우려도 또 기대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들이 갖는 민주노총에 대한 생각, 비판적인 이미지는 또 이 대기업 중심이다. 그리고 귀족 노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0: 맞습니다.
1: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0: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의 구조적 문제로 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예,
0: 예. 예를 들면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35%입니다.
1: 예.
0: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나라가 13%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30인 미만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 정도 수준입니다.
1: 그 부분이에요. 예, 예.
0: 그래서 사실은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노동조합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1: 예.
0: 근데 민주노총에는 전체 조합원 중에 약 30%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 노동조합 구성에 비해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민주노총이 또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보니까
1: 예.
0: 소위 양질의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고민하는 것은 그 힘이 있는 노동조합이 그 힘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1: 예.
0: 요구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1: 예.
0: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1: 예.
0: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측면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메가특구 특별법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0: 정부에서 소위 이제 3대 메가특구라고 해서
1: 예.
0: 메가 프로젝트죠.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에 집중
1: 예.
0: 투자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5천억 정도 이상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정말 역대급으로 몰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메가 프로젝트 메가 특구거든요.
1: 몇십조 단위에.
0: 네.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환경운동단체나 민주노총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나 물이나 전기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그 문제도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1: 예.
0: 특히나 노동특례라고 하는 52시간의 노동을 상회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1: 아.
0: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만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 예.
0: 2년이 넘어서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내용입니다.
1: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데.
0: 그렇죠.
1: 네, 그게 그거를 4년으로 해달라는 거죠.
0: 네.
1: 예.
0: 그게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이 되어야 하니까
1: 그렇죠.
0: 기업들이 1년 11개월만 고용을 하고 1개월의 고용 단절을 겪은 후에 다시 고용하더라.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경력이 단절되는 것보다 적어도 4년 정도는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 언뜻 들으면 그도 그럴 것 같고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1: 예, 예.
0: 그런데 과거에 이게 1년이었어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릴 때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1년으로 해놨더니 11개월만 고용하더라. 그리고 1년 경력 단절이 생기더라.
1: 예.
0: 그래서 적어도 2년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1: 예.
0: 이런 논리였는데 이것이 이제 4년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논리라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나 메가특구의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용 여력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1: 예.
0: 이 기업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더 쓸 수 있도록 내지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야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예. 논리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제 위원장님께 이제 고용자 측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0: 네.
1: 이게 이제 한국 노동 시장의 문제는 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많이 합니다.
1: 예. 그래서 어떤 정규직이 너무 많아지면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 같은 너무 정규직의 어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거든요.
1: 예.
0: 이것은 정부나 기업도 통계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노동자의 절반은 고용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1: 예.
0: 기업 들이 이야기하는 고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의 한 10% 정도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용이 경직되어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1: 예.
0: 한국 사회는 이미 90%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1: 예.
0: 그 남아있는 10%마저 훼손한다고 하는 것이

0: 그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사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해집니다.
1: 예.
0: 그래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전
0: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아예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1: 예.
0: 연속해서 파견근로라든지 간접고용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굉장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과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래서 정부가 메가특구를 결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노동자들에게도 그곳은 정말 선망의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예.
0: 괜찮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노동자들은 가고 싶어하는 메가특구가 되어야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1: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메가특구 지정돼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또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정작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0: 맞습니다.
1: 정말 그 막상 열어봤더니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네? 우리 속은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럴 수 있죠.
1: 예.
0: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예. 만들었던 그 GGM이라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1: 예.
0: 현대자동차의 하청을 받아서 만드는 자동차 공장을 광주에 지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그 공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주거 문제라든지 정주여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5년간 노동조합을 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 예.
0: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일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건물조차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 숙소를 지어주겠다는데 그런 공사 시작조차 안 하고 있고 일자리의 질은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 받는 일자리로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반도체 공장도 용인 클러스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1: 예.
0: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대학교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 예.
0: 용인에 있는 소재 대학에는 아무런 학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병원 지어주겠다, 도로 만들어주겠다 다양한 약속을 했는데
1: 예.
0: 반도체 공장 주변은 아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새벽 3시부터 길이 밀립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1: 외부에서 이제 출근을 오래
0: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출근해서 있고.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3시, 4시에 가서
1: 아.
0: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에서 2, 3시간 쪽잠을 자고 일을 하러 들어가시거든요.
1: 아유.
0: 그런 상황이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고 그런 곳에서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7조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1: 사실은 또 이제 메가특구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 계신 분들과 기업인들과 또 노동자들은 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AI가 요즘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산업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치한 쪽에서는 와 일자리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노동자들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이고 지자체장들 입장인 거고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 자동화해야겠다 AI로 만들어서 해야겠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정작 실행이 되면 서로 당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도 그 부분에 좀 세밀하게 보고 요구할건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이 특구라고 하는 게 메가특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약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15개밖에 안 됩니다.
1: 다 특구네 그러면.
0: 특구 아닌 곳이 오히려 특별한 곳입니다.
1: 아.
0: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한 지자체가 35가지 특구가 공통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특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1: 예, 예.
0: 그때마다 해왔던 얘기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막고 노동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1: 예.
0: 각종 특구였는데
1: 예.
0: 현재 한 1200개 정도의 특구가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에.
1: 예, 예.
0: 그곳들이 과연 나아졌다면 지방소멸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겠는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메가특구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1: 예.
0: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나 미래의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반도체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 센터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피지컬 AI 센터가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틀라스가 아틀라스를 만드는 세상이 오질 않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1: 예.
0: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 예.
0: 반도체 공장이 물대주다가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러니까요.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적 교섭 하셔야겠는데요?
0: 해야 됩니다.
1: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좀 들으시면서
0: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위원장님의 진의를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자, 주 52시간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은 네. 이제 메가특구에도 이게 이제 첨단 산업의 AI 반도체 개발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경영계나 이제 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 52시간 적용을 정말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경쟁 상대가 국내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0: 맞습니다.
1: 중국,
0: 네.
1: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경쟁 이 친구들은 정말 죽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 주 50원 땡 갑시다 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개발하는 프로젝트 기간만이라도 혹은 이렇게 해서 좀 주 50원 예외를 적용해달라 이런 요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장이 어떤 입장이 있어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현재 제도로 그건 가능합니다.
1: 재량근무? 재량근로?
0: 아니요. 특별연장근로라는 예. 제도를 통하면
1: 예.
0: 현재도 52시간을 상회해서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미 해마다 1000개 이상 기업들이 신청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예.
0: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한 3번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되었고 그렇게 예.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1: 예.
0: 하이닉스는 한 번도 신청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1: 예.
0: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잖아요. 길게 일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1: 예.
0: 중국을 이기자라고 하는데 잔업특근 야근해서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1: 예.
0: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치앙마이야 동남아의 소도시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창의적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1: 예.
0: 우리는 사무실에 출근시켜서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 70시간 일을 시켜야
1: 예.
0: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건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도 또 그런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0: 그런 것들은 특별 연장 근로로
1: 스스로 하고 싶은 연구원들.
0: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1: 이미 되어 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이미 활용도 하고 있고요.
1: 아, 그러니까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0: 맞습니다.
1: 이게 어떠한 표준이 돼가지고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제 예외를 적용하면 노동자들에게 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 체계에 근무치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죠.
0: 무분별하게 확장될 네. 가능성이 많은 거죠.
1: 삼성전자가
0: 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1: 예.
0: 삼성전자의 답은 52시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에 대해서 메가특구에서만 하는 것은 반대다. 다른 지역 동일한 업종으로 다 넓혀달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1: 다 똑같은 직원들이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가특구에서만이 아니라
1: 예.
0: 다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1: 하이닉스는
0: 답변을 보낸 내용 중에 기간제 2년 연장하는 거 우리는 기간제 직원이 0.1%밖에 안 된다.
1: 아하.
0: 그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1: 예.
0: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주 4.5일제 아닙니까?
1: 맞아요.
0: 노동시간을 네. 줄이자는 거고
1: 네.
0: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OECD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1: 만약에 대화가 결렬되고 정부 여당이 그 메가특구 관련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까요?
0: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1: 저도 바랍니다.
0: 네. 네, 정말 대화를 이제 저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 예.
0: 메가특구법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그곳에서 노동자들과 논의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밥상을 걷어차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달려간다면 저희와는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들은
1: 예.
0: 당연히 그것을 막고 저항하기 위한 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일단 위원장님 바람대로 경사노위 그 사회적 교섭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양병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예, 자, 오늘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저기 할로였습니다. 한글날 연휴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활동 많이 하시면 더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
7: CBS
8: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9: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2: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13: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face.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화성에서 왔을 것만 같은 신비로운 남자, 화성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깐따삐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인 지용배입니다.
1: 깐따삐아 세대시구나. 예, 타임 코스모스. 네. 화성에서 온 남자. 저는 금성초등학교 나온 남자. 지금 모교가 금성초등학교라고.
2: 아, 진짜요? 네, 대전

0: 강줄기 같은 의미에서
1: 네.
0: 까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1: 네.
0: 그게 결과적으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커넬,
1: 커넬.
0: 운하.
1: 운하할 때
0: 네.
1: 커넬이요?
0: 네.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1: 의미가 또 다른데, 완전히.
0: 그래서
1: 예.
0: 그거를 본
1: 네.
0: 이제 미국의 또 독특한 캐릭터
1: 네.
0: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 로엘 천문대,
0: 맞아요.
1: 퍼시벌 로엘.
0: 거기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1: 예.
0: 화성에 운하가 있어? 근데 그때가 딱 어떨 시기였냐면
1: 네.
0: 한창 유럽이 여기저기 지구에다가 운하를 짓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파나마 운하 짓고 막 이런 시기니까
1: 네.
0: 운하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하고 발전된 우리 정도 되는 외계인들이 화성에도 있나 보다.
1: 퍼시벌 로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0: 네.
1: 퍼시벌 로엘은 꽤 최근 사람 아니에요?
0: 꽤 최근
1: 꽤 최근
0: 사람이죠. 네.
1: 사람이죠.
0: 조선시대 때도 왔었고.
1: 그렇죠.
0: 네네.
1: 그러니까 운하라는 건 사람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운하인 것인데
0: 네.
1: 우리는 간적 없으니까
0: 네.
1: 다른 어떤 생명체가
0: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극지방에 얼음이 있을 테니까 화성에
1: 네.
0: 그 극지방에 남아 도는 얼음을 녹여서 화성의 적도 주민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콸콸콸 이제 옮겨가지고 그 물로 잘 살고 있겠지.
1: 너무 황당한 오역에서 나온
0: 그쵸.
1: 해프닝인데.
0: 근데 그걸 되게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1: 네.
0: 로웰은 자기가 또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화성의 지도를 세밀하게 그리는 일들을 했었고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관계 수로망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1: 저렇게 그림도 그렸네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로웰이 남긴 저 떡밥이 사실 지금까지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자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줬나요?
0: 화성도
1: 네.
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거나 적어도 물은 있었거나 또 심지어 다시 화성을 저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가서 운하도 짓고 살수 있지 않을까까지
1: 네.
0: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소비하는 거의 모든 화성에 대한 서사가 사실은 로웰 때문에 만들어진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1: 머스크한테도 이렇게 은연중에 영향을 줬을 수 있죠.
0: 그쵸.
1: 예.
0: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를 약간 어떻게 불러보고 싶었냐면
1: 네.
0: 21세기의 로웰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성이라는 척박한 곳에 또 다시 인간의 새로운 꿈을
1: 네.
0: 발라놓는 사람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 되게 비슷한 점도 많이
1: 그렇게
0: 있다.
1: 부르면 머스크 싫어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나는 머스크야 이럴 것
0: 아.
1: 같아요. 잘 모르지만 만나본 적도
0: 그럴
1: 없지만
0: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1: 예. 자, 이제 본격적인 화성 탐사가 바로 1970년대 나사의 바이킹 계획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0: 네.
1: 저는 좀 생소한데 바이킹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1976년 7월 20일에 바이킹 1호가 착륙을 했고 또 1976년 9월 3일 또 바이킹 2호가 유토피아 평원이라고 한또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에 착륙을 합니다.
1: 화성에 있는 지형인 거죠?
0: 그렇죠. 사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화성 탐사는 다 화성에 착륙하진 못했고
1: 네.
0: 주변을 빙글빙글 돌거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만 해왔어요.
1: 아, 최초의 착륙이에요?
0: 그렇죠.
1: 그럼 바이킹 탐사의 주 목적이 생명체 흔적 찾기였나요?
0: 맞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되게 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처음 가는 미션인데
1: 네.
0: 그때부터 목표가 가서 생명 활동의 흔적 찾아보자.
1: 그러네.
0: 네, 뭐 화석 조각이라도 나오는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뭔가 생명 활동을 암시하는 증거가 나오는지
1: 네.
0: 이런 거를 확인해 보자라는 미션이었고 그래서 사실 바이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은 화성 착륙선 생각하면 귀엽게 바퀴 달려 있는
1: 네.
0: 그런 애들을 생각하지만 바이킹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제자리에 머무는
1: 산발이처럼 돼
0: 그쵸?
1: 있네요. 예.
0: 착륙선이고
1: 네.
0: 대신에 로봇 팔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게 조그만하게
1: 팔
0: 있는 거예요.
1: 있다. 팔 있다.
0: 그래서 그거를 땅으로 쭉 내려서
1: 예.
0: 흙을 한 스쿱 퍼 올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실험 장치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 탑재된 실험 장치들을 가지고 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와.
0: 미니 실험실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화성 현지에서
0: 네.
1: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제일 먼저 시도한 게
0: 네.
1: 오늘 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기체 교환 실험
0: 네네.
1: 이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0: 네, 좋아요.
1: 네.
0: 일단 가스 익스체인지 실험이라고 해서 GEX라고 부르는 이제 기체 교환 실험인데
1: 네.
0: 말 그대로 화성의 흙에다가 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물을 부었을 때 만약에 이 안에서 어떤 그 물을 쪼개서 생명 활동을 하고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라도 있다면 물은 H2O니까
1: 네.
0: 산소가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식물들도
1: 네.
0: 공기 중에 CO2를 먹어서 산소를 배출하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흙에

0: 가 물 부어보고 네. 물이 쪼개지는지를 보자 이거였어요. 네. 실험을 했죠. 네. 그랬더니
1: 쪼개졌나요?
0: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니까 네. 그 흙에서 상당한 양의 산소 기체가 검출되는 거예요.
1: 됐네 됐어.
0: 이거 여기 호흡하는 친구들이 있다. 광합성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1: 이제 이렇게 순조롭다고
0: 생각을 예.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예.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참고로 바이킹에서 했던 모든 실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실패했다.
0: 그런 방법론 쪽에서 공통점이 아니, 있는데
1: 아니 실패했는지 아니 우리 아직 몰라요. 아, 예, 예, 예. 여러분 희망 접지 마세요. 예.
0: 이제 예. 뭔가 그 화성 흙에다가 네. 뭔가를 집어 넣어줘요.
1: 뭘요?
0: 그러니까 그 모든 실험들이 아, 이런 뭐, 식인 거예요.
1: 아까 물을 넣었듯이
0: 그쵸?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예. 다른 영양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화성의 흙에다가 뭔가를 부어준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나오는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다음. 이게 정말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2차 테스트가 있어요.
1: 어떻게 하죠?
0: 그 흙을 다시 아주 뜨겁게 달궈버려요.
1: 왜 달궈요?
0: 그 안에 네. 혹시 생명체가 있었던 거면 뜨겁게 달궈버리면 다 죽어버리겠죠.
1: 아, 죽어버리니까.
0: 비명을 뜨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 뜨겁게 달궈놓고 네.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아직 있었을 때 뜨겁게 달구기 전에는 반응이 되었다면 네. 달궈서 다 죽였을 때는 반응을
1: 못할 테니까. 없다면 오히려 생명체가 그쵸.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0: 그럼 그 비포 애프터 가스버너 키기 전에 네. 그 후, 전후의 결과 차이가 있다면 네. 그러면 더 유력한 생명활동의 증거일 테니까 네.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1: 아, 오케이.
0: 그래서 모든 실험이 다 그런 식으로 네. 돌아가는데
1: 이건 일단 알아두고 네. 그 기체교환 실험은 아까 반응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분해했잖아요. 맞아요. H2O를.
0: 게다가 네. 또 여기에서 O2, 그러니까 산소도 검출되고 CO2도 검출되고 되게 흥미로운 그 기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140도 정도로 3시간 동안 가열시켰어요. 예. 그래서 미생물들을 혹시 타서 이제 다 죽을라나 이러고 네. 이제 기다렸다가 네. 다시 또 실험을 한 거죠. 네. 했는데
1: 여기서 이번엔 분해를 못해야 생명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0: 기체가 안 나와야 성공한 실험인 그렇지. 거예요. 근데 기체가 나왔습니다.
1: 나왔다.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흙에 있던 화학 성분들끼리 그냥 알아서 일으킨 생명과 무관한 화학 반응이었다.
1: 아, 오케이.
0: 네, 라고 인정. 판단을 한 거죠. 네.
1: 하지만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험이 또 있습니다.
0: 이제 두 네. 번째 실험이 네. 열 분해 실험이라고 해서
1: 열 분해 실험.
0: 이게 조금 더 화성에서 혹시 광합성하는 놈들이 있지 않을까를 테스트해 보려고 한 실험인데.
1: 아, 광합성이요?
0: 네. 예. 이제 광합성을 할 때에는 네.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1: CO2.
0: 그래서 네. CO2를 강제로 주입을 합니다.
1: 네.
0: 그
1: 흙에다가요?
0: 네. 예. 그리고 그 태양의 햇빛, 그 화성에서의 태양빛을 또 모사하기 위해서 제논 램프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외선 램프 같이. 그래서 그 빛을 켜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광합성의 재료는 두 가지죠. 네.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빛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CO2를 주는데 빛도 켜주었을 때, CO2를 주었는데 빛은 암전시켰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본 거예요. 네,
1: 반응이 나온 경우가 있었나요?
0: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미세하게 뭔가 나왔어요.
1: 뭐가
0: 광합성인지 네. 아닌지 모를 뭔가 네. 미세한 그 광합성의 부산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 산소는 아니고요?
0: 네, 산소는 아니고 이게 네. 그 CO2에 들어간 탄소에 그냥 탄소를 넣어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탄소를 약간 무거운 동위원소 탄소를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동위원소 탄소를 활용한 뭔가 부산물 같은 게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미심쩍다 이러고 이제 똑같이 90도 정도로 가열을 시켰어요.
1: 예.
0: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데워버린
1: 그렇죠.
0: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1: 아, 똑같은 결과가 네. 나왔어요.
0: 그래서 예. 이것도 뭔가 생명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화성의 광물 표면에 탄소,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그걸 또 쪼개서 산소 하나, 이산화탄소 이렇게 따로따로 흡착시키는 네. 그런 광물 반응인가 보다라고 또 이제 시시하게 끝나버린 거죠.
1: 열분해 방출 실험도 일단은 뭐 유의미한 발견을 하지 못했고
0: 네.
1: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흙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는다는 걸 아는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우리가.
0: 아, 그렇죠.
1: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번 세 번째 실험이 있는데
0: 네.
1: 세 번째 실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50년 동안 논쟁이 됐대요.
0: 맞아요.
1: 네, 뭡니까 이거는?
0: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네. 다양한 실험 장치들 중에서 이제 라벨드 릴리즈라고 해서 네. 우리말로 직역하면 표지 방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험을 할 때 되게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어쨌든 화성의 흙과 대기에도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만약에 검출기에서 어떤 화학 성분

0: 검출되더라도 그게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성분인지
1: 원래 있던
0: 원래 있던
1: 애들인지.
0: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방사성 동위 원소를 집어넣어서 자연 상태에선 보기 드문 애니까 이 탄소를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동위 원소 탄소를 가지고 만든 부산물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실험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표지 방출 실험인 거예요. 표지를 씌운 애가 나오는지. 근데 되게 웃긴 게이 실험을 제안했던 과학자가 길버트 레빈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 맞다, 생명체 맞다라고 우겼어요.
1: 아, 이 실험을 통해서 한
0: 네,
1: 게왜
0: 왜냐면
1: 왜요?
0: 이게 진짜 재밌는 실험이었는데 이제 지구에서는 미생물들한테 탄소 같은 먹이를 먹여주면 다시 또그 탄소를 잘게 쪼개서 우리가 날숨 쉬듯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래서 똑같이 화성의 흙에도 이런 미생물들, 신진대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14번 탄소, 무거운 탄소를 먹이로 주었을 때 얘네가 맛있게 냠냠냠 먹고
1: 하고
0: 방구를 끼든 호흡을 하든 해서
1: CO2가 나온다.
0: 그쵸, CO2가 나오는데 그 CO2가 14번 탄소로 만들어진 CO2에 하는
1: 아,
0: 거죠.
1: CO2에 이제 줬던 먹이 성분이 있으면은
0: 네.
1: 뭔가 일어난 거죠.
0: 그쵸.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가 검출되는지 CO2가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1차로 한 거예요. 해보니까 뭔가 나와요. 방사선이 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여기에 탄소를 주면 CO2로 갚는 놈들이 있구나
1: 있구나.
0: 라는 걸 일단 판단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뜨겁게
1: 달궈봐야죠, 우리.
0: 구워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븐을 켜서 아주 아주 아주 뜨겁게 이제 구워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CO2가 안 나와요.
1: 안 나왔어. 이건 된 거야, 그러면. 달궜어. 지금 생명체가 다 지금 죁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섭씨 8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달궜을 때는 변화가 없었고 50도 정도로 3시간 가까이 구웠을 때는 그 방출되는 양이 줄었어요.
1: 50도 되니까 다 죽은 거야, 지금.
0: 그리고 더 뜨겁게 160도로 구우면 아예 안
1: 아,
0: 나와요.
1: 그렇지. 다 죽었어요, 지금.
0: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열 버티지 못하는 생명체 때문인가 보다.
1: 이 방법론에서 찾고자 한게 그거잖아요, 지금
0: 맞아요.
1: 정황이.
0: 근데 이게 100% 완벽하게 생명 활동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몇
1: 왜요?
0: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뭐냐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인간의 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명체의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체면 자고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개체 증식을 해야 돼요.
1: 그렇겠죠.
0: 물론 뭐 우리 인간처럼 정말 생물학적인 번식을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단세포 생명체들 복제하잖아요. 그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미생물처럼 그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는지 이제 내버려 두고 그 방출되는 양의 변화를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증식을 하는 미생물이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 CO2를 방출하는 양도 늘어나고 쭉 늘어나다가 또 어느 순간 그 안에 이제 흙이 그 재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점점 또 굶어 죽기 시작하겠죠. 그럼 또 개체 수가 줄어들고 결국에 다시 방출량이 줄어들고
1: 그렇죠.
0: 하는 이런 성장 곡선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장 곡선의 패턴은 나오지 않았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그 흙 안에다가 토양 안에다가 또 영양분을 더 많이 넣어줘 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생명체라면 갑자기 밥이 많아졌으니까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더 신진대사도 늘어나고
1: 그렇죠.
0: 방출량도 늘어야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1: 14번 탄소 방귀도 더 많이 나와야
0: 그쵸.
1: 되는데.
0: 근데 되게 웃긴 게 밥을 더 많이 줬더니 잠깐 방출량이 줄었다가 다시 스물스물 천천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체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패턴과는 많이 달랐던 거죠.
1: 생명체가 아니라면 그 줄고 느는 건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0: 그래서 이제 항상 과학의 역사가 좀 이런 식인데 처음에 되게 재미있는 감질나는 데이터가 나오면 다들 들떠서 엄청 앞서 나간 추측들을 많이 던져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차분해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제일 재미없는 지루한 설명으로 답을 찾아냅니다.
1: 어떻게 설명하죠?
0: 그래서 이제 현재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화성 표면은 그러니까 화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와 달리 자기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태양 광선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흙이랑 지구의 흙이랑 좀 본질적으로 달라요. 지구의 흙은 자기장 보호막이 선크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태양풍이 덜 쏟아지고 훨씬 더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화성의 흙은

0: 다 UV, 자외선을 얻어맞아서 네. 다 그 안에 있던 분자 구조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화성 흙 안에 있던 산소도 우리 지구처럼 안정된 산소라기보다는 아. 굉장히 강한 반응성을 띠고 있는 산소가 드글드글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물을 집어넣고 영양분을 집어넣고 하면 훨씬 더 반응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일반적인 흙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생명체가 굳이 없어도 네. 마치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잠깐 네. 반응을 하지만 아. 결과적으로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증식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패턴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지구에서 통하는 공식이 통할 수가 없는 애초의 환경이다. 네.
0: 사실 그 네. 아까 말씀드린 아니야 이건 그래도 생명체일 거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길버트 레빈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대안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성에 가서 바이킹이 어쨌든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성 말고 지구 흙으로도 똑같이 해보고 달에서 갖고 온 또 아폴로 미션 때 갖고 온 토양 샘플이 있으니까 네. 달 갖고도 해보자 해서 똑같은 실험 장치가 지구에도 있으니까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똑같이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1: 예.
0: 해보니까 지구의 흙에서는 가장 많은 반응 결과물이 나왔고 네. 달에서는 가장 적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비교하면 화성에서 나온 결과물의 양은 네. 달에서 달 흙 가지고 한 것보다 10배 더 셌고 예. 지구에서 한 것보다 10배 더 약했어요.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등비 수열처럼.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봐라. 달은 내가 봐도 확실히 생명체 없다. 그러니까 달에선 제일 낮은 신호가 나오는
1: 달은
0: 거고.
1: 나도 인정한다. 네. 근데 화성 봐라. 달보다 10배 더 나왔잖아. 그쵸.
0: 달은 화성은 딱 달보다 세고 지구보다 약한 너무나 알맞는 중간값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더 보수적인 우리 다른 동료 과학자들은 의심을 했었죠.
1: 아, 그렇구나. 네. 또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화성 탐사에.
0: 네. 네.
1: 자, 이런 세 가지 실험을 이제 바이킹 1호, 2호가 가서 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저번에 떡밥으로 던지고 가셨던 얘기 같은데요. 지구에서 발견한 화성 운석에서 미생물 화석이 발견됐다고 알려지면서 좀 소동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까?
0: 아, 그렇죠. 예. 이것도 마침 딱 이제 30주년 되는 사건인데 예, 예. 1996년에 남극의 앨런 구릉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던 운석을 분석한 한 나사의 과학자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뭔가 생명의 흔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앨런 구릉, 앨런 힐에서 발견된 운석이다라고 해서 ALH-84001 이라고 부르는데 네. 아마 84년도에 처음으로 발견한 운석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운석을 이제 분석하니까 뭔가 물과 관련된 화학 반응의 흔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염이라고 하죠. 그런 염 성분들도 검출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뭔가 조그만한 지렁이 같은 게
1: 지렁이네요.
0: 있는 거예요.
1: 지렁이네.
0: 그래서 네. 이거 미생물 화석 아니야?
1: 그러네요.
0: 라고 이제 약간 여기 또 꽂힌 거죠. 이번에.
1: 네, 일단 화성에서 온 운석인 거는 확실합니까?
0: 네, 이거는
1: 그건 확실해요.
0: 화성 그 암석의 성분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화성발 운석인 거는 100%.
1: 그러면 신기한데요, 네, 정말.
0: 확실한데 예, 예. 화성의 돌을 쪼개 보니까 안에
1: 화성 지렁이.
0: 네, 화성 지렁이가 딱 여기 몰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오 이거 대박이다. 해서 네. 이제 엄청 큰 논란이 되었고 네. 심지어 저때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저때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이거든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도 했어요.
1: 아 그래? 여기까지 네. 그때 던져놓고 가셔서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0: 네. 우리의 맞아. 과학자가 드디어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
1: 그러니까.
0: 이러고 발표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생명체 활동이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그 지렁이로 보이는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1: 아 그래요? 저 네. 확대한 사진이구나.
0: 네. 그러니까 그 실제 제 손가락만한 그런 지렁이는 아니고 저게 지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생물 레벨보다도 10배 가까이 더 작거든요.
1: 아, 엄청 작네요. 그쵸? 진짜. 예.
0: 그래서 이거는 생명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그 통이 작다. 그래서 여기에 세포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생명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지질학적인 화학반응을 통해서
1: 변상증이다, 이것도.
0: 네, 만들어진 거고 하필이면 지렁이를 닮아서 네. 그 우리 박테리아들 중에도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박테리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익숙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닐 네. 좀 스캔들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마치면서 이제 지난해 나사에서 퍼시어비어런스가 35억 년 전 그 화성

0: 태평양의 호수 바닥에서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다고 나사가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그럼 그때 이제 채취한 화석의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사실 이게 조금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일단 나사가 왜 그런 과격한 발표를 했을까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이것도 감질나는 데이터는 맞거든요. 네. 이제 생명 활동이 있다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흔적으로 보이는 징후가 그 지역 일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생명 활동의 징후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0: 아 그렇죠. 저 사진 본 기억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또 저기가 하필이면 거의 높은 확률로 마치 지금의 우리 낙동강 하류 같이 물이 몰려 내려오면서 삼각주가 네. 형성된 지역이라고 의심되는
0: 산화환원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생명 활동도 있고 물도 풍부했고 여기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흔적이 나왔으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퍼서비어런스는 애초에 어떤 탐사선이냐면 여기에서 탐사만 하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저기 화성 들쑤시고 다니면서 조그만한 파이프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찔러 넣어서 화성의 흙을 조금씩 떼어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고 네. 그 보관한 38개 정도의 샘플 튜브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후발대가 오면 그 친구한테 옮겨줘서 그 후발대가 이제 다시 화성에서 지구까지 로켓 배송을 하는 게 원래 전체 플랜이거든요.
0: 자기는 남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화성 샘플을 나중에 먼 훗날 지구로 들고 오겠다까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에서
0: 그러네요.
1: 선발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큰 계획으로 굴러가고 있었는데 네. 나사가 몇 가지 좀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예. 이 후발대 미션이 좀 좌초위기에 놓여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산도 많이 깎이고 네. 또 전체 나사의 어떤 기조를 이제 당장의 달 탐사, 유인 탐사 쪽으로 많이 몰아붙이면서 이 화성 탐사의 후발대의 운명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졌어요.
0: 후발대가 안 올 수도 있다 예정대로
1: 지금은 거의 미션을 정리하고 있는 수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발대는 가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열심히 계속 하던 일 하고 있어요.
0: 그렇지.
1: 샘플 튜브 채워놓고 여기저기 화성에다가 흘려놓고 네. 후발대가 와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은 하고 있는데
0: 옥천 허브에서 상차 다 해놨는데
1: 맞아요.
0: 운전하러 온 사람이 안 와 지금.
1: 근데 예, 예. 후발대가 지금 네. 이제 감감무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거 좌초시키면 안 된다. 이거 예산 끊지 마라. 라는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네. 나사가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후발대 미션의 당위성을 좀 주장하는 이제 그런 네. 주장이었고 네. 근데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아예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킹도 가고 큐리오시티도 가고 여러 탐사선들이 갔지만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화성 현장에서 분석한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환경 안에서 아주 일부의 샘플만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한 거죠.
0: 아직 지구에 돌아온 게 없는 건가요?
1: 지구에서 화성의 흙을 가지고 온 적은 없어요.
0: 아, 없는 거구나.
1: 네. 그래서 아, 예, 예. 이제 화성에서 직접 샘플을 갖고 와서 더 많은 실험 장비가 세팅되어 있는 지구에서 네. 제대로 분석하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화성의 샘플은 네. 어쩌다 날아온 운석의 전부인 거예요.
0: 그러네. 큐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뭘 보내려면 후발대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애초에 네. 큐리오시티는 그런 네. 후발대를 고려하지 않은 미션이었기 때문에 네. 그 샘플들을 따로 저장해 놓지도 않고 있어요.
0: 아.
1: 그냥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네. 분석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퍼서비어런스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샘플을 미리 저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춘 네. 탐사선인 거죠.
0: 언젠가 됐고 지구에서 또 화성으로 출발을 해야 그런 것들을 또 회수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화성의 과거 생명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답형이라고 하는 게 더 괴로우신 거죠.
1: 그쵸.
0: 이게 뭐 근거를 달아야 되는데. 네,
1: 그럼 네. 사실 그냥 모른다인데.
0: 모른다?
1: 네,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지만.
0: 하여간 나사랑 똑같아.
1: 그러니까 네. 계속 연구를 그렇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잡지사에서 소개를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 바이킹 계획 예,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진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P20. 평생 간직하고 싶은

0: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자, 오늘이 절기상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였습니다. 선조들은 이 무렵에 국화전을 부쳐먹거나 국화주를 마시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가을 풍경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운 이슬도 따지고 보면 우주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약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돌면서 북반구가 받는 햇빛이 점점 줄어들고 밤이 길어지면서 기온도 내려가고 그래서 찬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젠 정말 쌀쌀해졌지만 또 겨울이 별 보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도 하죠. 우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천문 관측 계획을 슬슬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4: CBS
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아직 발급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기금 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미래 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를 우회하고 지방정부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뺏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응기금을 야당의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0: 않다며 국민의힘의 공세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두 명에게 공소청이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해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피해자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쿠팡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과징금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4,235억 원과 1천만 명 이상의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에 따른 2,011억 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62조 8,7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9월 매출은 약 221조 5,3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6%가 증가했지만 역대 최고였던 8월 매출보다는 0.6% 감소했습니다. 이번 매출 증가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데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반도체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0.3도, 습도는 51%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치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50-7480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했던 사실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주대영 전 탄노귀 사무차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배달음식 용기, 샴푸통, 정수기 필터까지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저는 환경부하고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집에서는 난처한 경우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 이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하면서 저에게 던지는 조금은 짜증 섞인 그런 질문을 좀 할 텐데, 이거 음식 묻어있는 거 샴푸통 세척해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가져가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 맞지? 아마 여러분들도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그런 의문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런 질문이 내가 하는 수고로움이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지, 또는 내 노력이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맞닥뜨렸던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에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잖아요. 21년 매출액이 무려 112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의 6 내지 7%가 여기서 나오고요. 더군다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하면 되겠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연료, 원료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청정수소나 또는 식물성 기름으로부터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또 원료나 연료를 바꿔주는 것은 수급 상황 등 이렇게 좀 극복해야 될 장애가 여간 높은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런 감축 방법에 추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석유화학의 원료를 얻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플라스틱 재활용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써 모은 플라스틱 어떻게 재활용하면 탄소 감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활용하면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하면서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국내 이폐 플라스틱 발생량이 1년에 1,283만 톤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최근 3년간 매년 7.8%씩 이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이 200kg보다도 훨씬 큽니다.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주 원천적인 최우선적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현실 속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일이겠지요.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수작업이나 또는 선별기 거쳐서 종이, 캔, 유리병, 폐플라스틱 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분리된 플라스틱은 이물질이나 라벨을 제거해서 재활용센터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 오염이 심하거나 미처 선별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아쉽게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버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재활용 봉투 속에 같이 섞여서 버려진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폐 플라스틱이 70%가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괜찮은 그런 수준인데요. 이제 좀 재활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플라스틱들,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겠습니까? 가장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절반 이상의 플라스틱이 처리되고 있는 방안은 이 플라스틱을 소각해서 전기나 스팀을 넣는 열폐수 방식입니다. 전기나 스팀을 넣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화석연료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열을 회수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인가 하는 시각들도 있고요. 실제 유럽연합에서는 이렇게 열 회수하는 방식은 재활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물리적 재활용입니다. 이 선별한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데요. 이거를 펠렛이라고 합니다. 저 펠렛을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요. 또 재활용 방식 중에는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애써서 배출해 주시는 투명 페트병, 의류나 신발 등좀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환경성도 좋고 경제성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투명 페트병을 제외하면은 여러분들 기대와는 달리 이 재활용 제품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원료로 잘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기존 제품보다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플라스틱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또이 제품 중에는 플라스틱 종류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이런 복합 소재 제품들이 많아서 이 선별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이물질이 묻어서 오염된 그런 경우도 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품질이 더욱 떨어지는 이른바 다운사이클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 재활용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적인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하거나 또는 화학물질을 활용하게 되면 플라스틱의 화학적인 구조를 해체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화학적인 재활용은 재생 원료의 품질이 원재료처럼 우수합니다. 아주 반복해서 계속 재활용해도 거의 똑같은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플라스틱의 종류나 또는 오염도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기술

기술이 지금까지 대규모로 상업화되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지 폐플라스틱의 0.3%만 이 10분의 1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뜻깊고 그런 반가운 경험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울산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SK지오센트릭이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활용 클러스터 기공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무려 1조 8천억을 투자를 해서요. 화학적 재활용의 3대 기술이라고 하는 해중압, 초임계 용매 추출, 열분해 이 세 가지 기술을 한 곳에 집약한 세계 최초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32만 톤의 플라스틱을 처리를 해서 이 시설에서 열분해 유, 또 재생 폴리프로필렌, 페트 원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비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화학적 재활용 드디어 대규모의 스케일업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경제의 완성형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반가운 일이 또 있습니다. LG화학, 롯데화학, 한화.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이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약 90만 톤의 화학적 재활용 시설이 국내에서 가동이 될 전망입니다. 화학적 재활용, 이러한 기술 혁신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변화가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여러분, 플라스틱의 제조와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소각해서 열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1톤을 처리를 할 때 3.7톤의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화학적 재활용이나 물리적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2톤 내외의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각해서 열회수하는 것보다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을 할 때 탄소를 45%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체계를 열회수가 아니라 이제는 재생원료를 얻는 이런 물질회수 방식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폐플라스틱을 석유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175만 톤의 탄소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소나무 1250만 그루를 매년 심는 것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은 녹색 성장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요. 플라스틱 국제협약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코카콜라와 같은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스스로 재생 원료를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재활용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커져갈 것입니다. 이유는 2025년까지 이 페트 용기에는 25% 이상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라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50% 이상 재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재생 페트 원료의 사용 목표를 단계적으로 올리고요. 재생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선별기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서 선별의 효율도 높여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탄소 감축에도 또 녹색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환경에 또 기후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 해소됐으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폐플라스틱은 고물이지만 보물도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 섞여 있는 플라스틱, 고물이 분명하죠. 그러나 옷이나 가방, 산업용 재생 원료로 탈바꿈된 플라스틱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폐플라스틱을 보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 분리배출에 힘써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손길에서 시작을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용기를 싣고 또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까지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두 사람이 열 발짝씩 앞서가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한 발짝씩 다 함께 나가는 것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했던 사실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주대영 전 한노귀 사무차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5월이 부른 종로에서 모모랜드의 뿜뿜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성공이란 말을 이 말로 대체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체 어떤 말일까요? 크로스오버 가수인 테너 존노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은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도시락을 먹은 적 있으신가요? 존노 씨는 어릴 때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존노가 피바디 음악원,

음악이라는 저의 정체성과 기타 다른 음악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작업이죠. 기본적으로 크로스오버에는 낯설음에 대한 도전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까지의 삶은 크로스오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낯설음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살쯤 부모님과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는데 그때 한국말이 서툴러 적응하는 데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때 김치도 못 먹었었는데 김치를 먹게 됐고요. 받아쓰기는 항상 10점, 20점 때였는데 중학교 갈 때쯤이니까 좀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기회가 생겨 고등학교를 고문부대기 있는 메릴랜드,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으로 가니까 어렸을 때와는 달리 동양인이라고 좀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친구들과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당시 학교 카페테리아가 공사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매번 점심을 먹을 때마다 도시락 박스를, 네, 런치 박스를 싸가지고 점심을 해결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잔디밭에 가서 밥을 먹던지 어떤 교실에 들어가서 밥을 먹던지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 좀 슬그머니 끼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더니 저 홀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때 좀 상처를 받고 나서 제가 점점 좀 내향적이게 좀 회피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로 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또 미국은 밑에가 좀 넓어요. 그래서 잘 보여가지고 아빠 달리를 하면서 제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나왜 이러고 살고 있지? 정말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갔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피해자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17년이 지났죠. 제가 그 사이에 존스홉킨스 비바디움대에 나오고 줄리아드 음악원 나오고 예일드 음악대학원 거쳐서 카네기 홀에서도 쓰고 그리고 세계 3대 클래식 음반 레이블 워너 클래식에서 또 레코딩을 또 음반을 내게 되고 또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님과 또 성악가 조수미 쌤과 또 최근에는 리처드 용재훈 일, 그래미 수상자 아시죠? 같이 전국 투어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점은 그랬던 제가 변기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부정했던 그런 아이가 어떻게 지금처럼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만 한 가지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교회 어린이 성가대를 하면서 또 노래 잘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 노래방도 자주 갔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막상 미국에 가서 혼자 외로움을 얻다 보니까 노래라는 탈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나씩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노래가 그때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 지치고 연약하고 힘들 때 당신이 날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노래였어요. 저의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노래가 아닌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마침 남성 중창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노래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서 아 그럼 남성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자 들어가자. 근데 마침 남성 중창단 지휘자님께서 금발의 미녀 지휘자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학교에 있는 운동부 학생들, 그리고 또잘 나가는 친구들, 쿨 키즈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다 중창단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죠. 근데 막상 저도 들어갔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온 그냥 동양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이 노래가 있는데 솔로 파트를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공개적으로 솔로 파트 오디션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저는 뭔가 이렇게 충만한 상태여가지고 You Raise Me Up을 많이 듣던 때여서 손을 제가 레이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 파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큰 환호를 해주면 박수를 쳐주면서 너가 솔로 파트를 해야 돼 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엄청 떨렸었거든요. 심장이 지금도 쿵쾅쿵쾅 거리지만 그때도 너무나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제 손을 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동양인, 한국에서 온 동양인이 아닌 존 노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관심 표현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 한국에서 그래도 신발을 좋아했었어 가지고 신발 하나를 좀 이쁜 거를 신고 클래스를 갔는데 그 친구가 Oh, I like your shoes 이러는 거예요. 너의 신발이 이쁘다. 그냥 관심 표현이었죠. 근데 저는 거기에 꽂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인정해 준것 같고 그래서 저더 패션에 또 빠지게 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베스트 스타일도 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베스트 스타일로 인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 참, 네. 넘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노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노래를 통해서 이 존노라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저의 자존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단합도 좋아져서 우리 중창단이 각각 그런 컴피티션에 나가게 되고 또 1등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부지역도 1등을 하게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교황청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음악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황청을 가기 전에 저희 클래스에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청에서 부르는 미사 곡이 있는데요. 푸치니의 미사 곡을 부르는 거였었습니다. 그 푸치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신가요? 그쵸, 네순 도르마 빈체로 빈체로 그 노래 푸치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유튜브 너튜브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파바로티가 그 하이 고음을 부르면서 감정을 다해 부르는 모습을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노래가 주는 힘이 어떤 것인지. 이미 저는 경험했기도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눈물까지 이렇게 그 순간 나는 게 너무나 센세이션하다고 그렇게 해서 성악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성악을 열심히 배워서 피바디 음대에 들어가게 됐고 사실 전좀 늦게 시작한 편이어가지고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고 꼴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꼴찌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하고 늘 성적은 뭐 꼴찌지만 그래도 난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거의 마칠 때쯤 우리 교수님께서 너 내년에는 오페라 주역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 이제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피바디 음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사실 너가 갑자기 성악한다 그랬을 때좀 당황했지만 이 영끌을 해서 저를 보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너 나라가 주는 밥 먹으면서 좀 군대 갔다 와라. 그새 우리가 어떻게 좀 마련을 해보겠다 해서 갑자기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성악병 오디션 볼 시간도 없어서 바로 그냥 기가 맞습니다. 네, 전차 부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아, 나 이제 군 생활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때가 상병 때네요. 근데 딱저 때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바디에는 군 휴학이 없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퇴학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퇴학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뭐 다른 기회가 없을까? 그랬더니 기회는 없고 그래도 좀만 1년 뒤에 오디션 테이프를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서 그날 그 재입학이 가능한지 두고 보겠다. 그때는 보장이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가 입학을 하게 되는 거고 저는 계속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꾸준하게 군대에서도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차병이었잖아요. 전차 그 시동을 켜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시동 소리 속 안에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군 생활 열심히 해서 포상 휴가도 많이 받아서, 휴가 나갔을 때 오디션 테이프를 찍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오디션 테이프를 찍을 때좀 다르게 한게 있는데요. 그때 군복을 입고 모차르트 아리아를 부르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적적으로도 입시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악병으로 계셨었고요. 그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젊었을 때가 생각나서 이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고 데려가게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정말 뜻이구나. 노래를 해야 되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노래해서 이태리 가서 오페라 공연도 하고, 잘츠부르크 가서 공연도 하고, 그 미주를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 카네기홀 이제 데뷔를 이제 따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맑은 소리가 안 나고 고음이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 한쪽에 물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혹이 반대편 성대를 쳐서 여기는 결절이 났다고 해요. 계속 치니까 저는 이제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네기홀 데뷔는 남아있고 그때 사실 이 카네기홀 데뷔 때 부른 이 모차르트 아리아가 정말 테너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아리아가 아니에요. 되게 짧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소중한 내가 조금이라도 삑사리라면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목이 갈라지면 어떡하지? 간절한 마음으로 공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공연도 다 마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또 의사 선생님께서 이 수술이 잘 되더라도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수술이 잘 마쳤어도 깨어나기 전에 제가 헛기침이나 이런 것만 해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수술이 잘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고,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이제 찾아가는데 목소리가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더 높은 고음도 나고 더 맑은 소리가 더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이전에 50%밖에 되지 않다 보니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겁니다. 오히려 가사와 마음을 전달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것은 감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재능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의 노래와 공연은 테마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되긴 힘들겠지만 성악가로서는 저는 분명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고난 그리고 힘든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라기 마련인데요. 그 고난과 시련이 나의 성장을 위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도전하기를 주저했다면, 회피했다면 그런 무대도 또 경험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관객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경험은 도전하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다시 되돌아 줄 겁니다. 근데 도전은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결과가 성공적이었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볼 때 도전의 결과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랬던 적도 있지만 또 좌절과 원망도 있었고, 어느 날은 옛날엔 고등학교 때는 실패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공연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지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저를 찾아주기 시작하고요, 공연의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공연 내 목적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던 그 소년의 외로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게 된 거대한 장벽의 그 막막함, 그리고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다면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전달하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도전하세요.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성장을 목표로 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했던 사실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주대영 전 탄노귀 사무처장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성공이란 말을 이 말로 대체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테너 존노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조슈 그로반이 부른 You Raise Me Up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모두 잠들지 마라, 네순 도르마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먼은 카슨은 고전 전통과 유의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현대문학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내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슨은 자신의 대표작인 빨강의 자서전에서 고대 그리스 시인 스테시코로스의 게리온 신화를 가져와 소설과 시, 에세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소송으로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공사는 2023년 1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 부상 군경과 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의 2023년 손실액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37억 원, 2025년 39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령의 위헌성을 다툽니다.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3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영계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가특구의 고소득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 유연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동계 대표로 나선 민주노총은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을 공개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비공개 합의 파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0: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사과했지만 우리 정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쿠팡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과징금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4,235억 원과 1천만 명 이상의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에 따른 2,011억 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용감한 형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막 울면서 이제 한번 여쭤본 것 같아. 피가 막 나는 상태에서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 나도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예. 혹시 길이 있거나 뭔 방법이 있으면 날 좀 가르쳐줘라. 예. 제가 사실은 택한 길인데도 예. 여쭤본 거죠 이제. 그렇게 예. 하소연을 한 거죠. 예. 꼭 아버지가 저렇게 만든 것처럼 핑계를 예. 대듯이 예. 이제 그 한을 막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택불 안 해주시는 거야. 다른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술이 찬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그렇죠.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든 거야. 예. 그래서 그냥 한없이 울기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다 얘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다시 또. 예. 그러니까 뭔가에 변화를 한번 주고 싶어서 올라갔던 자리가 그냥 쓸데없는 말이 돼버린 것 같은 상처만 더 깊어진 날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예.

0: 일단은 술이 넘쳐가지고 그냥 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집에다가 의자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택한 삶이고 어제가 아버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혼자 이제 한번 나가서 진짜로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1: 가출했어요?
2: 출간에 그 정도쯤
0: 일단은 뭐 나가서 가출도 아니죠 그때는요. 그 전에 뭐 중학교 때도 이미 뭐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가출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한테. 그냥 나갔다가 제 마음대로 그냥 새벽에 아무데나 들어와도 되고 거기는. 그리고 뭐 대문이 잠겨 있으면 뒤로 들어가는 문도 있으니까 뒤로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가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저한테는 그때는. 그래서 나가서 뭘 할지 일자리도 알아보고. 제 주위에 또 막 그런 형들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울리면서. 이제 취직도 하게 된 거죠.
1: 어떤 곳에서
2: 어디에 취직했습니까?
0: 그 당시에 뭐 주점이라 그러죠. 네네. 룸사롱 뭐 주점 뭐 술집 이런데.
1: 거기서 뭐 서빙 보고 그랬어요?
2: 미성년자 됩니까?
0: 그때는
1: 다 속이고 하죠.
0: 그때는 미성년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 제가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니까.
2: 일하는 거니까.
1: 그런데 원래 취업도 안 되지만 그냥 다
0: 뭐 그냥 서빙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영업 부장 이런 거 봤었어요.
2: 영업 부장을?
0: 네. 그때 19살 때.
1: 영업 부장.
0: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랑 진짜 어울려서 제가 좀 유명했어요 그때. 그래서 좀
1: 뭘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했어요?
0: 아니요, 그러니까
2: 인사는
0: 그런 카리스마. 그런 좀 진짜 그런 쪽으로 좀 유명했어요 아무튼요.
2: 아 이거 그러니까 그런 쪽
0: 일반 뭐 청소년 친구들이 아니고요. 좀 그쪽 현역으로서 좀 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네, 그런 쪽으로 움직여보려고.
1: 그러니까 그냥 어깨 형님들 하는 거 그대로
0: 네, 다 하려고. 그래서 형들을 그런 형들을 다 만났죠 이제.
1: 만나서 그냥 그 형들하고 하는 일 똑같이 하신 거예요?
0: 선배들이랑. 예, 그래서 그렇게 그 형들이랑 지내게 되고.
1: 그럼 가게에서 이제 뭐 아가씨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0: 관리 이런 건 아니고요. 가게 관리한 거죠. 가게 뭐지 관리하고. 막 진상 나고 돈 안 주고 하는 사람들
2: 돈 받아오고
0: 돈도 받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돈도 벌게 되고. 네네. 이제 제 삶을 그거로 이제 생각하고 살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 그에 만족하게 되고.
1: 너무 어린 나이에.
0: 네, 어린 나이에.
2: 네. 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용감한 형제의 유명한 작곡가까지 완성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
3: 광고 하나 보고 올까요?
2: 그럴까?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3: 아니, 근데 계속 얘기를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머니 생각만 계속
1: 그래요, 그래요.
3: 이제. 어머니 그 눈물 많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어떠셨을까?
0: 매일 우시고
1: 그렇겠죠.
0: 달래다가 달래도 보시고 또 혼도 내시고 또 달래 보시고 혼도 내시고 그걸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거 움직이고 그런 쪽으로 돈도 벌고 이런 거를 어머니는 좀 아셨죠. 항상 이제 더 불안해하시고
1: 그때도 어머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겠네요.
0: 그렇죠. 그럼요.
1: 내 아들 위해서.
0: 네, 그럼요. 왜냐면 유치원도 이제 저는 교회 유치원 다녔잖아요. 동문유치원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그쪽으로 항상 저를 계속 이제 바라셨는데 제가 자꾸 이제 엇나가니까. 기도는 한 번도 안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가.
1: 그럼 어떻게, 형제님은 어때요? 그냥 미래에 대한 좀 뭐 고민이나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전혀 없으셨겠네요?
0: 아니요, 저는 그건 되게 심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제가 믿는 건 기독교다.
1: 그래요.
0: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 제가 뭐 이제 중학교 때 되면은 친구들끼리 멋으로 막 그
1: 십자가.
0: 아니요, 염주 막 이런
1: 염주.
0: 그 불교 같은 거 막 차고 그래요. 야광스러운 거.
2: 그냥.
0: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안 쳤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 기독교 믿는 친구들도. 집에 기독교인데 그런 거 막 멋으로 차고 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0: 근데 야광색으로 막 유행하고 막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것만 잠깐만 차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막 교회를 가고 막 이런 거는 가끔은 진짜 갔지만 하나님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1: 뿌리가 있었고.
0: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죠. 그때는 너무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그냥 기도 그냥 뭐 주위에서 보는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17살 때 꿈도 한번 꾸고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절에 꿈에 한번 나오셨어요. 하나님. 빛으로 오셨어요.
1: 하나님이요?
0: 네.
3: 어머.
0: 눈이, 이 눈 막,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장님이 될 정도로 제가 너무 큰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요만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뭐,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0: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라는 엄청 웅장한 말씀으로 빚에서. 그래서 제가 강동철이야 이거를, 강동철이야 이거를 한 100번을 넘게 봤지, 꿈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작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예.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오셨나 보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죠, 그때. 근데 그때도, 아, 뭐, 그냥 이런 꿈을 나한테 꿨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오셨었구나. 네. 신기하네. 라고 하고 내 삶을 그냥 또 살았던 거지.
1: 예.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업장 관리하러 가고. 예,
0: 너무 신기, 너무 예. 막 크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작은 어머니는 되게 신기하다 그랬고, 저한테.
2: 그렇죠, 그렇죠. 예.
0: 우리 어머니도 신기하다 그랬고.
2: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0: 알고 있었죠. 예.
1: 아, 아니, 그럼 저는 여기서 바로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갑자기 작곡이, 작곡이라는 세계로 접어드셨을까요?
0: 이게 스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냥 뭐 맥주 마시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거기 음악을 틀 수가 있어요. CD를 넣고 틀 수 있거나. 네네. 뭐 지금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CD를 넣고 틀 수 있는데, 거기서 DJ 한 동생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 친구가 뭔가 틀었던 음악이 사이프레스래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사이프레스 음악을 딱 틀었는데, 그 전에 저희 형이 몇 번 들려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걸 사실은 그냥 뭐 무시하고 있다가, 그날 거기서 크게 들었던 그 음악이 되게 세게 왔어요, 저한테. 뭔가 이상하게 왔어요, 그냥.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약간 갱인데, 자기들이 가사도 쓰고, 랩도 하고, 비트도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는데, 그게로 돈도 벌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막 이슈도 되고, 사회적으로 사랑도 받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딱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말고, 이걸 나도 해보면, 저도 이제 막 그냥 평범하게 산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다 쓰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진짜 문득 왔어요. 정말 왜 그 생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다음날 다 그만뒀어요. 진짜로요.
2: 일을 다 그만뒀어요?
0: 네. 가지고 있던 돈 조금이랑 저희 누나한테 얘기해서 나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처음으로 한번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근데 누나도 저희 누나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에는 얘기하지 말고 카드 좀 빌려줘라. 나중에 시간이 돼서 잘 되면 꼭 갚을게. 그래가지고 누나 카드랑 제가 갖고 있던 돈이랑 해가지고 낙원상가를 갔어요, 제가. 묻고 불어서. 그래서 가서 이걸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K-워크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 음악을 만들려면 컴퓨터에 K-워크 프로그램을 깔고. 그 키보드 하나가 소리 나는 미디 인터페이스라는 걸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막 낙원상가 돌아다니면서 미디 하나 갔는데. 그래서 얼마에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꽤 비쌌어요.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품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정품 사면 안 되는데.
2: 아니요, 정품을 사야 되죠.
0: 그때는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거 쓰고 좋은 악기를 사더라고. 근데 저는 몰라서 돈이 없는데도 정품을 여기 사고.
2: 몰랐어.
0: 그리고 건반 미디 소리 나는 128개 정도 소리는 미디 인터페이스에는 키보드죠, 어떻게 보면.
2: 그렇죠, 키보드.
0: 키보드 하나랑 미디 인터페이스 그때 5만 원짜리인가 그거 해가지고 컴퓨터랑 해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깔아준 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바로 일주일 정도 있다부터. 혼자 해본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고.
1: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모르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0: 아예 없죠. 지금도 다 뭐 거짓말이라고 자꾸 뭐 거짓말하네 막 이러는데 진짜로 아예 몰랐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건반 이렇게 잘 못 쳐요, 전혀. 코드도 잘 모르고. 그때 하나하나 다 눌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뭐, 이제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영어도 막 되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요 기능을 만들면 요거 있구나, 이거를, K-워크의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걸 다 알아요.
2: 다 그러니까 눌러서.
0: 미친 듯이 다 눌러서 망가뜨려보고, 찍어보고, 막 건반 롤도 들어가 보고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드럼이 찍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베이스도 찍게 되고, 듣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했죠. 한 2년 정도를.
3: 완전 독학이네요, 그러면.
2: 저도 그렇게 했어요.
3: 아, 그래요?
2: 저도 그렇게 했어요.
0: 그렇죠.
2: 저도 미디 다 그렇게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저는 이제 시퀀서 처음 나왔을 때, 좀 그걸로 다 시작을 했죠. 보통들 다 그렇게 네. 시작을 하죠.
1: 네. 진짜.
3: 지금은 다 학원도 다니거나.

0: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1: 그렇죠. 요즘 뭐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네. 하죠.
2: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하려면.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전혀.
1: 그럼 모르면 이제 맨날 낙원생 가서 또 물어보고 계속 했겠네요.
2: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망가졌죠. 계속 컴퓨터 망가지고.
1: 잘못 누르면.
2: 네. 그 컴퓨터 그 당시엔 또 선배님 아시지? 네. 아, 진짜 무거웠잖아요. 컴퓨터가요. 예. 막 30kg 정도 되고 막 20, 30kg.
1: 저 예전에 그거 다 들고 다녔죠.
2: 뭐. 그거 들고 예. 버스 타고 그리고 뭐 돈 없으면 버스 타고 중간에 내리든가 어디서 내려서 걸어가고. 그걸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고쳐 오면 또 하고 또 망가지면 또 가지고 가고.
3: 이게 AS라는 게 횟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2: 그건 AS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판 데서 고만 좀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0: 아, 그니까.
1: 계속 고장나.
0: 아, 무섭겠다, 나
2: 그때. 아니, 왜냐면 그때 진짜 약간, 별거 아니었거든.
3: 그때 약간 영업부장의 느낌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요?
2: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사실 옆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짝만 물어봐도 그렇지, 되는 것도 그렇지, 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간단한 건데 이제 모르니까 자꾸.
0: 모르지.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매 그 하신 분은 미덴 사운드에 계신 분, 그쪽이나 예. 이쪽 사람들은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뭐 하나를 제가 그냥 잘못 누르는 거. 그런 걸 풀어주면. 누가, 요거 왜 그랬네. 죄송해요. 그걸 가져가고. 뭐, 사실 죄송할 건 없었죠. 그렇죠. 내가 힘든 거였으니까.
0: 그러니까.
2: 이거 한 거고. 근데
1: 그래도 그때 음악할 때 굉장히 행복했죠.
2: 왜 이걸 이제 만났지라는 생각이
0: 들어요. 진짜. 네.
1: 드디어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무언가에 목표라는 미칠, 것과 예, 미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2: 목표와 꿈과 그 자신감과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이거로 꼭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0: 들었어요 그때?
2: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 길로 가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네.
3: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곡을 그러면 그렇게 막 진짜 맨땅부터 시작해가서 시작을 해서 첫 곡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2: 제가 2년 가까이를 준비해가지고 YG에다가 제일 먼저 데모를 넣었는데요. YG에서 바로 나왔어요.
1: 아 YG? 왔어요?
2: 네.
3: YG? 그 YG 당시에는 가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1: 빅뱅이
2: 빅뱅 아니죠. 그 전, 저는 그 초창기 멤버예요.
1: 테디 그럴 때? 원타임
2: 네, 그렇죠.
1: 때?
2: 그렇죠.
1: 원타임 있을 때?
2: 휘성 씨.
1: 아 그때?
2: 완전 초창기 거의. 예. 휘성 씨 계시고
0: 여자 가수
2: 렉시,
0: 렉시. 렉시.
2: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예. 뭐 그럴 때 제가 들은 거, 저도 2002년에 들어가서,
1: 예, 예. 그럼 YG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바로 듣고
2: 예, 연락이 왔죠.
1: 연락이 왔어요. 예, 같이 그, 가자.
2: 그
1: 예, YG가
2: 네, 전화 왔죠.
1: 양군님께서
2: 네, 전화 왔죠.
1: 양군이요.
2: 전화 가지고
1: 그때 어떤 곡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2: 그때는 제가 프로듀서로 간 게 아니고요.
1: 예, 그냥 작곡.
2: 예, 아니 작곡 이런 게 아니고요.
1: 예, 뭘로?
2: 싱어송라이터로 그 사이프레스처럼 랩도 제가 쓰고
1: 대박. 아, 그래요. 아,
3: 원래 제가 만들고. 다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1: 아, 싱어송라이터로.
2: 곡도 만들고.
1: 힙합을 넣으셨군요.
2: 예, 8곡 정도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완전 신선하다고. 어떻게 몇 명이서 만든 거냐 해서 제가 다 만든 거라고. 근데 약간 좀 놀라시긴 했어요. 그때 막 JV1010이라는 되게 예, 예, 예. 10만원짜리 악기 갖다가 그 곡을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1: 예, 예, 예.
2: 그래서 바로 레코딩하고 계약하자고. 앨범 바로 내도 되겠다고, 이거는. 그래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사실은 좀.
1: 그때 혹시 그 노래의 가사 랩 같은 내용 기억나세요? 어떤 곡이었는지?
2: 1번이 용감한 형제였어요.
1: 노래 제목이요?
2: 어느 형제. 저희 형이랑 같이 듀오로 한 거라서요.
1: 노래 제목이 그래서. 어느 형제예요?
2: 네, 그래서 용감한 형제. 어느 형제라고 이제 가로 열고 한 건데. 두 형제가 이제 뭐 있었던 일들, 제가 있었던
1: 실제 일들.
2: 네.
1: 이야기들
2: 그런 얘기를 막 뭐 사고 치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로 인트로가 시작을 했어요.
1: 진짜 미국의 갱스터 랩처럼
2: 네.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 예.
2: 그리고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사회적인 불만, 청소년들이 왜 이걸 갖고 지금 힘들어했는지
1: 예.
2: 그 당시 제가 느꼈던
1: 예.
2: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왜 사랑을 그 당시 하는지 뭐 다 그런 얘기 부모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게
1: 솔직한 이야기들
2: 그런 8 트랙으로 다 나눠서
1: 예.
2: 10대 때부터 20대 가기 때까지의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1: 자전적인 얘기
2: 8개 곡이 그래서 딱 앨범 내자마자 계약을 바로 했어요 저는
0: 예. 여기 몇 살 때입니까?
2: 이게 22살? 1살? 2살? 2살? 두 살, 세 살 모르겠어요.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2002년이니까 20년 전인데 그 전에 이제 계약은 했으니까
1: 네.
2: 그 음악 만들고.
3: 아니, 근데 같이 만들 땐 형도 같이 껴 있었는데 왜 형은 떠났습니까?
2: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1: 예.
2: 이제서 이제 가사랑 이런 걸 보고 나

0: 처음에 너무 신선하고 예, 예.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조 PD는 자기가 놓쳤는데 예. 진짜 여기는 안 놓치고 싶다.
1: 아, 그러셨어요.
0: 네, 그때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랬는데 예.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센 거야.
2: 아.
0: 너무 신선해가지고 뽑아놓고 예. 이제 앨범을 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 너무 센 거야 가수들.
1: 열심히 통과하기도 힘들겠다.
0: 그래. 너무 센 거야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YG가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야. 우리 때문에. 예. 저라는 놈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제 또 원래 있던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공장 폐허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음악을 다시 수정하고 있었죠. 막 물벼락도 맞고. 근데 그건 YG도 얘기는 안 하고 혼자 이제 버텨나가려고.
1: 예.
0: 그렇게 3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앨범을 계속 안 내주니까 예. 저도 지친 거죠, 이제.
1: 예.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곡가로 먼저 알려지게 됐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다가 그 싱어송라이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뭐 계속 세련되게 예. 바꿔라, 세련되게 바꿔라 그러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잖아요. 예. 이제 한 세월도 있고
1: 네.
0: 꼭 성공은 해야 되는데 그 했는데 진짜 노래를 세련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 일 악물고도 하니까
1: 예.
0: 그 노래가 이제 렉시 눈물씨 과정하고 트랙이에요. 아프리카 음악.
1: 예.
0: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다 저 음악이 뭐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또 미디 음악을 만들 까지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드렸더니
1: 예.
0: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거 그냥 렉시 타이틀 주차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내 거로 하려고 한 건데
1: 처음에는 네. 만든 거였어요.
0: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풀스로 예. 전향한 거죠.
1: 렉시가 첫 작품이었고
0: 네네 저 형도 너무 힘들어하고
1: 예.
0: 네 그래서 형은 엔지니어 쪽으로 공부하고
1: 예.
0: 저는 프로듀서로 곡을 만들었으니까
1: 그래서 렉시 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빅뱅 마지막
0: 네, 그러다가 뭐 YG 가수들 다 하게 된 거죠.
1: 그렇죠. 야, 얼마나 좋아요. YG 가수 그냥.
2: 이거 근데 약간 느낌이 그 YG 측에서도 노래는 너무 좋은데 가수로 데뷔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 비볐던 게 아닐까?
0: 그럴 근데, 수도 있죠.
2: 그죠?
0: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재밌는 캐릭터는 맞는데 도안이 뭐였던 것 같아요.
3: 네.
0: 저도 근데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때 했으면 지금 제가 프로듀서로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1: 아니 보통 다 프로듀서 하는 친구들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가수 싱어송라이터 한다고 기획서 들어가서 하다가 작곡으로 풀린 거예요.
4: 그래도 싱어송라이터를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1: 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히트곡들을 많이 발표하게 되시면서 이제 최고 프로듀서가 되셨잖아요.
0: 네네네.
1: 빅뱅 노래 터졌을 때 아주 신났겠어요.
0: 네.
1: 예?
0: 아, 신난 거보다요.
1: 네.
0: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2: 왜 신났습니까?
0: 그러니까 렉시 노래를 계속 하면서도 뭐 그리고 렉시 하늘이라는 노래도 제가
1: 하늘이요 좋죠.
0: 네, 그거 좀 신선하다고 약간 그래서 그 노래 되게 잘 되고 있을 때 이제 YG에서는 약간 힙합만 하고 있었던 시기에 약간 제가 일렉트로닉 힙토닉이라는 그렇죠. 장르를 약간 했거든요.
1: 네네.
0: 바꿨거든요. 그래서
1: 예.
0: 처음에 반대도 많았어요. 그분도 힙합을 해야지 자꾸 왜 이렇게 댄스곡 같은 걸 하려고 하냐고.
1: 예.
0: 근데 저는 이 음악이 되게 힙합이랑 섞이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1: 네.
0: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렉시콘 하고나 이러다가 갑자기 빅뱅이라는 친구 너무 잘 되니까
1: 예.
0: 약간 신기하고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좋아 막 행복하고 이러고 이런 게 아니고
1: 예.
0: 신기함과 약간 두려움도 약간 겁이 좀 났었어요.
1: 예.
0: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막.
1: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네. YG는 그때 음악 때문에 YG가 그 후에 더 잘 됐다고 좀 보거든요.
0: 아, 네.
1: 처음에 늘 힙합만 하다가
0: 네, 맞아요.
1: 그때 렉시 나오고 빅뱅 나오면서 음악 색깔이 확 바뀌면서 빅뱅도 갑자기 그때 시부야 K라는
0: 네.
1: 굉장히 그 서정적인 일렉트로닉을 하면서
0: 네.
1: 회사 색깔 이미지가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확 바뀌면서
0: 네, 맞아요.
1: 지금의 YG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0: 네.
4: 그게
1: 큰 역할,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0: 인간이 되게 나약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인간이니까 자만하기 시작해요. 제가.
1: 네네네.
0: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
1: 예.
0: 자만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교만하게 되고 겸손을 잠깐 잃고 가다가
1: 예.
0: 진짜 힘듦이 딱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14년 이제 배우 하면서 15년 너무 힘들어지고
1: 예.
0: 가수들만 하는 친구들도 잘 안 되고.
1: 예.
0: 투자금 회수가 다 들어가고 제가 다 막 해주고
1: 메꿔야 되고
0: 그때 완전 엎드렸어요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이거.

또 잘 나간다고. 15년, 16년 딱 그럴 때부터 그냥 현대교회를 막 이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탁 들어간 눈물이 막 그냥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간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다 가셔도 못 나오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신실하게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0: CBS
1: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섬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3: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승리자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오늘의 도전까지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까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담대함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던 시절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뒤쫓아가 건져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도 맡겨진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은 성실하게 배우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며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부족한 것을 배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었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고르고 손에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승리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승리의 근거가

게 있었기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도 실패하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0: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몇 년 전 금요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시편 100편을 밤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짧은 구절의 시편 100편인데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구절에서 탁 걸리더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뭔가 빠졌구나. 기쁨으로 섬기며, 여기에 딱 걸리더라고요. 난 과연 기쁨으로 섬기고 있을까라는 것에 정직하게 솔직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충성은 있었죠. 새벽기도 인도하고 세우고 뭐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뭐 신방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하죠. 그런데 남아있어야 될 무언가가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섬김은 남았는데 섬김의 기쁨은 사라졌고 충성은 열심히 하는데 충성의 즐거움은 증발해버린 느낌?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계속 고뇌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충성은 남았는데 기쁨은 사라졌다. 그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진단이셨어요. 너 충성은 남았지만 기쁨은 사라졌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교회는 떠난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떠난 거 아닙니다. 믿음 떠난 거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 나가고 교제하고 그리고 봉헌도 드리고, 그런데 이 언젠가부터 이 마땅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벅찬 감격과 감동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찬송 한 구절 불러도 정말 눈물이 찔끔 났었는데 그 감격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기억조차 안 남아요. 그냥 눈물 자국만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은 없고. 남은 것은 오래된 습관이고요. 어느새 예배 빠지면 찜찜하기 때문에, 이 찜찜함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아, 그럼 열심히 더 기도하면 될 거 아닐까요? 그럼 열심히 더 봉사하고 더 예배 가운데 참여해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너무 봉사해서 헌신해서 그래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만두시고 좀 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둘 다 맞는 얘기고 유익한 얘기예요. 근데 그날 밤 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제가 원하는 찾는 기쁨은 그런 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조금 뭐 찬양하면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기쁨이 뭐지? 근데 어느 날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기쁨이 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의 영적 자서전이 예기치 않은 기쁨에 나오면 C.S. 루이스가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 기쁨을 붙잡고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 다른 어떤 만족보다 더 갈망되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찾고자 하는 그런 행복과 쾌락과 다른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미생활을 좀 해보실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수다 좀 떨어보세요. 아니면 멋진 데로 좀 여행을 가보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될 때 찾아오는 그 복음의 기쁨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 나서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쁨, 실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요. 이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애쓸수록 충성할수록 이 기쁨은 더 사라지고요. 어쩌면 멈출수록 그 기쁨은 증발돼 버린 자국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1절을 보면요, 조금 의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게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미 전했어요. 누가 전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전했거든요. 근데 전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다시 알게 하겠대요. 알게 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다가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게서 전도하고 그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제법 오래 머물렀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보면 몇 주나 뭐 몇 개월 정도인데 여긴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이미 전했고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다시 알게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 꽤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일단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요 지중해 무역으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와 비교해보면 아테네는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가 아예 작정하고 약간 만드는 신경제수도, 행정수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에다가 새로운 막 사람들의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좀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앞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아요.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와요. 예언도 많습니다. 뭐 서로 알만한 지혜와 지식들을 나눕니다.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막 파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요. 여러분 열정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들썩들썩하는 교회예요. 뭔가 으쌰으쌰 하는 교회였고요. 뭔가 뭐가 있나 보다 역동성이 막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인데 대단히 뭔가 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전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5장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무슨 장으로 유명하냐면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옛날부터 부활장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왜 고린도 교회 부활장이라고 불린 만큼 유명한 부활에 관해서 써야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대로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아유, 죽은 것까지는 오케이. 뭐 사람이 날 위해 대신해서 죽은 거 너무 멋진 의인입니다. 너무 귀한 희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다시 살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펜을 들어서 부활에 관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의 골격이 흔들려요. 토대가 흔들려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많이 아는 것과 기초가 튼튼한 건 다릅니다. 은사가 넘친다고 반드시 복음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기초가 단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많이 안다고 여기는 것, 오히려 은사도 행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언변이 좋아서 누군가 논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거 저 아는데요. 아이, 그거 뭐 예수님, 아이 또 부활, 십자가 부활. 어느새 뭐 할까요? 익숙한 서랍에다 그냥 훅 집어넣고 문을 콱 닫아버려요. 어느새 복음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랍 속에 집어넣고서 전혀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리는 데만 몰두하는 거죠. 네 은사가 크냐? 나의 은사가 크냐? 당신의 은사가 더 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너 바울파냐? 개바파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지점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자, 찬송가 피시면 최소한 찬송가 넘기면 수십 곡은 아시죠? 수십 곡이 뭡니까? 수백 곡도 아실걸요? 여러분 설교는 몇 편 들으셨습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미 뭐 십자가면 부활 나오잖아요. 많이 알죠. 기도하라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기도 다 할 수 있죠. 심지어 기도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면 아유 목사님 저 그거 압니다 하고 서랍에 훅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표현을 좀 더 보면 1절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 복음은요 이미 받은 거래요. 받은 거라는 얘기는요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엄격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사도들로부터 그 받은 복음을요 그대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데리고 와서 또 그 가운데 선 것 아니었냐? 원래 고린도 성도들이 두 발 단단히 디딛고 그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서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익숙해서 서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은요 우리가 그 위에 발을 딛고 있는 땅이어야 돼요. 터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평소에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땅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지진이 거의 안 나지만 지진이 나는 그 동네를 보면요 이 땅을 디딛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리고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펜을 든 이유가요 그냥 부활이 좀 문제가 있네 해서 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요 그냥 아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 나와요, 뭐 예배 그냥 뜨문뜨문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정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경제관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게 다니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입니까? 직업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지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소명의식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왜 안 그러신 척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흔들리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대인관계도 어떨까요?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내 인간적인 거래관계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저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우하려고 하죠.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근데 복음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흔들리는 거예요. 구태여 직업을 갖고 생활할 때 내가 소명의식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도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은 언제든지 움직이는 거야, 떠나는 거야. 이 논리가 더 강하게 갈 수 있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더 관점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단지 믿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게 흔들리면요, 그냥 신앙적인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 그게 아니라 아예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한번 배우고 졸업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한번 끝나고 같은 수료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료장 서랍에 넣어놓고 어디 이력서 쓸 때 그냥 다시 꺼내가지고 이력서 카피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 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때 다시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터입니다. 이건 터예요. 이 터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 위에 엉뚱한 것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얘기로 하면 굳게 지키지도 않고 헛되이 믿는다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믿음을 두고 참된 믿음처럼 보였지만 실은 뿌리 내리지 못한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돌밭 비유 아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시들어버리죠. 믿는다 치고 죽었다 치고 부활했다 치고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요, 돌밭의 싹과 같습니다. 앞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충성은 남았는데 기쁨은 사라졌다. 저에게도 복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점수 따기 위한 마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더 드려야 인정받는다는 생각, 더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생각, 기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고 봉사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어여삐 여겨서 복을 주실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고 끊임없이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기쁨은 사라지고 여러분, 마치 시험 성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자녀들의 마음처럼요.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과 여기에 종교인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종교인도 예배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종교인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도 기도합니다. 종교인도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도 헌신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찬송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를 섬겨 나가지만 그 속의 동기는 전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인은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인정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때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러나 복음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간격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고등 종교들의

0: 모든 방식들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보일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득도를 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보기에는 멋진 종교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애써야 그 자리에 좀 이룰 수 있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 아래로부터 우리가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 근데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난다는 그 득도하는 지점이 정말 만나는 득도가 맞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위로부터의 신학. 우리가 찾아 나서도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도록 우리의 텍스트로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의 삭스의 사망인 그 사망에 대해서 그 값을 치러주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영원한 산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다시 있습니까? 이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금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시금 기쁨이 찾아와요. 더 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멈춰서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기쁨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내 이토록 사랑해 주세요. 하나하나 머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밖에 지금 당장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셔서 여러분 마주하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믿어준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이 푸르름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계절이 놀랍습니다. 그 잎사귀 하나 보고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양과 형태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정말 찬송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절망하고 내 죗된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고백이 들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이런데도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시는데도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 간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간격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시큰해지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인데요. 복음의 능력이 올라오죠. 여러분, 이 귀한 간격과 도전 가운데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 한 명도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살아나셨다 치고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미 서랍 속에 두어버린 것을 다시 꺼내셔서 여러분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주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 수

0: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한낮의 쌀은 아직 따사로워도 밤이 되면 공기 끝이 제법 서늘해집니다. 계절은 이렇게 말없이 가을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한로였죠.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은 마음에도 이 차가운 이슬처럼 피로와 서운함이 맺힙니다. 하루의 끝을 향해 흘러가는 이 시간. 서늘해진 마음을 애써 감추기보다 따뜻한 음악 한 곡에 기대어 가만히 녹여보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Y팀의 찬양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이 곡도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아온 찬양이죠. 오늘은 이렇게 뭔가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는 할로 그렇지만 우리 모두 좀 따뜻한 불빛 같은 그런 사람들로 내 앞에 작은 모닥불 하나 피워두고 찬양을 감상하시면 모든 찬양들이 또 오늘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라 두 분 선생님 잠시 뒤에 만나 뵐게요. 자, 오늘도 CCN 캠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

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의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아나운서계의 대선배시죠. 예, 물론 타 회사시지만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저렇게 정말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시는 분인데 노래까지 이렇게 잘 부르시네요. 손범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나중에 아이들 목소리 너무 귀엽죠? 전해드렸고요. 한승희의 아침 이슬처럼 오늘 이슬 할로라서 좀 이슬과 관련된 곡을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분 선생님께 CCM 신곡 새 노래 배우는 시간이죠. 항상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두 분을 만나면 저도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모범생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따뜻한 차 한 잔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신 캠프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분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주창훈 쌤, 김영범 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쌤입니다.
2: 김 쌤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10월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수업인데요. 네. 지난 주에는 뭔가 그 왜 락 스피릿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2: 아주 락 그냥 강렬한
0: 피스.
2: 혀가 엄청 꼬부라진.
0: 아, 굉장히 강렬한 찬양을 네.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10월에 뭔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추석 때부터 네. 국악 찬양, 그 다음에 락. 오늘은 또 어떤 곡을 가르쳐 주실까 굉장히
1: 오늘은 약간 느낌이 네. 음악적으로 정돈이 안 된 느낌이랄까
0: 아 그래요?
2: 사실 오늘은 음악 장르로서의 소개라기보다
1: 네. 내용?
2: 네 내용으로서 좀 다룰 겁니다
0: 네. 네 어떤 심오한 내용을 또 이 가을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1: 저희가 머리도 좀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2: 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예,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머리를 잘 챙기시고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아 근데 우리가 항상 새 노래를 듣고 네. 거기에 충만한 어떤 은혜를 받는 네.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총동원되는 시간이 공부방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그렇죠. 네. 그렇죠.
0: 네. 자 오늘 지성과 감성을 총동거해서 뭔가 주쌤 지금 장난치려고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오늘 어떤 네. 곡을 네 주쌤이 먼저 시작하시려고
1: 네. 네. 네. 자 저는 이제 감성 쪽을 맡을 테니까 이따가 김쌤님이 지성 맡아주시고요
0: 네. 네.
1: 오늘 소개할 곡은 올해 7월에 발매된 몇 달 전이죠 투 피시 브라더스의 더 그레이트 피시 요나의 노래라는 아, 곡입니다.
0: 피시 하면은 물고기?
1: 그렇죠. 요나의 고래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 오. 그레이트 피시니까.
0: 네. 네.
2: 큰 물고기.
0: 네. 네. 투 피시 브라더스 하니까 두 명의 물고기 형제?
1: 오병이어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0: 네? 네? 그렇게 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 자, 아무튼 투피시 브라더스는 2013년부터 음원을 발표해 왔으니까요. 어느덧 한 13년이 됐는데요. 김진성님이 리더와 보컬 등을 맡고 있는 현존하는 아마 몇 안 되는 CCM 밴드 중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워십 밴드가 아닌 이상 어떤 팀이 그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그것들을 십수년째 해오고 있다는 데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소개하는 투피시 브라더스나 히스플랜 같은 팀이 참 대단하고 네. 멋진 음악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하고 아주 초반기에 알레디오라는 알레디오. 형제 듀엣이 그렇죠. 정말 약간 천재성을 가진 네. 그분들이 약간 그런 밴드 음악을 하셨던 그게 벌써 한
2: 오래됐죠.
0: 30여 년 가까이 25년 넘게 되니까
2: 목사님 되시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렇게 밴드 음악을 하시는 팀들을 별로 못 만났었던 네. 것 같아요.
1: 네. 알레디오만 해도 벌써 지난 세기 아닌가요?
2: 그렇죠.
0: 예, 맞아요.
2: 처음에 고등학생
0: 맞아요. 맞아요.
1: 굉장히 어릴 때 데뷔했어가지고.
0: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생각이 났네요.
1: 네. 네. 2021년부터 5년 전부터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앞으로 노래로 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요나의 노래는 이 시리즈의 13번째 싱글입니다. 사실 근데 이 속도라면 한 200년 정도 살아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느려요.

0: 그런가요?
1: 네, 그래서 좀 속도를 앞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
0: 장수하는 걸로. 네. 속도는 천천히 가시고 우리가 장수하는 걸로.
1: 저희는 네. 뭐 못 들어도 괜찮은데 내주시면.
0: 네, 13번째.
1: 네. 네. 제목 그대로 요나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절망의 끝에서 은혜를 노래하는 이 곡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요나의 노래 영어 제목은 The Great Fish. 함께 해보시죠.

0: 제가 진짜 밴드 음악 좋아하거든요. 가요에서도 제가 밴드 좀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오늘 지금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약간 이렇게 너무 신나고 또 요나 이야기인데 쭉 듣다 보니까 가사가 이분이 본인이 요나가 되셨어요.
1: 맞아요.
0: 가사가 이분 1인칭 주인공 시점.
1: 정확하게 그건 게요. 저도 느끼는 게 이 투피시 브라더스 곡을 들으면 연주도 그렇지만 가사까지 약간 뮤지컬의 한 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연출을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주인공을 상정을 해놓고 가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단어나 이런 문장이 아니라 내가 요나가 되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시점을 정말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 아닌가.

0: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래서 요나까지 오는 동안 아직 66권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0: 아, 계속해서 상상력을 네, 발휘하셔서
1: 뭐 모세도 나오고 우리 노아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네네.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전에 어떤 곡을 발표하셨는지 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팀을 또 소개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더 그레이트 피쉬 함께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쌤께서
2: 네, 감성
0: 네 감성 담당
1: 지성 맡기로
0: 아 지성인가요?
2: 네. 네 지성이면 감성 네 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음악 장르로서의 어떤 꿰미 아니라 성경 인물을 다루는 그런 노래들로 해서 장르는 좀 다른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2: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향유라는 네. 분이시고요. 이분이 앞서 이제 우리 많이 알고들 계시는 장한희 사모님 계시죠?
0: 네네.
2: 은혜 부르시고 네. 행복 부르시죠.
0: 네네.
2: 행복 부르시고 뭐 은혜도 보이스퀸이라는 그 어떤 오디션 프로를 네. 예전에 나가셨어요. 2019년에 네. 그때 탑 7까지 올라가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 나가셔서 우승하셨던 걸로 해서 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0: 네.
2: 요 앞에 보이스퀸이란 대회에서 같이 출전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향유님이 네. 물론 이제 순위 뭐 라운드 진출은 탑 50까지만 2라운드까지만 나가시고 이제 탈락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본인이 일반 음악도 그리고 또 CCM도 이렇게 번갈아서 발매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2019년도 8월에 성경 속 이야기로 가사를 써야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발매 준비를 한참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졌다가 2년 뒤인 2021년에 재녹음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 후 이렇게 2년 만에 임신 소식이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임신 5주부터 2주가량 하혈을 하셨대요. 그럼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그러면서 그 2년 전에 막연하게 써내려갔던 그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처럼 다가온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따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이제 본인에게도 위로가 됐고 또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매를 하셨다고 하고요. 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사를 이향유님이 직접 하셨는데 작곡이나 뭐 편곡을 이옥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0: 네.
2: 아 향유옥합이네.
0: 나 그 생각했는데.
2: 그래서 전 당연히 향유옥합이니까 무슨 쌍둥이 자매인가 했는데. 그죠.
0: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깜짝이야.
2: 그랬는데 네. 뒷조사를 좀 했더니 이옥합님이 오빠세요. 그래서. 너무 반전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거나 이런
2: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순서도 보통 네. 향유 옥합이잖아.
0: 그쵸.
2: 근데 옥합이라는 아들을 낳으신 거고
0: 네.
2: 그리고 뒤에 딸을 낳으시면서 향유라고
0: 네.
2: 이러면서 같이 음악 활동을 하시는
0: 어쨌든
2: 좀
0: 남매가 아니었다.
2: 네. 남매다. 자매 아니다.
0: 예. 향유 옥합이다.
2: 네. 네.
0: 근데 너무 좀 기억하기가 예, 너무 좋은 그쵸. 이름을 가지셨어요.
2: 남매가 아주 좋은 음악 활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증 여인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 들으셨던 투피쉬 브라더스의 노래는 좀 이렇게 신나면서 뮤지컬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 곡은 이제 전하 주프라님이 아니 주쌤이나 같이 이제 아는 곡이라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 흐름이 있어요.
0: 네.
2: 마지막에 한 소절 노래 딱 할 때. 꽝 치듯이 이렇게 감동을 여운을 확 주면서 노래가 끝나요. 네, 그걸 기대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까지 네. 이 감성을 쥐어잡고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리 이향유의 찬양입니다.

0: 이향유 치유되리. 아 정말 너무 멋진 곡 소개해 주셔서 약간 막 감동 쫙 끌어올려지고 맨 마지막에 네.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쫙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1: 저는 이렇게 별다른 병이 없었는데도 요 부분만 딱 만나면 이렇게 울컥해져요. 네, 네.
0: 치유된다라는 이 네. 표현이 딱 맞고 제목도 치유되리. 실은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선곡하는 몇몇 곡들이 있거든요. 네. 있잖아요. 네, 네, 이순아의 치료자는 터치 뭐 이렇게. 근데 이 곡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 보내실 때 치유되리 듣고 싶다고 들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찬양이네요.
1: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신청합니다 하고 그분이 이렇게 들으실 때 네. 노래 끝에 너의 그치. 믿음이 너를 구원해. 다 네. 얼마나 그쵸. 감동이 있을까요?
0: 그냥 아멘 하게 될 것 같아요.
2: 곡 자체로도 힘을 갖지만 또 본인의 실제적인 그 간증이 또 함께 든 곡이니까
0: 그쵸.
2: 더 절절하게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1: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 하혈이 있고 하셨는데 결국 딸 예쁘게 네. 잘 낳으시고 잘 네.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몸소 정말 이런 기적을 또 경험하시죠. 증명하셨으니까. 자, 치유대리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도 보너스 곡을 준비하셨죠?
1: 보너스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이렇게 사실 성경 인물로 해서
0: 진짜. 네. 보너스. 네. 보너스.
1: 성경
0: 네.
1: 인물로 하나 더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향유님 자체가 소개가 잘 안 되었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소개해드리는 김에 같이 좀 더 최근에 발매된 곡을 소개하려고 해요.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1년 전이긴 한데 작년 10월 20일에 발매된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라는 노래를 이향유 님이 또 내셨어요.
0: 네.
1: 그 당시에는 이걸 CCM 발매로 하셨던 걸로 전 기억하고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장

0: 부분이 일반 가요로 좀 바뀐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야기가 전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충분히 소개할 만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막 아픔도 주고받고 하면서 막 깨지고 깎이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얼마나 더 깎여야 모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모습, 동그래지기는 할까? 이런 게제 안에도 또 우리 김하나 운서분도 모두가 같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야지만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서로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지만 또 완벽히 다듬어지지 않더라도 서로의 그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면 훨씬 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모습보다 아름답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예요. 그러니까 하트는 사실 이렇게 오가 아니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 깎인 모습이지만 서로 이렇게 하트로 살아가게
1: 네.
0: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서 예수님 얘기 뭐 찬양합니다 이런 거 없지만 뭐 치유대리도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관계 속에서 치유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보너스로 나누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CCM이라는 정의에 잘
0: 네.
1: 부합되는 곡일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메시지를 담되 일반
0: 인도 함께.
1: 그렇죠. 신앙인이 아니어도 들으면서 같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 이제 CCM의 정의를 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곡은 그러면 일반 가요 프로그램에 신청을
0: 하셔도
1: 하셔도
0: 되죠.
1: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곡이다.
2: 향유님이 그 아까 치유대리 곡이 2021년 곡인데 그 즈음에 CCM을 이제 처음 발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일반 장르로는 한 2017년 그몇년 전부터 활동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르로 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곡 들을 때마다 사실 김쌤님이 생각나요. 이 육각형난 이 성질머리를 잘 하나님께서
0: 육각형이면 많이 다듬어진 거 아니에요? 세모보다는 많이 다듬어진
1: 육각형 요즘에 육각형 인간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다재다능하다 해서 그냥 네모난 인간으로 하실까요? 그냥 아직
2: 네모.
1: 좀 네모의
0: 우리
1: 꿈으로.
0: 주쌤님은 그냥 부족한 인간.
1: 자, 두 분. 자, 오늘
0: 사랑합니다. 저희
1: 네.
0: 얼싸 안고 있어요.
1: 손꼭 붙들고 집에 가실게.
0: 네.
1: 네. 자, 오늘도 너무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보너스까지
0: 네.
1: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합니다.
0: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CCN 공부방 통해서 너무 좋은 곡들 알게 되셨죠? 제목 또 이름 다 기억 하시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는 일반 가요에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와이러니님 질문 잘하는 학생으로 오늘 모범상 드리겠습니다. 라닌의 등불님께서 뭔가 만화 주제가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와이님 퇴근 후 집안이라며 주쌤 김쌤 방송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좋은 방송 최고예요. 또 스티브님 오늘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방송 공부방 시작하면서부터 맨 앞자리에 와 계신 최여사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늘 모범상 선물 바로 모바일 쿠폰으로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따뜻하게 차 한 잔 교환하시라고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와 이렇게 또 예레미 제이콥스 이런 이름을 또 만날 수가 있네요. 너무 반갑네요. 저는 실은 예레미 찬양은 이 곡을 제일 먼저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을 열고서 예레미의 곡 전해드립니다.

예레미의 마음을 열고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오늘 투피쉬 브라더스 덕분에 예레미까지 간 것 같고요. 치유대리에 대한 반응이 똥째님 엄청 신청될 대박 조짐이 보이네요 하셨고 또 1432님도 오늘 소개된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치유대리라는 찬양은 오늘 저의 마음 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암 환우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릉 커피빵 잘 받았습니다 하고 사진까지 아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너무 시적인 표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였다고 이런 반응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개편과 함께 한 시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두 분 쌤 너무 과로하실까 봐 제가 약간 예,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매주 목요일에 CCN 공부방 마련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모범생으로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매주 이렇게 모범생 선정할 테니까 앞자리에 오셔서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카몬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7 Ways to Praise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We could have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0: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차기 대표회장 인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인선위원회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과 예장 백석총회 김동기 전 총회장, 예장 대신총회 정정인 전 총회장, 예성총회 홍사진 전 총회장, 그리고 예장 합동총회 정영교 총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인선위는 다음 달 12일 예정인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202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아 일부 교단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기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단 연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육의 봄이 오늘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방향은 옳지만 추진 규모와 속도가 당초 구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입시제도 개편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개혁의 기회로 삼아 거점 국립대 중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 선발과 배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특정 대학에 쏠리는 입시 경쟁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미주 이민목회 1세대인 김선배 목사의 북미주 이민목회 40년의 애환과 감사를 고백한 책 북미주 광야목회 40년 이야기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어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81회기 총회장을 지낸 박종순 원로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김선배 목사가 이민목회 40년을 광야목회라고 한 것은 그만큼 힘들었고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광야길을 걷느라 수고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선배 목사는 이민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상처를 안고 남은 팔로 교인들의 상처를 싸매는 목회가 행복하고 감사했다며 한국과 미국 장로교의 교류를 위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룻기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세 저자의 합동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교회에선 권수경, 구미정, 송민원 목사가 각자의 신간을 소개하고 원문과 문학, 경제와 공동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룻기를 해석했습니다. 더 바이블 룻기, 헤세드의 사람들을 쓴 송민원 목사는 성경 원문에서 강조하는 모압 여인이란 부분에 집중해 룻기를 읽는 방법을 설명했고 룻과 함께 아모르 파티의 구미정 목사는 시와 노래 등 문학 작품을 통해 룻기를 해석하며 절망과 허무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권수경의 룻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권수경 목사는 나오미 가족의 이주와 보아스의 부를 경제적 나눔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가진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짚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6: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0: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정말 가을가을한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하하호호님께서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근하다 말고 공원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출근했어요. 매일 지나가는 길이지만 가을가을하니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항상 그 도쿄 동경에서 사연을 주시잖아요. 예전에 그 뉴욕에

가을인가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낙엽이 팍 쌓여 있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욕이지만 뭔가 굉장히 그 분위기. 근데 저도 한 번도 도쿄를 못 가봤지만 하하호호님 계시는 곳이니까 왠지 그 동경의 가을은 또 어떤 풍경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과 함께 한웅재 노을 가을 두 곡을 가을가을하게 전해드렸어요. 아벨 같은 사람님께서 부모님 아프실 때가 매우 마음이 졸이고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강서 정미경님 오랜만에 저 찬양 부탁드려요. 나는 민노라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8183님께서는 저희 교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가진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또 에일샤인의 곡을 신청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정승아님 엘샤인 감사 라닌의 등불님은 엘샤인의 Come and Praise 써주셨는데 오늘은 감사로 들을게요. 또 하이디8529님 퇴근길 동반자 CCM 캠프 퇴근할 땐 캠프 찬양 들어야 퇴근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요즘 새로 배우는 게 있어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야 집에 가는데 가는 길 감사히 잘 들을게요.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 지금 많은 분들이 위로의 답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가로피리님 위로의 찬양 부탁드려요. 좋아했던 형님이 오늘 소천하셨어요. 여기 이 짤막한 문자에 많은 분들이 토닥토닥 또 하늘의 소망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이런 위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빨리 주님 곁으로 가신 걸까요? 가로피리님께도 저희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먼저 들으실 곡은 주나목의 부모님께 그리고 엘샤인의 감사 들으시고 이 두 곡은 약간 올디스 밧 구디스 이런 느낌으로 최미의 나는 민노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참 좋은 All is but goodies 두 곡 최미 나는 민노라 그리고 달가나단 담대하라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찬양들 오늘 신청곡으로 1부에서는 CCN 공부방 통해서 또 새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2부에서는 또 이렇게 추억의 찬양들을 신청곡으로 들어볼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폭넓은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엘샤인의 감사 반응이 좋은데요. 엘샤인 곡들이 다 좋다고 예전에 제가 되게 그 CCM 뮤직 페스티벌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참가자 중 한 분이 엘샤인 멤버셨어요. 그때 부르셨던 곡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곡도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가 잠시 뒤에 그 곡도 이 곡이었어요. 저희 CBS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거의 최초로 약간의 댄스 버전 이런 곡이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마음이 또 가 닿은 것 같아요. 주니비님도 가로피리님 위해서 이윤화의 이 땅은 신청.

홍혜미의 인러브를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때 무대에서 너무 예쁘게 춤을 추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사회를 봤었고, 저와 김상훈 목사님이 같이 사회를 봤었고, 홍혜미 씨가 인러브를 불렀고, 그 이후에 엘샤인이 또 인러브를 노래를 굿송에서도 엘샤인이 부른 버전이 있고, 오늘 갑자기 엘샤인 이야기에 이렇게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까지 왔습니다. 하나, 그리고 해금의 김혜민, 가야금의 강화정 함께한 사명, 이윤화의 이 땅은 들어보셨고요.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곡더 디클레어의 사랑해서, 이 곡은 대상 수상곡입니다.

오늘은 덕분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창작 복음 성가제 이어진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의 수상곡들까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디클레어의 사랑해서였고요. 자, 오늘 끝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준비했습니다. 캐스 밀러 로빈슨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또 주어진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 모두 즐겁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고 또 시신캠프 변함없이 매일 밤에 밤 10시에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배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배달이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어디쯤 왔나 궁금할 때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보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날씨 어떠려나? 위치 정보, 날씨 정보 모두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어제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는 사실 나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날씨나 위치 정보처럼 나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매일 보이지 않는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특히 2026 세계 우주 주간이기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수고의 고마움과 또 성공의 기쁨, 네,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우리 기술이 이렇다. 자랑스러움이 막 솟고요. 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느껴져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학생과 시민들도 많이 모였던데요. 직접 보면 얼마나 벅찼을까요? 자, 오늘 첫 곡으로 마르지 않는 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나를 일으키신.

마라나타 선 삼선리 님과 함께 일상 알비 밴드와 한이가 함께한 곡 들었고요. 그 전에 김지훈 나를 일으키신까지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요. 달나라 얘기하고 우주 얘기했잖아요. 로봇 얘기도 하고 꿈속에 공상과학으로만 여겼던 거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던 라떼 시절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현실로 왔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제일 신기했는데요.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스마트 글라스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올라타면 나는 기구가 나와요. 저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현이 됐어요. 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면서 좀 두렵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수연님. 가을바람과 또 하늘, 그 안에 정원님 목소리가 잘 스밉니다. 찬양도 달달하니 좋고요. 네, 좀 더 제 목소리도 달달하게 전해드려볼게요. 조종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나의 형질이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죠.

장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캠프 제이 워십 앨범에서 함께 했고요. 아하부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감사히 잘 들으면서 일합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라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네, 오늘은 그럴 수 있는 날이죠. 마야님도 오셨고요. 아, 여행 4일차가 됐군요. 서울은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 그리고 흐림이지만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폴라리스님 다낭에 계시죠? 예,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유효림이 부릅니다.

유효림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순이님 오셨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어제 고마운 분들을 만났지 뭐예요. 딸이 학교에서 견학을 갔다가 집에 귀가하면서 길을 잃었어요. 버스를 잘못 탔는데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안내해 준 고등학생과 또 버스 기사님께서 딸이 내릴 때까지 정류장마다 안내해 주시고 미리 내리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딸이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길래 나중에 커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갚으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딸이 돌아올 때까지 그 1분 1초가 1시간인 것 같았어요. 어깨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주신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단 따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예, 고마움을 아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귀한 마음을 가졌네요. 이 일을 오래 기억할 텐데 그 고마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선함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도움을 주신 분들의 건강,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고마움을 전하는 우리만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다빈치님,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시선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끝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의 2부 첫 곡은 이상준이 부른 가을이 익어가요. 유복순 작사, 강동우 작곡, 강동수 작곡이에요. 성악가 이상준이 부른 가을이 익어가요 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유라님이 신청하셨어요. 시간이 바뀐 걸 뒤늦게 알고 이제서야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음이 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닌 참 묘하기만 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신청하신 곡, 이 곡을 들으셔서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기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려드렸어요. 박애연이 부른 내가 너를 택했다. 애니 김미라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신청하셨죠. 주나와 나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주나와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들었습니다. 좋은 시 장로님이 오셨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들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다만 가끔 듣고 싶은 찬양과 사연을 보내면 10번 정도 보내면 한 번 정도 듣고 싶은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찬양 신청이 많은 건지 선별해서 들려주시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글 올립니다. 아, 일단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신청이 많기도 합니다. 신청이 많기도 하고 제가 선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어요. 누구가 신청한 곡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왜 내 신청곡은 안 나오나. 예, 누구 신청곡을 더 들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선별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곡과 곡 사이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는 곡인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분위기와 맞나, 오늘 쭉 선곡된 분위기와 맞나, 오늘 흐름에 맞나, 또 이 곡이 너무 자주 나가지는 않나, 이 전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리지는 않았나, 이 버전은 괜찮나, 같은 가수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좋은 곡임에도 오늘 들려드리지 못하는 곡도 있고요. 또 그런 곡은 주말에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선별은 해놨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들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청했다고, 내가 사연 보냈다고, 나가지 않았다고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꼼꼼히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보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라는 물리적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이 점 양해해 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이런 건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좀 우대하는 그분들 신청곡은 어떻게 해서든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꽉 잡아놔야겠다는. 박정수님께서 신청하신 주수아의 빛.

수아사랑윤하님의 장염이 빨리 낫길 바라면서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 들었고요. 그 전에 조수와 빛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딩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스치는 가을이 온통 저의 거예요.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스치는 가을이 온통 내 거다. 온 땅의 주인 신청하셨어요. 가을엔 무조건 감사하기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타카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 개편으로 박여환 목사가 진행하는 가스펠 아워가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영의 의미로 박여환 목사의 목소리로 이 곡 들으면 어떨까요? 온 땅의 주인.

어제 폭우 속에 휴양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물 위를 걷는 자들이네. 제가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찬양을 주제로 설교하고 찬양을 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모든 거 둘째 아들 기획이고 또 경비부터 가이드까지 다 둘째 아들이 책임진 거여서 우리 부부 여행 올 수가 있었거든요. 물 위를 걷는 자 지금 볼륨 업 시키고 파도 소리와 함께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길이었네요. 예,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드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블루닥다구리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동생 집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날 세웠습니다. 추억의 한 페이지 남기며 또 가을을 만끽해 보렵니다. 너무 좋으셨나 보다. 할 얘기가 이만큼. 잘하셨어요. 감새님 오셨어요. 원래 네임이 감새 3cm였는데, 예, 감새로. 부르기 훨씬 좋은데요. 나팔꾼님 생일 앞두고 어제 예쁜 조카 한나에게 에어팟을 선물 받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에어팟이 고장이 나려는지 배터리가 금방 닳더라고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귀한 돈으로 에어팟을 선물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또 행복해요. 음질도 너무 좋고요. 주변 소음도 줄여주기 때문에 음악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예쁜 한나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길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나님 마음이 이렇게 고우니까 하는 일도 예, 잘 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을 거고요. 본인도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곳에 잘또 안착하리라 믿습니다. 나팔꽃님 생일 저희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에어팟으로 좋은 찬양 들으시고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요. 신청하신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심상종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서해 사랑의 동사님의 신청곡으로 김정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예랑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7493번님은 감기로 출근도 못하셨대요. 집콕하고 계시다고. 빨리 감기 나으셔야 돼요. 이 환절기 되면 감기가 문제입니다. 병원도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약입니다. 형규 유진부님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자원 은퇴를 하세요. 저희 딸이 태어난 해에 오셔서 처음으로 저희 집 신방하셨었는데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백종민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백종민 목사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함께 하시리라 믿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3727번 쓰시는데요. 큰딸 은서 심장 부정맥 시술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한이바람님 오늘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한 우리가 뭐 우주랑 상관이 있어 하지만 상관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 축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떠한 세상이 와도 우주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해 본다고. 맞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세상이 와도 담대하게 또 주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죠. 끝곡으로 조세님이 신청하신 Jesus in my life, 파레시아 그리고 김은서가 함께하는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연휴 동안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12일 월요일에 개편날에 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프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틈틈이 찬송가 작사와 작곡에도 손을 댔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에 전념해 주일학교용 찬송을 지었습니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주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설교 준비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 위해 서재에 있는 시간 이외에도 항상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구의 빈민가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힘썼다고 합니다. 호프만 목사는 90세 긴 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2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남겨주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가정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9일 금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중에도 성읍의 평안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묶임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밤이 깊고 흑암이 물같이 둘렀을지라도 새벽은 빛을 품고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다윗의 담대함을 구하지만 한없이 작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육신의 옷은 낡아지고 현실의 굴레를 외면할 믿음도 부족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이 사탄의 참소에 묶이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보호하소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늘의 빛으로 임하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소서. 마음과 삶이 황폐하지 않도록 속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환경의 포로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현실의 환경에서 재정의 묶임에 눌리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갈급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임재하소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지혜를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어서 예수 전도단이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50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0: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하므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1: 성경 낭독 시편 119편 121절에서 150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승희와 조주영의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자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인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죄로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전혀 바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라도 바쳤으면 잘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와께 바친 전리품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 죄로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유까지 아굴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고 불살라졌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의 자식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도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사의 죽음도 억울하게 보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은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숙적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장로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믿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패함으로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법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대단한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서 있었고 그 다음날에도 또 엎드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이 일이 법궤 때문인 줄 알고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여 많은 사람이 죽자 블레셋 지도자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법궤는 베스메스를 거쳐 유다 지파의 성읍인 기랴트야아림으로 옮겨졌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그곳으로 옮길 것을 결심합니다. 법궤를 세례수레에 실었고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레가 낙원에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과 악기의 소리를 듣고 놀라 뛰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웃사는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행사를 중단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수레가 흔들려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하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법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웃사에게 혹독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날의 불상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내 족속 고핫 자손이 내 모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0: 그 사람들도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함부로 쇠 수레를 사용하여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웃사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법궤를 붙잡았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성물이기에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예루살렘을 정치와 신앙의 중심도시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웃사가 잘못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자 다윗은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오베데돔은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집과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만 많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문 전체가 번창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에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문지기와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오베데돔은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유명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까지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오베데돔이 받은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입니다.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챔버 코랄입니다. 찬송가 212장 너 성결키 위해.

10월 9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옹기장의 찬양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전운주가 부르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차기 대표회장 인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인선위원회 기아성 이영훈 대표총회장과 예장 백석총회 김동기 전 총회장, 예장 대신총회 정정인 전 총회장, 예성총회 홍사진 전 총회장, 그리고 예장 합동총회 정영교 총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인선위는 다음 달 12일 예정인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육의 봄이 어제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방향은 옳지만 추진 규모와 속도가 당초 구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입시제도 개편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개혁의 기회로 삼아 거점 국립대 중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 선발과 배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특정 대학에 쏠리는 입시 경쟁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미주 이민목회 1세대인 김선배 목사의 북미주 광야목회 40년 이야기 출판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81회기 총회장을 지낸 박종순 원로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김선배 목사가 이민목회 40년을 광야목회라고 한 것은 그만큼 힘들었고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광야길을 걷느라 수고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선배 목사는 이민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상처를 안고 남은 팔로 교인들의 상처를 싸매는 목회가 행복하고 감사했다며 한국과 미국 장로교의 교류를 위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룻기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세 저자의 합동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교회에선 권수경, 구미정, 송민원 목사가 각자의 신간을 소개하고 원문과 문학, 경제와 공동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룻기를 해석했습니다. 세 저자는 이념과 돈의 우상에 휘둘리는 오늘날 룻기가 보여주는 헤세드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0: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저는 스페인의 희년을 알 수 있습니다. 1492년 그 해는 스페인에게 기쁨의 희년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전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쟁으로 승리하고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국토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 이탈리아의 사람입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와서 여왕에게 신대륙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과 모든 인력을 그에게 제공하고 1492년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제2의 최고의 국가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희년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희년은 에이브람 링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행정명령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됐어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재물이 풍부해지고 뭐 사람이 살기 좋아지고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모든 것이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분이 없으면, 또 이런 근거와 기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물질만 따라가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희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러시아에서 황제가 암살당했습니다. 루스키들은 이 일에 유대인들이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들이 당시에 약 23만 명이었어요. 목숨을 부지하여 탈출은 했지만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때 러시아 유대인 랍비가 프랑스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랍비는 이 이야기를 어떤 가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가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땅을 매입하는데 농장지를 매입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23명의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가서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집을 짓고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산 땅이 이스라엘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 가문이 이스라엘의 80% 되는 영토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희년을 불러오는, 희년을 선포하는 가문이 될지어다.

0: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치요, 복음 전파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 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오십니다. 폭풍 뒤에 오십니다. 긴 끝날 것 같지 않은 암흑 같은 겨울 뒤에 하나님이 봄날처럼 내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희년은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날 울리십니다. 하나님은 날 웃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당신을 찾아 오십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습니다. 사람이 40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황금기죠. 전성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한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유대인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모세가 말리는 과정에 한 유대인이 모세를 확 밀치면서, 전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번엔 동족을 쳐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모세는 여기서 너무 놀라 당황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 아닌,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아닌 나그네의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29절과 30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음이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0: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 꺾여버린 겁니다. 도망자가 되어 나그네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왕자다웠을 겁니다. 품위가 있었을 거예요. 비록 내가 쫓겨왔으나 희망이 있다. 이것이 오히려 날 단단하게 만들고 단련시키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애굽에서부터 사람이 올 것이다. 왜? 내 엄마 공주가 나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바로가 누그러질 거야. 애굽이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올 수도 있을 것이야. 이스라엘이 내 본심을 알고 사람을 파송해서 나를 몰래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내 대의를 펼치리라.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면 형이라도 오겠지, 누나라도 오겠지, 가족이라도 올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점점 그의 마음은 분노, 원망, 이런 모든 것으로 뭉쳐져서 무너지고 소망은 사라져버립니다. 허탈해요. 그리고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40년은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에서 그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주소지가 없어요. 어딜 가도 자기는 낯선 사람, 이방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고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 그럽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철저히 혼자 견뎌야 합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철저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외롭죠? 오도 가도 못해요. 그 모래폭풍 속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도 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고난, 환난 앞에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눈 떠보면 제자리, 눈 떠보면 제자리, 지칩니다. 하나님, 난 지쳤어요. 난 피곤해요. 내 앞에 갈 길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버티림이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 사람 믿음 없다고 얘기해요.

0: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전성기에서 꺾여 저평가되어 바닥을 치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다.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줘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나그네 된 모세를 누가 부르겠어요? 장인 이드로의 사위, 장인 이드로의 사위, 혹자는 애굽에서 과거가 있었던 사람 아니야? 여러 가지 추측을 남기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멘. 신년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를 맞이한다. 아멘. 신년의 나팔 소리를 맞이할 때를 맞이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할렐루야. 얼마나 이들이 희년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소망이 일어나라. 오늘 모든 꺼져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생명이 들어가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법에 상속자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칭호가 있어요. 희년법에서는 상속자를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년법이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가운데 있는 책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잖아요. 한가운데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여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구약의 법이 있는데 희년법이에요. 그러므로 희년법은 구약법 중에서 최상위의 법이에요. 헌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최상위의 법이듯이 모든 법과 법이 마찰을 이기고 부딪힐 때는 헌법이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법이라는 건 이렇게 소중한데 희년법에는 상속자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0: 하나님의 상속자 나그네, 하나님의 야라시 나그네,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주 불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음을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생 레마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현재의 좌표와 현재의 상황, 현재의 처지는요, 상고가 먼 겁니다. 여태까지 따라왔습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요. 환란이 너무 지루해요. 언제나 눈 뜨면 제자리, 언제나 눈 뜨면 다시, 언제는 폭삭 내려야 하는 것 같아요. 막 힘듭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하여 당신 믿음 없으니까, 당신 신앙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믿음 있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고난이 깊으면은, 저는 이 고난을 독한 고난이라 그럽니다. 독한 고난. 저는 이 단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 그래요. 독한 고난. 인생에서 독한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전성기 때,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20대 초입에 독한 고난을 맞아요. 자아상이 아직도 성립되기 전에 독한 고난을 만났어요.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황금기로 들어가는 40대의 독한 고난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에게 오늘 신년이 절차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리 잡고 눌러 앉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고래등 같은 기와점을 짓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그네로 오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이 열려라. 예수님의 지친 모습을 여러분 나는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흘릅니다. 그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워주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한시도 눈을 뜨서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 행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쓰러져 버립니다. 지치신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핍박과 어떤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좀 견디셔야지. 그런데 예수님도 지쳐 쓰러지신 겁니다. 너무나 독한 고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정죄와 육체적인 마음에 무너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상처투성이 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고 여러분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골고다. 저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지친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호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호칭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여태까지는 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다 아버지를 불러요. 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근데 여기서는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계시잖아요.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려있는 것이지 꼬꾸라지는 장면이에요. 그의 상하시고 정죄받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날 위하여 모든 마음이 찢기신 예수님, 몸이 찢기신 예수님은 찔리신 예수님, 그의 상처와 그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독한 고난 뒤엔 희년입니다. 십자가는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 십자가로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희년은 거저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므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희년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 다니엘과 희년을 이 땅에 펼치는 에스더와 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년 생각하면 50년이죠 그럼 50년 되면 자동 입금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기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면 내가 말하였으면 이루리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 날이 차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면 저절로 해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반드시 해산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이 임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년의 때를 아무리 이해하고 강의를 할 수 있고 딱딱딱딱 단어 맞추고 퀴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년이

레마가 되고 그 희년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희년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끌려간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45년 들어갑니다. 47년, 8년 들어갑니다. 아, 2년, 3년 있으면 이제 50년 있으면 이제 돌아가겠지. 자동적으로 되겠지. 아니에요. 50년이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60년이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70년이 되어서야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 바벨론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구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독한 고난 속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모든 것이 지치고 모든 것이 피곤하여 다 주저물러 앉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에 달린 거예요. 지식과 교리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신학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달린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라는 인큐베이팅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산할 능력이 있을지어다. 해산할 능력이 있을지어다. 생명과 생기는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서 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조그만 소상공인의 일이라도 여러분 거기는 재정이 있어요. 아 이것은 내일 재료를 사와야 되는 거야. 이것은 물품 대금으로 줘야 되는 거야. 아무리 급해도 이건 먼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밀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부부의 재정을 갖고 있어요. 여인들은 특히 이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재정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기 그 개성이 있죠. 내 딸은 반드시 성향이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그 기간은 좀 지켜줘야 돼. 공부한다 그러면 할 거야. 똑같이 하면 걔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 엄마는 준비를 시켜놔요.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둬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아들은 여기서 이렇게 되려고 해. 그러면 얘가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눈 처음 뭉치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자기의 삶의 노후도 생각하지만 그걸 포기하고도 아들과 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자녀를 장가 보내려고 하면 부부들이 엄마가 아빠가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준비를 해요. 아무리 급해도 그 재정을 그 국가를 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는 국가의 재정이 있어요. 국가가 재정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불쑥불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자르면 더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이렇게 착안하면 되고 끌어오면 되고 더 찍어내면 되나 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가 미국에서 뻥 터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가는 자신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주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을 해요? 자신들이 직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미리 준비시켜놔요. 그리고 정리할 때가 혹시 이르면은 정리할 때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요. 자기의 수입에서 따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그냥 펑 하고 닥치는데 그냥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뭐 그 다음에 이제 주저물로 앉게 되죠. 자, 이건 예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재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쑥불쑥 무계획적으로 기분 팔아서 이렇게 퐁 저렇게 퐁 여기서 이쁜 짓 하면 쏙 쏠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무계획으로 하나님을 무계획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창세기에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몰리고 몰리고 몰리고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몰려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한치 오차범위 없는 십자가의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의 길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야라시가 된 것은

0: 하나님의 철, 하나님의 일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년을 위한 재정을 갖고 계시다. 신년을 위한 재정을 갖고 계시다. 이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니까 야 좀 몰아줘 해서 쫙 몰아준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보세요. 흑암 중에 감추인 은밀한 곳에 숨은 재화와 보물을 그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그럼 희감 중에 감추인 은밀한 곳은 뭘까요? 사람들이 눈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년을 위하여 예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재정이에요. 왕의 재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국의 왕도 여러분 재정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곳간을 운영하세요. 그 곳간 중에는 신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실 준비한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신년의 재정의 곳간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 하늘 문이 열리는 애가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터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45장에 고레스에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노라 그랬어요. 칭호를. 여러분 칭호라 그랬어요. 칭호를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호칭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호를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보세요. 왜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고 있어요? 이해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당신은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당신은 부유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흐름은 말의 권세가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꺾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변덕이 가득한 내 마음을 어떻게 꺾어? 나는요 이것이 있어요. 내 말로 꺾는 거예요. 마음의 말을 안 해요. 말씀의 말을 따라 하려고 그러지 믿음의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마음의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은 꼬여요. 인생은 분열돼요. 그러나 아무리 지쳤고 지금 아무리 그냥 뭐랄까 일어날 힘도 없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은 인생이라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붕 붕 붕! 여러분 다 같이 한 번만 해. 시작! 붕! 한 번 더! 붕! 붕! 신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년의 나팔 소리. 여러분이 신년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신년의 재정이 터진다. 초자연적인 신년의 재정이 터진다. 여러분 우리는 한인 3만, 이방민족 30만, 유나이티드 킹덤의 웨일즈 100만 명의 높은 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게 될 것이다. 신년에 동참하라. 신년에 들어오라. 상속의 절차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2: CBS
3: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4: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0: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3: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하심의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형제, 자매, 친구를 만나게 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가면 동료와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한평생 나와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 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100% 다 이해하고 내 모든 걸 다 받아줄 사람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하고 살고 있다면 참 행복한 분입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정말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외로운 인생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한평생 살다가 우리의 때가 이르면 각기 예정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은 이상을 떠나는 그 순간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모르고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평생 동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일생을 살아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다 마치고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린 주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장성하여 서른 살에 그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주님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셨지만 죄와는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 때때로 피곤해서 쉬시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먼 길을 걸어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고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에 피곤하셔서 거기서 쉬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온 마을을 죄범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는데 한 여인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슬플 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서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느 날 그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동생들이 슬피 우는지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생을 떠났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너무 외롭고 슬퍼서 혼자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슬피 울고 있는 그 곁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위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침을 뱉고 때리고 정말 그 모욕과 수치는 말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고 나머지는 다 걸음만 날살려라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잘될 때는 그 옆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안될 때는 다 곁을 떠납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

0: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 슬픔,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은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연약함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몸소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외롭게 나가는 길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 외로움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 실수하고 하면서 넘어지면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돌을 들어 던지지만은 주님은 남들이 다 비난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내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만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느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 있는 사람 주변에, 권력자 주변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그 곁을 떠날 때 옆에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일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긍휼이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동경에 가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를 섬길 때 그 당시 한국에서 와서 일하는 여성들이 한 5만 명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비자는 석 달 만에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래서 돈 벌려고 거기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 와서 웁니다. 철야 예배 때 모이면 저들이 와서 내내 울다 갑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 동경교회 이 장의자 위에는 큰 크리넥스 티슈 박스가 다 두 개, 세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처음 온 분들은 여기 왜 크리넥스 티슈 박스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금요일 날 오면 그 일을 합니다. 너무 너도나 울느라고 뽑아서 울고, 온 사람 거의 한 통 다 뽑아 울고 또 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경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사마 마다시오 아와른데 고다사이. 눈물 넣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한 2년 만에 저 순복음 동경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앞에 긍휼함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남에서부터 시각장애였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구걸함의 거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니까 듣는 귀는 맑아가지고 얘기를,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생 소원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있는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주위에 함께 가던 많은 사람들이, 웬 거지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고, 죄라 시끄럽다, 예수님 가시는데 너 왜 소리치고 난리냐, 수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자기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사생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소리치는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 말을 듣자
1: 받으며

유일한 재산인 이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부르시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엎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고난의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필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고 교회 와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지금 조금 생활 여유가 있어지니까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보다 사소한 일 원망 불평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귀하고 첫사랑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간절함을 회복한 은혜교회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 심조로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은혜 보좌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이 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 때나 내려갖고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논에 모내기 할 때 비가 와야 되고 또 곡식이 자라서 때때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다가 또 갑자기 한꺼번에 오면 오히려 그 농사는 제대로 짓지 못하고 흉작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악은 멸해주시고 은혜 길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9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의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그냥 문 닫아 잠그고 방에 들어서 종일 우울하게 이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 저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약사였다가 그 다음에 음악을 전공해서 오르간 연주자 찬송 작가였던 찰스 어스턴 마일즈가 1912년에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이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로 건너와서 음악가로 또 작곡 작사자로 지휘자로 음악 출판인으로 교사로 오르간 연주자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 가이벨은 8살 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인인데 그가 작사, 작곡자로, 지휘자로, 연주자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케이트 애나 링크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클리포드라고 하는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부부가 사랑하면서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데 때가 되어서

0: 아주 믿음 좋은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벨은 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참 그 사위를 대견하게 여기고 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이 사위가 철강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철강 공장에서 뭐냐면 용광로에서 광물을 녹여가지고 이 컨베이어에 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그런 공장인데, 사위가 얼마나 거기서 일을 잘했는지 정말 작업반장처럼 모든 일을 앞에 놔서 도맡아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컨베이어 벨트에 싣고 든 광물이 벨트를 이탈해서 쏟아지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00대 용광로에서 지금 광물을 녹여갖고 나온 그 광물인데 쏟아지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물에 의해서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에요. 본인이 뛰어들어서 자기 몸으로 그 친구들을 덮어서 본인이 그 광물에 뒤집어 덮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주면서 잘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사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 지금까지 못 하나 주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Someday you'll understand all about it. For someday I'll make it plain.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그분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Someday he'll make it plain.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찬송을 지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리 어찌하여 내 주위에는 내 소망 모두 깨어지는 듯한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나는 지금 알 수 없네. 언젠가 주께서 내게 밝히시리 언젠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언젠가 모든 눈물이 그치리 그날에는 나도 알게 되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절친이었던 마일스를 찾아가서 자네 나를 위해서 찬송 하나 지어줘. 감동적인 선율과 모든 구절에 담긴 부드러움,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희망을, 지친 이에게는 안식을,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에게는 포근한 베개를 선사할 찬송을 지어줘. 친구의 부탁을 받고 찰스 마일스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절망에 찬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찬송을 지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는 그때 갑자기 부활의 날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나서 고침받고 나서 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데 그 무덤에 가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누웠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찬송을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찬송이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체험한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자기의 죄 때문이냐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진흙을 바르신 후 가까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같은 시각장애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보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의 죄를 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판단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통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고쳐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허물 많은 나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끊임없이 샘솟는 맑은 샘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눈에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눈에는 무엇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볼 때, 학교를 볼 때, 일터를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대로 보이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밤같이 캄캄한 세상입니다. 밤같이 어두워만 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2: CBS 내게 언제
3: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0: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세상에는 참 따뜻한 말들이 많습니다. 고마워요, 반가워요, 괜찮아요. 짧은 몇 글자일 뿐인데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기도 하고 어둑했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글자로 적어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이 참 많음에도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이런 말들을 너무 아끼고 사는 건 아닐까요? 고마운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다.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났다면 너무 반갑다. 좋은 말, 다정한 우리말을 넉넉히 나누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Trusting Jesus. 어려운 일 당할 때. 금요일 한글날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물론 오늘도 쉬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달력 위에 빨간 숫자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 우리 애청자분들 어디에 계시건 건강하게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금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스윗 아워 프레이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로사님, 임신 32주 며느리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세요. 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로사님, 이제 곧 손주, 귀한 손주 보시는데, 아유, 우리 며느님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한가 봐요. 입원할 정도니까. 며느님 잘 회복해서 순산하기를, 건강한 아기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칸티고님은 로마 유학 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처음 듣게 됐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지난 명절 연휴에 스페인으로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 긴 휴가가 어렵더라고요. 네, 스페인 여행하면서 예전 로마 유학 시절 논문 쓸 때 큰 힘이 돼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많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때 공부하느라 힘드셨겠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그립지 않으실까도 싶어요. 고맙습니다. He lives, 다시 사신 구세주 준비해놨고요. 먼저 Pass me now, the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희승님 신청곡부터 함께하죠.

2024년 2월 미국 뉴욕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93살의 루스 고츠먼 이사장이 앞으로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4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막대한 주식을 남기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세요. 고츠먼 이사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정하지 못했다고 하죠. 남편의 말이 마치 숙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은 1조 원 넘는 돈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맡긴 남편도 대단하지만 오래 고민하며 답을 찾은 아내의 모습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즐길 궁리만 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묻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성가대 합창하면서 먼저 솔로로 시작했던 곡입니다. 모나리자님,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들었습니다. 차분한 음성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0458님.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0: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그레이스 유기님의 사연입니다. 나이 들어 간간이 부르는 곳에 출근하는 64세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출근 안 해도 된다네요. 젊었을 땐 이런 일이 기분 나쁠 수도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사할 뿐 쉬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면서 깊은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은 또 집안 정리하면서 지내렵니다. 이 또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유기님의 사연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건강 지키면서 또 일이 들어오는 날은 활력 있게 기분 좋게 화이팅 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 어둑한 창밖에 탁 하고 환한 빛이 켜지는 느낌, 어두웠던 내 인생에 밝은 희망이 깃드는 느낌. 네비 분 You Light Up My Life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을게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 앱의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 시작됩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날짜로 접어든 국정감사, 어제는 이번 국정감사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법무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의 코너 오늘 뉴스로 하겠어 4명의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26년 일제 치하에 말과 글을 지키려 시작된 한글날이 오늘로 딱 100도를 맞았습니다. 국어학자와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의 글자. 한글의 지난 100년과 그 가치를 오늘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5: 법무부 국정감사.
4: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쟁점들을 짚어보죠.
5: 네. 지난 화요일에도 법사위에서 국감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대법원 대상이었는데 그때 국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조이대였거든요. 근데 어제 법사위는 한동훈과 이화영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어제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예. 검찰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자료들은 출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 기소 계획서는 결국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초기부터 있었죠.
4: 검찰 내부 인사들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5: 맞습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요한 문서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한동훈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한테 질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예. 이진수 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후보자 로비 의혹 수사했던 게 서울 서부지검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수사라인이 지금은 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검사들도 다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의원 공격한 민주당의 포인트는 한동훈 의원 딸 관련된 의혹이에요. 예. 한동훈 의원 딸 관련해서 예전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있었습니다. 뭐 논문 대필하고 봉사시간 부풀리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2024년 초에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꺼내들면서 이 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하고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무거운 의혹들이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관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이뤄진 거라서 이걸 그 공조 신청을 했었는데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했습니다.
4: 예.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미국 해외학술지에 이 딸의 논문이 게재가 되고 또 대필록이 있던 분도 미국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경찰이 사법공조를 미국 측에 의뢰하려고 검찰 통해서 했는데 검찰이 아예 안 했다는 거죠?
5: 맞습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로는 도달도 못했다라는 거죠. 검찰에서 막혔기 때문에요.
4: 예.
5: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 논란을 부각했는데 저희도 다뤘었잖아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화가 많이 나 있다. 가석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0: 했었는데 이걸 거론을 하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 예.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좀 연결해서 나온 보도도 하나 전해드리면은 어제 경향신문 보도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입장문을 직접 또 그 옥중 자필 입장문을 전달을 한 거예요.
1: 예.
0: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인데
1: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요즘 이화영 전 부지사 생각이 이렇다라고 화가 많이 났다
0: 네.
1: 이렇게 한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아 그건 제 뜻이 아니에요 라고 한 거군요.
0: 네.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 한다라고 입장문을 냈고요.
1: 예.
0: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 김광민 변호사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인데 지금 검찰개혁 다음 단계로는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1: 예. 네. 어제도 역시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좀 있었죠?
0: 네. 어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또 중심에 섰었는데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어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1: 예.
0: 이건 곽규택 의원이 또 공격을 했는데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은 1인분씩 먹여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규 위원장이 6인분 어치 발언을 혼자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1: 그 말이 이제 발언 비중이 그렇다 얘기했는데 마치 6인분 고기를 먹었다 이걸로 비유를 들다 보니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은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거는 인신공격 아니냐. 그리고 예. 위원장은 그냥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도 해야 되고 회의 의미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이 발언이나 보도에 대해서 다 허위고 잘못된 거라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박규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또 그 여당에서도 막 반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예의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할 줄 아는 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숙제는 검찰개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용민 의원은 또 입 좀 닫고 계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등 여러 가지 고성들이 오갔습니다.
1: 예. 역시 법사에는 늘 고성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일 평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원회 문제제기 또 이진수 직무대행의 어떤 발언 주목하신 게 있습니까?
2: 일단 뭐 명불허전 법사위네요.
1: 예.
2: 기사 참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 정치인 공격수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
1: 예.
2: 내가 누가 더 공격 잘하는지 좀 경연대회를 펼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박순봉 기자가 진짜 정확하게 했는데 키워드가 어제는 한동훈과 이화영
1: 예.
2: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한동훈 의원은 예, 무소속이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야가 보통 공방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은 이쪽에서 방어도 해주면서 역공도 펼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소속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쉴드 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사안에 대해서.
1: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할 네. 때 국민의힘에서 방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본다 이거군요.
2: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뭐 한동훈 의원도 약간 팀플레이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1: 예.
2: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공격수 뭐 뭐라고 저는 이제 뭐 스포츠로 따지면 닭공이었어요.
1: 예. 닥치고 공격.
2: 예.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방어를 할 것도 그동안은 딱히 없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웠죠 사실은.
1: 그러니까 예.
2: 단점이나 약점이 이제 안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벼르고 있었고 뭐 김민석 대표가 뭐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뭐 이러면서 이게 뭐 공작 정치냐 뭐 이렇게 막 공격 뭐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작심을 했구나 한동훈 예. 이제 한번 파보기로 작심을 했구나 어제 이제 나온 것들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기소 계획서

0: 유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지만은 그러면 검찰이
1: 예.
0: 국제 공조 안 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작심하고 이제 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 그 국제 공조가 경찰이 의뢰를 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에 법무부에 넘기면 법무부가 미국에 보내는 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으니까 네. 딸 문제 복잡할 수 있으니 검찰이 아예 안 넘긴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제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냥 이게 네. 알아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었으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협의를 한 건지
1: 예.
0: 저는 이거는 더 봐야 된다고 아니요. 생각해요. 사실 아 법무부가 당시에 법무부가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 예.
0: 근데 어쨌든 당시 수장이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있을 텐데 일단은 검찰이 이제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니까
1: 일단 뭐 당시 예. 해당 검사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작은 거여서 미국 사법당국에서 볼 때는 이런 거 사법공조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친 게 있더라고요.
0: 일단 예. 그런데 그거를 절차상으로 어쨌든 다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거라고 하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작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거잖아요.
1: 예.
0: 또 이제 화가 나신 분이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혁신 정책원장.
1: 조국 원장이 또 한마디 했군요.
0: 예, 분노가 치민다. 요즘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 정치 내 딸은 이게
0: 내 딸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얘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딸 문제 가지고 이제 뭐 비교도 하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1: 예.
0: 이제 그 여론조사 무죄. 명태균 무죄 여죄 무죄 받은 거 가지고 딸이 받은 새 학기 장학금은 600만 원으로 유죄. 굳이 계속 왜 과거를 그렇게 본인 과거를 소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지금 치미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건 유죄잖아요.
0: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유죄가 나왔는데 왜 윤석열 여론조사는 무죄가 나왔느냐 그런 것도 올렸다고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린 거 어쨌든 예.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좀 더 중립성을 갖춘 모양새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시선이 조금 한동훈 의원한테 가고
1: 예.
0: 한동훈 의원이 이런 거 뭐 받는다고 공격을 안 하겠냐마는 결국은 기사가 나오면은 여론이 분산되는 건 맞죠. 오직 한동훈한테 계속 더 스포트라이트가 갔던 게 이제는 안 좋은 것도 가고 좀 그런 것도 민주당이 많이 노린 거 아니냐.
1: 예.
0: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1: 이화영 부지사 건은 어떻습니까? 변호인은 화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예. 정작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화난 건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0: 한쪽에서는 이제 화가 나신 분이 새로 등장했는데
1: 네.
0: 이쪽에서 이제 화가 가라앉았어요. 네. 화가 난 게 오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너무 나갔다.
1: 예.
0: 사실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뭐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화가 났을 거라고 실제 생각을 합니다.
1: 예.
0: 화가 났을 거.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수사를 받았을까 그런 정서가 있다라고 예전에
1: 예.
0: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고 좀 억울한 본인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지니까 이거 협박이냐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석방에도 도움이 안 되고 향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수 좀 접어주고
1: 예.
0: 꼬리를 내린 건데 어쨌든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법원 개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법원이 썩었다. 근데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게 아니라 본인을 재판 문제를 가지고 법원 개혁 얘기를 한 거거든요.
1: 예.
0: 결국은 저는 톤은 달라졌지만은 나 좀 구해줘. 라는 맥락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1: 똑같다. 그러니까.
0: 예, 법원 개혁 얘기를 운운하는 거는 결국 그래서 이 리스크는 아마 계속될 것 같다.
1: 예.
0: 저는 뭐 그렇게 보이네요. 예.
1: 알겠습니다.
2: 그 김강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제 친명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팀 김어준이고 팀 정청래인데 우리끼리는 저 인간이 저럴 줄 알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1: 예.
2: 지금 부천시장 공천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류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는
1: 예.
2: 억하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때를 틈타가지고 나서가지고 공격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가서 면회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2: 특보니까 가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마음도 좀 보듬고 이런 그림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사위 고성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좀 원론적인 게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법사위에서 있다가
1: 예.
2: 같이 많이 싸웠던 지금은 있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들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고성 지르고 이러는 게 감정적으로 되게 점점 힘들고 한데 지킬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다만 김태규 의원은 진심인 것 같다. 그

0: 과정을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예. 지금 김태규 의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로 또 어제 국회 출입 기자 중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사위를 듣는데요. 근데 자기가 법사위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거친 표현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스스로 그게 경계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10분 이상 듣는 거를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해야 되겠다.
1: 아, 법사위 담당 출입 기자가, 근데 국회 뭐 정치부 기자가 네. 법사위를 담당하는 기자가 아무래도 국감 시대에 계속 영상을 봐야 되니까 또 현장에서 이제 모니터로 나오잖아요. 보고 있었더니 본인도 성격이 거칠어졌다 이런 건가요?
0: 네, 그래서 저도 막 그러면 글로 좀 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듣지 말고 글로 읽어라 했는데
1: 그럼 또 이제 똑같죠 뭐.
0: 네, 그래서 뭐 아, 괴롭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친한계 쪽 얘기는 딱 어제 상황은 아닌데 주목받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법사위에서 거론되는 거 아마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8월 달 한 달 내내를 김승원 전 후보자 건으로 이슈를 주도해 갔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역사상 이렇게 했던 정치인이 있냐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예. 헌정사에 없는 일이고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강력하다라는 거다. 뭐 대통령 될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법사에서 뭐 6인분 얘기까지 나오고 지지층만 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또 대리해서 하는 건데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조율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2: 뭐 조율할 생각이 없는 게 뭐 그것만 아니죠. 대법관 재재청 문제로 지금 여기까지 예. 오는 것도 보면은 정치권이 좀 꽉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불만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동안에 그런데 좀 뭐 혼자 18인분 중에 6인분 먹었네 뭐 이런 거는 좀 기분 나쁘죠. 그런 비유 자체가.
1: 예.
2: 네. 그래서 좀 긁는 방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1: 감정적으로
2: 예. 예. 항의는 하고 존중은 하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1: 사실 뭐 최소한의 신사협정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여든 야든 고성만 지르는 의원들은 우리가 좀 규탄을 해야 이분들이 내가 이러면 욕먹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 국민의힘 상황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김태규 의원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1: 예.
0: 그다음에 예전에 이진숙 의원이 또 5.18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또 주진우 의원은 또 뭐 북한상 얘기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예. 쭉 있잖아요.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게 오히려 안 보이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1: 그러니까
0: 주류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요즘에 좀 톤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발언은 좀 줄이고
1: 예.
0: 그다음에 12월 3일이 곧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뭐 2주기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쯤부터는 아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중도층 확장으로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고위 당권파 고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지금 일부러 발언 수위는 낮추고 발언의 양도 줄이고 있는데 초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당이 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당권파 예. 쪽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이 안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스피커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굳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연임으로 가야 되니까 중도층 확장 쪽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또 나름의 이런 스텝을 또 밟고 있다. 이런 예.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2: 장도혁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최근에 장풍 2030 뭐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1: 장풍 2030이요?
2: 예. 예. 그래서
1: 뭐 장풍 쏘는 사람들의 모임.
2: 장동혁 지지 모임이에요.
1: 아, 예.
2: 근데 이게 이거를 장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2030이 중의적인데 2030 청년들이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이제 2030년 대선. 이렇게 뭐 이제 중의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 올림픽공원에서 집회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강성 보수들의 젊은 청년들의 지지가 좀 탄탄해지고 있고 이게 좀 장덕 대표한테 또 자신감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1: 예.
2: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이미지와 지금 당이 아직도 여전히 좀 치우쳐져 있다. 이거를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벗어나는 게 제일 숙제인 것 같아요. 예.
1: 사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초에 하루에 1도씩 중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최근 이진숙, 김태규 의원이 뜨고 있는데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뜨고 있는데 방금 박수문 기자가 얘기한 게 이게 장동혁 대표는 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명인지 설명인지
0: 그냥 그들을 냅두고 있고 자신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이런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1: 예.
0: 같아요.
1: 이제 설명인지 아니면 좀 부러운데 나는 일단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0: 민주당의 농심 달래기.
1: 농심 농민

0: 사람들의 마음, 농지 전수조사 관련인 거군요.
1: 네. 이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지금 농심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어제 정부가 처분 제외 대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농사를 안 지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은 강제로 팔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0: 예.
1: 그 처분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다섯 갈래를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상속 농지.
0: 예.
1: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강제로 팔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농하고 관행 임대차 농지도 제외시켰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고령농이라는 건 원래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못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예.
1: 이런 것들도 예외로 해주는 거고요. 관행 임대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계약서 없이 이웃한테 맡겨가지고 농사 짓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좀 젊은 그 농부가 다 짓고 이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0: 옆집 청년에게, 청년이어도 뭐 50대, 60대일 수 있는데, 옆집 청년에게 우리 땅 좀 같이 지어줘. 이런 거라는 거죠?
1: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예외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외에도 종중, 그러니까 문중 공동 소유 땅, 이거 누가 팔아야 되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0: 예.
1: 이런 것도 예외로 하고, 또 사찰, 절소유 땅, 그 다음에 미등기 상속, 그러니까 주인이 죽었는데, 정확하게 상속 등기를 안 해가지고 서류상 누구 땅인지 좀 불분명한 그런 땅들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을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표현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은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이게 이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지으면 혹시 투기 목적 아니야? 그래서 판단한 다음에 팔라고 명령하고 안 팔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 요거는 굳이 농사를 안 지어도 팔라고 명령하지 않을게 이런 거군요.
1: 맞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농촌 현장을 찾았습니다.
1: 네, 어제 경기 안성에서 농업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그 7분간 직접 낫을 들고 벼베기 체험도 하고 또 콤바인 직접 몰아가지고 벼를 수확해서 트럭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투기와 상관없고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하는 데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0: 예.
1: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을 감안할 거다. 농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CPTPP를 연내에 가입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0: 예.
1: CPTPP가 일단 뭐냐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본, 호주, 캐나다 포함해가지고 12개국, 미국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0: 예.
1: 다자간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FTA다.
1: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걸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면은 제조업 생산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반대로 농수산 임업 쪽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좀 반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연내에 가입 신청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0: 이 해당 국가들의 농산물을 무관세로 사주다 보니 그럼 우리 농민들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하지 마라. 이런 거군요.
1: 네.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보류.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CP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걸 일단 보류로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그러니까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거랑 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0: 예.
2: 쉽게 얘기를 하면 산업계는 이득을 보고 농촌은 농업계는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정부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CPTPP 가입을 하게 되면 제조업은 생산 유발 효과가 연 6.7조,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0: 예.
2: 농업 부분은 한 8천억 정도 이제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들을 이제 농민들을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
2: 반발을 무릅쓰고 이제 갔는데 이게 그 사실 한미 FTA만큼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0: 우리 제조업에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건 아니다.
2: 예,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이미 경제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0: 예.
2: 사실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경제가 뭐 휘청이거나 뭐 미래가 어둡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12개 회원국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이 적기다라는 판단 아래 이게 추진해 왔는데
0: 예.
2: 결국은 여론이 심상치 않다. 농촌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접은 거거든요.
0: 예.
2: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0: 사실 저는 뭐 필요하면은 설득이 필요하고 좀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산업계나 이런 데에서 뭐 경제지나 이런 데에서는 좀 실망감 섞인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만큼 농심 농촌의 민심 위반이 좀 심상치 않다. 저도 이제 좀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호남에서 특히 지지율 빠진 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호남이 상대적으로 농촌 농민이 많잖아요.
1: 많죠.
0: 이게 역량이 상당히 좋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가지고 있어도 한 달이 건너면 다 농지 농민이 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불만과 불안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 전수조사도 이쪽에 좀 후퇴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2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먼저 세게 지르고 본인이
1: 헌법에 경자 유전이 있다.
0: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땅 투기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거칠었다라고 보니까 메시지가 먼저 나가고
1: 예.
0: 어떻게 이거를 부드럽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불안감을 먼저 증폭하고 다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야, 내 나한테도 과태료 물리거나 강제로 예. 강제 이행 부담금 물리거나 아니면 아예 뺏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킨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이 상당히 노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당내에서도 있더라고요.
1: 예. 사실 언론은 이제 여러 많은 내용이 있어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줄 제목으로 표현하고 그 제목이 가장 눈에 많이 띄니 농사 안 짓는 땅은 처분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제목으로 나오면 물론 디테일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어도 그러면 농민들은 우리 뭐 내가 아니어도 옆에 사촌 동생 누구 땅 팔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알겠습니다.
2: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하락하면서 그 여론의 반발이 있는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고
1: 예.
2: 예전에 민주당 인사 좀 인용을 해가지고 이거 결국 물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인사가 있었는데 어제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 내가 물러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지율에 민감하게 대통령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거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1: 예.
2: 근데 그 과정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는 이걸 막 홍보하겠다고 웹자보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부 분위기도 있었는데
1: 예.
2: 의원들 다수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걱정하는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급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예.
2: 방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좀 수기가 안 된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번 때려놓고 그다음에 물러나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패널 설치해가지고 활용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그 농지조사랑 똑같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막 수기가 되고 검토를 다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 추진하면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예.
2: 자꾸 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적으로 불이 붙게 되고 정책 실패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민주당 의원이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 이게 다 지지율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좋을 때는 일단 정책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지지율이 나쁠 때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2: 네. 그 세 번째는 고개 숙인 이어권.
1: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고요?
2: 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1: 예.
2: 물어볼 때 일어나서 할 생각이 있느냐 사과할 생각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필요성을 보고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만들어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2: 그리고 질문 중에 청와대 지시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도입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 예. 어제 이제 김용범 전 정책시장이 사실 이 문제로 많이 지목을 받았고 그래서 물러나기까지 했는데요. 여러 의견을 듣고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 해명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이미 이게 한번 나왔잖아요.
1: 예.
0: 올해 1월 13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투자 운용사들 대표들 이렇게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진 않았다.
1: 예.
0: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닌데 이게 갑자기 추진이 돼가지고 5월 달에 도입이 됐잖아요.
1: 예.
0: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약간 국민들의 불신이 쌓였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가, 지방선거 앞두고

0: 성과를 띄우기 위해 그리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충분히 숙의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 안 했다가 이 사달이 났구나. 9천까지 찍었다가 5천까지 빠지는 이 급락 예. 롤러코스터를 정부가 주도했구나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될 것인가?
1: 예.
0: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솔직하지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꼬리 자르기라는 거다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그래서 안 나오게 된 것도 저는 이거는 아무리 전 실장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1: 예.
0: 책임 있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충 유야무야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1: 예.
0: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봅니다. 비싼 수업료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 부양도 좋고 경제도 좋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게 추진이 되면은 무슨 사달이 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정권도 치르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주가 5천만 해도 작년 초에 2,400으로 시작했거든요.
1: 예.
0: 이게 5천 찍고 6천 찍고 그랬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1: 원래 임기는 네. 5천이 목표였죠.
0: 저는 이거는 거의 배를 갈랐다고 봅니다. 황금 알을 낳고 있는데 아 이거 그냥 9천만 이제 뽑아 먹어야 되겠다고 과욕을 부렸다가 굉장히 큰 타격을 정권이 입었다. 과욕을 부려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 정권에 많은 교훈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거는 실체를 좀 파악해봐야 된다고 계속
1: 예.
0: 봐요.
1: 네. 레버리지 ETF 말 그대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더 상승이 빠르게 되지만 나쁠 때는 하락이 더 빨리 되는데 좋을 때 성급하게 꺼냈다가 개미 투자자도 손실이 컸습니다. 하락할 때 더 빨리 떨어져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순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예, 한글날에 보내드리는 뉴스랑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한글날. 오늘이 한글날이 만들어진지는, 물론 한글이 창제된지는 훨씬 오래됐고요. 만들어진지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건 제가 2부에 전문가가 나오니까 그때 물어보고요. 예. 바로 전시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부지사 측이죠. 정확히는 김광민 변호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입장문을 내고 아 그런 건 아니다. 진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혜 최고위원님.
1: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는 그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가석방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걸 뭐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몰릴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그 법무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은 가석방 대상도 아니다.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굉장히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고 가석방 시켜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0: 예.
1: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뭘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내가 상당히 좀 위협 뭐 이렇게 자기가 조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외로 출국해버렸잖아요.
0: 예.
1: 김광민 변호사. 그러나더니 그다음에 또 이화영 씨가 아 그건 아니고 하면서 또 자필 편지를 써요.
0: 예.
1: 이거 무슨 뭐 마피아 영화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영 이상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집권당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화영 씨가 아마 김광민 변호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심정이 진짜 심정이고 그와

0: 관련해서 계속 지금 대통령 측근들이나 대통령 쪽에 대해서 예. 일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잖아요. 1심 때.
2: 아, 예.
1: 네, 그리고 김강민 변호사랑 그래서 같이 방송을, 아니 방송이라 같이 이제 변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심 끝나고 이번에 국민배심원 할 때 1심 끝나고 저는 이제 사임했고 김강민 변호사도 사임했다가 저는 이제 계속 사임해 있는 상태인데 김강민 변호사는 다시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강민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이제 보는 것 같아요.
2: 예.
1: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본인 혼자만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해요.
2: 예.
1: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확정 판결도 되게 세게 두 개나 받았고 나머지도 아직 ING 중인 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매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솔직히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2: 예.
1: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뭐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내가 보석 요건이 안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가석방 요건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2: 알아요?
1: 네, 왜냐하면 가석방이라고 하는 거는 형기가 확정돼서 형을 살다가
2: 예.
1: 원래 법문은 2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분의 2가 넘어야지 돼요.
2: 예.
1: 그래서 이분이 지금 2분의 1밖에 사실은 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하신 요건이 안 맞아요.
2: 예.
1: 먼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되면 교도소장이 이걸 다 적어가지고 교도관들로부터 이 사람이 수감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올려요. 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2: 예.
1: 그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요건이 3분의 1을 안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상도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가능할 것이냐.
2: 예.
1: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보석을 해줄 수 있죠. 내가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2: 예.
1: 그 예전에 특히 그랬던 게 내지는 아예 법정구속 안 시키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 그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그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 사건은 이미 확정이 됐어. 그럼 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형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2: 예.
1: 그럼 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줘요. 중간에 보석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맞춰보면 절대 요건이 안 맞아서
2: 예.
1: 원칙적으로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지금 자기가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뭐 여러 지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러면 야 무슨 대통령하고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김종의 최고같이 점잖은 분들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2: 예.
1: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김강민 변호사가 자기 미안하지만 내가 김강민 변호사 좋아하지만 김강민 변호사가 자기가 속상하고 억울해서 자기가 자기 정치 좀 하고 싶어서
2: 예.
1: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2: 가석방은 이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보통은 80%
1: 예,
2: 이상
1: 예.
2: 그중에서도 반성이 뚜렷한 사람.
1: 네. 개전 예정이 있는 사람.
2: 일단 반성은 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변호사 측만 보면.
1: 근데 이분들은 근데 그래서 벌금 같은 거 추징금 같은 거 있으면 다 납부를 해요. 그래야지 그게 또 가석방의 요건이 되니까. 근데 돈을 다 납부했대요.
2: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이 거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3: 가석방을 하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위정한 걸로 4개월 받은 게 있죠.
2: 예.
3: 요게 항소해가지고 항소심 재판 중이거든요.
2: 요게
3: 확정이 돼야 돼요.
2: 예, 그게 국회에서 이제 연회술 파티가 있었다고 얘기한 게 위증으로 해서 1심에서 4개월 받은 겁니다.
3: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2: 예.
3: 그게 확정되고 나도 또 형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 4개월부터 살겠다.
2: 예.
3: 7년 8개월 사는 게 아니고 4개월 먼저 살고 그다음에 7년 8개월에 뭐 3분의 1 이상
2: 예.
3: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이분이 또 다른데 업체 다섯 군데 5억 3, 몇 천만 원이
2: 예.
3: 개인 또 뇌물과 정치 자금 또 있어요.
2: 예.
3: 요거는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판사한테 또 서류를 보내요. 법무부에서.
2: 예.
3: 이게 어떤 재판이냐. 가석방이 돼 의견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제가 보기 여러 요건상. 근데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뭐 이게 완전히 자기 정치는 아니라 봐요. 지금 이분이 뭐 정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부천시장도 떨어지고.
2: 예.
3: 이제 선거도 끝났잖아요. 그보다는 옛날에 그 이왕 이분이 자기를 예수님에 비유했어요. 예수에.
2: 누가요?
3: 이화영.
2: 유영.

0: 변호사가 그럼 다 진실을 밝혀라. 서민성 녹취록도 다 보라고 전체적으로.
1: 예.
0: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에 지금 여하영은이 억울할 거예요. 조작 기소면 그 당연히 억울하고 조작 예. 기소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이게 주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면회를 자주 가니 이화영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니까 본인이 그냥 요구를 했는데
1: 예.
0: 용어는 가석방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지만 빨리 풀어줘라 이거 어떤 형태로든 이 요구죠.
2: 근데 이제 정파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로 해석한 건데 방금 그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를 뭐 저는 수용이 안 되지만 다 수용을 한다 치더라도 이분은 개인 비리가 있잖아요. 뇌물이나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속하고 있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뭐 깔끔하게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아왔고 아무런 죄가 없고 다른 혐의가 없고 이런데 대북 송금 하나만 걸려 있다. 그러면 그걸 진영 논리로 막 잡탕을 만들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수용이 안 되지만은 그 논리 자체,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는 뭐 어떤 프로세스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겠는데
1: 예.
2: 아니 다른 뇌물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가석방을 사실합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무부나 뭐 가석방의 그 절차적 어떤 그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 사면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 예.
2: 저는 이게 감옥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그 힘든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 뭐 변호사로서 자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면회하다 보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냥 지른 어떤 단말마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2: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이를테면 무슨 정치적 셈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막 어제 막 언론들에서 그러던데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저게 무슨 정치적 셈법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얻는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여영 우지사를 뭐 저렇게 함으로써.
1: 예.
2: 현 정권이나 아니면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의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막 그 이를테면은 심신미약 상태 있고 김광민 변호사랑 만날 때도 막 뭐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힘들어 죽겠다.
1: 불만을 좀 많이 토로하고.
2: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뭐 페이스북에 한번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1: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흔히 우리가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왜곡한 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고요. 또 뇌물, 정치자금법, 증거인멸고사가 있고
3: 횡령.
1: 또 국회에서 위증한 그치. 혐의로 추가 네. 다른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러니까 의외로
1: 대북송금 말고도 많이 있어 합쳐진 게 7년 8개월이다.
2: 네, 의외로 네.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게 힘들어서 던진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진실은 단순할 수 있다. 이렇게
4: 이거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1: 어떤
2: 네, 어떤
4: 이화영 씨가 지난번에 그 이거 그 다 보고했다
1: 예.
4: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다 면허를 가서
1: 예.
4: 그리고 거기 있던 변호사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서 부인까지 법정에 가갖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당신 왜 그 말을 그렇게 하느냐
1: 예.
4: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술을 바꾸면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엔 편지 썼던 걸로 기억해요. 자필 편지 쓰면서 사실 그거 아니다
1: 예.
4: 이렇게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인이 변호사가 나와서 왜 나 안 풀어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잘못 내가 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1: 예.
4: 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뒤집혀지니까 또 그 담당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싱가포르인가 어딘가로 해외 출국을 하고
1: 예.
4: 그 다음에 본인은 또 편지를 써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1: 그때랑 비슷하다.
4: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 안에서 힘든 거 맞아요. 이제 5년 정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 비리도 있고 뭐도 있다 하더라도 좀 너무 속상하다. 이제 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김광민 변호사 얘기를 잠깐 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실력도 있고 되게 말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잘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 원래 이분이 경기도 의원이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할 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변호를 했어요. 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해 주겠다고 했던 특정 몇명 민주당의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건에서 망쳐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박상영 검사와 그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그때가

0: 막 복잡하게 얽혀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강민 변호사가 내가 이제 이거를 다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합류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경기도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물론 개인 비리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사람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깊었기 때문에
1: 예.
0: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 했는데 문제는 잘 안 풀리는 거죠. 어떤 거는 확정 판결이 되게 세게 나오고 또 어떤 거는 또 우리가 배심죄까지 해가지고 배심원 재판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다른 것도 다 무죄 나왔는데 배심 재판에서 했던.
1: 예.
0: 그거는 또 지금 우리가 좀 뜻밖의 유죄가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좀 허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사실 난 민주당이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예.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부천시장에 자기가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4명의 경선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중에서 도전평가 꼴등을 했대요. 의원 평가를. 8등인가 뭐 꼴등인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 경선에도.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이분 되게 사실은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1: 본인,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0: 나는 진짜
1: 또 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일을, 뛰었는데 그러니까
0: 자기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불성실하게 도장에 이제 회의를 참석 안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이화영 재판이 워낙 정신이 없게 돌아다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천시장에 나가려는 것도 꿈을 접게 됐고.
1: 예.
0: 그러면 그 이제 지방선거도 다 끝났고 자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사실 이제 남은 게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2: 좀 그건 개인 인신공격 아니에요?
0: 아니요, 인신공격 아니에요.
2: 이거 민주당이 그냥 흔히 하는 수법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김광민 변호사 본인이 공천도 못 받고 본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그 이화영 지사를 앞세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왜 엇박자나는 말이 나오게 됐는가 설명한 거고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참여하고 내가 잘 김강민 변호사 잘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0: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3: 인신공격한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어쨌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의뢰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1: 예.
3: 이를테면은 특별 사면이나 뭐 가석방이나 이런 걸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무슨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랑 비교를 하던데 그분들은 보석 상태잖아요.
1: 예.
3: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형이 확정되면 만약에 구속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여영 부지사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변호인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 구분을. 예. 이 상황이라서 사실상 가석방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려면 특별사면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못해요. 오히려 더 못하거든요.
1: 예.
3: 근데 이 모든 행위들이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이게 그 변호인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한 거지 메신저에 대한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정치인 김광민으로서의 불만 등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한계 대변인 얘기는 변호인 김광민으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
3: 네.
1: 정치인 그쵸. 김광민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설명이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4: 뭐 저는 이제 그 김광민 이분을 너무 공격하더라고 제가 진보진의 유튜브를 쭉 모니터해 봤어요.
1: 예.
4: 이분이 뭐 문조털레유 조국 진영이다. 조국 지지자다.
1: 예.
4: 또는 뭐 김어준 과다. 이렇게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고 저는 이분이 나름대로 이게 진짜 고생하고 변호인 접견이 몇 회입니까? 300회건 넘잖아요.
1: 400몇 회 주진
4: 의원에
1: 따르면.
4: 변호인
1: 접견만
4: 350회건. 저도 변호인이지만 접견 아무거나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왔다 갔다 시간. 또 이게 적정 시간 하면 하루가 다 거의 뭐 반나절이 가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성실한 변호인이에요. 350회분이면 물론 본인만 다인 건 아니에요. 김현철도 있거든요.
1: 예.
4: 둘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본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진짜 제가 변호사라도 이화영 보면 미치죠. 왜냐하면 이화영의 개인 비리가 있어도
1: 예.
4: 이것도 이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탈탈탈 털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돈 좀 받은 거 이런 걸 전부 정치자금 뇌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1: 예.
4: 지금 다섯 개 업체도.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마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뭐 은밀하게 가석방이든 보수 이런 거 말고 빨리 풀어줘. 대통령은

0: 공소 취소하면서 왜 나는 가다놨는 거야?
1: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0: 그거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정말
1: 가석방이 타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가석방도 안 되고.
0: 아니 하면 타록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석방도 있고 이게 또 사면도 있으니 일단 이게 제 말은 김광민 변호사가 예. 다른 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자국에 뭐 김어준 조국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게 이재명 대표 문조 틀려 여기 싸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 아니 근데 공소 취소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실체가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이것도 뭐 이화영 부지사도 억울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가 공방을 했지만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거 봐라 너네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뭐 이랬지 않습니까?
1: 예.
2: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진술이 여러 번 뒤집혔단 말이에요.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고리로 무슨 당신들은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는 왜 안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1: 그게 예.
2: 변호인이든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든 그러니까 힘든 건 알겠어요. 뭐 감옥에 있으면 힘들겠죠.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막 페이스북에 글 써서 대통령이 화가 났니 많이 하는 건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예.
2: 이거를 자꾸 논리의 틀로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
3: 아니 근데 난 소정욱 변호사가 마치 이화영 씨가 무슨 뭐 굉장히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북한에다가 그 수많은 돈을 갖다 준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 다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쌍방울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로부터 벅화 받아갖고 본인이 쓰고 아니면 또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걸 사용하게 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뭐 별게 아닌 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죄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뭐 억울하다? 뭐가 억울해요? 억울한 건 국민들이죠.
1: 예.
3: 국민들이 억울한데 그걸 그 사람의 변호사가 뭐 그거를 이해해서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1: 근데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허위급여 등으로 3억 3천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으로 기소됐었고요. 또 2억 원 넘게 대북사업 대가 뇌물 혐의도 있었습니다.
0: 제가 그게 이화영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뜻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화영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생각한다. 거죠. 그러기 김광민 변호사는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순수하게 한 거지. 왜 좌파 진영들이 김광민을 조국파다 김어준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1: 예.
4: 이번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1: 저희 시간이 다 돼서 2부에서 광고 듣고 3초로 끝내세요. 아 3초 지났습니다.
4: 아, 3초 지났습니다.
1: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현대 큐닝.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으세요.

0: 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3: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도 진부한 평론에 저항하는 뉴스락은 이어가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오늘 10살로 예정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도 짚어보고, 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측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한 날이죠. 바로 백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정재한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우리 한글의 역사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0: 5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오피스.
5: 예,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1부 끝날 때 노영희 변호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했거든요. 광고 시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광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6: 아, 이거는
5: 뉴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6: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우선 그 제 네. 선글라스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달아 오른쪽 눈에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에 달아끼가 나가지고 엄청 부었어요. 오늘 좀 괜찮아서 화장으로 커버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 착용했습니다. 에이, 다음 주는 괜찮아질 거니까 오늘까지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한테 뭐 쌍꺼풀 수술했냐 그러시는데 원래 저 쌍꺼풀 있고요. 예. 지방 재배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지방 재배치할 지방이 없습니다. 저는 눈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이화영 부지사 이제 제가 그 연어술 파티 배심 재판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화영 지사가 되게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한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사실은 그때부터였었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는 연어 일단 거기서 확인된 건 연어 도시락에 들어왔던 건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 거는 소주병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물갈이 소주갈이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5: 예.
6: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의 죄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5: 예.
6: 그러니까 김성 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연어술 파티 회의 같은 거 진술 세미나 같은 거 자꾸 하면서 연어도 우리에게 먹게 줬고 술도 먹게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 이화영 씨의 증언이고 이화영 씨 마음이고 거짓말 탐 얘기도 통과를 다 했어요.
5: 예.
6: 그러면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거짓말 한 게 아니거든요. 위증이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거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배심원들이 이거는 그래도 좀 설마 여기에 술이 들어갔겠어 하면서 이거는 술 들어간 것 자체는 사실은
5: 예.
6: 입증이 안 됐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거를 위증죄를 그냥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좀 법리적으로 변호사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힘들어했었던 겁니다. 그것 예. 때문인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었다 말씀드립니다.
7: 예. 저는 어쨌든 지금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대통령 재판이 중지돼 있긴 한데 대통령이라도 퇴임 이후에 뭐 법률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재판 받고 뭐 응당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이제 법치 국가잖아요.
5: 예.
7: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소취소니 조작기소니 막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께서 만약에 뭐 지금까지 한 진술에 대해서 왜곡한 게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예.
7: 이렇게 협박하는 거, 막 협박이라고 지금 민주당 패널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협박이거든요.
5: 사실상 협박이라는 거죠. 뭐가 있는 것처럼.
7: 나 안 풀어지면은 내가 뭐 다른 얘기 해버릴 거야 뭐 이런 건데 이 사람 지금 진술을 여러 번 뒤집었단 말이에요.
5: 예.
7: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얘기를

0: 하시라 협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박수.
2: 그럼 안 박수 한번
1: 주시합니다.
3: 김종인 주무관님이 황기 대변인에게 보내는 박수를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할 얘기가 예. 있으면 제대로 하는
0: 제가 말을
1: 게 좋고.
0: 뭔가 크게 잘못했나 보네요.
1: 예. 잘못하게 뭐 잘못해요.
4: 아니,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할 말씀 하면 되는 거지. 네, 할 말씀 하면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말이 바뀌면서 신뢰성을 스스로 까먹을 필요가 없고.
1: 예, 저렇게 얘기해놓고
4: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1: 예, 나중에 또 무슨 뭐 편지 써갖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두 번도 뭐 이게 그냥 벌써 두 번째인데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3: 노영희 변호사님이 광고 시간 지난 다음에 꼭 전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은 하지 않았다. 원래 눈에 지방은 없다라는 부분 다래끼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이니까요.
4: 오른쪽 눈이 좀 그렇게 됐다.
3: 아,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법사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날에는 사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고성이 있었는데 어제는 고기 6인분을 드셨다. 이걸 이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 공격한 건데 이게 실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법사위원이 18명인데 혼자 6명분의 발언을 서영교 위원장이 하신다. 비유하자면 고기 18인분이 나왔는데 6인분을 혼자 드신 거다. 근데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유니까 괜찮은 건지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5: 저는 법사위가 이제 유난히 다른 상임위보다 계속 충돌이 많잖아요.
3: 예.
5: 고성 충돌도 많고 여기에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위원장들이 문제가 많다 봐요. 옛날에 그 정청래,
3: 예.
5: 추미애, 서영교
3: 예.
5: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3: 예.
5: 예를 들어 정청래가 법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3: 예.
5: 추미애는 이게 법조인 맞지만 저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상적인 분을 생각 안 해요.
3: 예.
5: 그다음에 서영교 법조인 아니죠.
3: 예.
5: 이런 분들이 위원장 맡아가 완전히 법사위를 개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3: 예.
5: 위원장이 왜 말을 3분의 1을 합니까? 지금 우리 5명 토론하는데 앵커님 혼자서 말을 막 그냥 한 절반 해버렸다.
0: 저는 지지합니다.
5: 5인분 해가지고 3인분 모아버렸다.
0: 저는 지지합니다.
5: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3: 이게 서영교 안 들어가게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다.
5: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문제예요.
0: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유긴 한데 진실을 얘기하면 지금 서영교 위원장 살쪘다고 지금 이거 섞어가지고 하는 비유 맞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말을 그냥 패널들이 안 할 뿐이지
3: 예.
0: 기분 나쁘죠. 그 사실은 발언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방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무슨 고기에 비유해서 당신 혼자 6인분 먹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례죠. 실례긴 하죠. 예. 예.
4: 일단 하나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은 밥을 잘 안 드세요.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0: 고기만 드시는.
4: 고기도 많이 안 드시고 일단 뭐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드시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체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포동포동한 체질인 것 같아요. 저랑 예. 비슷하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거는 비유가 뭐 위원장이니까 이제 진행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좀 많아지신 것처럼 보이기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서 뭐 6인분 10인분 있다는 얘기 하는 거는 진짜 저열하다. 이런 건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3: 예, 제가도 뭐 6인분 이렇게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사실 법사위가 너무 이런 것 같아요.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21대 국회일 때 그걸 지켜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오는 국회 중에서 최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고 나서 아, 내 판단이 잘못했구나.
0: 더 최악이.
1: 이게 지하실 아래는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구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지금 현재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라든가
3: 예.
1: 일반 국민들의 품격보다 훨씬 못해요. 특히 가장 법을 따지고 법 논리를 앞세운다는 법사위가 최악이에요. 그 법사위 최악이 된 데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3: 예.
1: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3: 예.
1: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여야 의원 막론할 것 없이 그 이른바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현직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을까라는
3: 예.
1: 생각이 들 정도예요.
3: 일단 여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1: 아니 뭐 말 못하겠습니다.
3: 야당
1: 괜히 뭐 개인의 신변 공격하는 것 같아서
3: 예, 예.
1: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국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쏟아지는 말들. 그래서 진짜로 참

0: 우울하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법사위에서 또 오늘 한동훈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사법당국에 미국의 예를 들어 FBI나 이런 곳이죠. 사법 공조를 의뢰하려고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막았다. 정확히는 막았다기보다는 신청을 안 했다 이거예요. 혹시 봐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2: 이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 방식을 논의하면서 이거 해외에 있는 학교들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올리면
1: 예.
2: 그거를 검찰이 검토해가지고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가 해외에다 이제 공조를 요청하는 건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막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왜 그렇게 왜 막았냐 그랬더니 일단 이거는 뭐 너무 사안이 좀 가볍고 작고 그런 거 아니냐 뭐지 이러면서 막았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이 워싱턴 대학인가요? 어디 그 대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1: 예.
2: 쪽지 시험 본 거 가지고서 그게 뭐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도 하고 거기 있는 외국 사람 불러다가 물어도 보고 막 이런 것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1: 예.
2: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을 건드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뭐 일기장이면 뭐 다 이렇게 해놓고도
1: 예.
2: 하고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뭐 아예 장관인데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이런 거 마음으로 좀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의원의 딸이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1: 예.
2: 논문도 해외에 뭐 출연할 수 있는 그 논문도 그렇고 그때 정말로 대필로 써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죠? 외국에 있는 케냐? 그 박사가 뭐 누군가도 특정이 될 정도였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봉사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그 봉사했다는 시간에 그 딸은 또 왜 미국에 있었었던 얘기고
1: 예.
2: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삼성 뭐 애플 컴퓨터 뭐 이런 것도 막 누구한테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별 일을
1: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2: 다 했거든요.
1: 사회공헌을 했다.
2: 엄청나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걸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학생은 여기 송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려면 학교에서도 다 이거 관리를 해주거든요.
1: 예.
2: 학교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제대로 또 안 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1: 일단 이게 쭉 다 넘어가면 이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3: 네.
1: 저희는 이제 당시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경찰이 딸 스펙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물어보려고 수사 공조 신청한 거를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니까 그냥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1: 예.
0: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팩트는 그 경찰에서 수사를 그 미국 공조당국에다가 그 요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서울지검에서 그거 실효성 없다
1: 예.
0: 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든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그 내용상 예를 들면 경찰이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에 요청했을 때 법무부에서 한 개인의 그런 것들을 신상을 다 확인해서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1: 예.
0: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1: 예.
0: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법무장관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경찰이 요구한 것들을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덮었을 거야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걸 해외에다가
1: 예.
0: 그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되돌아왔다라든가 뭐 이런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 당시 이제 상담 검사는 경미한 사건은 보통 미국에서 거부된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3: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아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내용은 논점이 아니에요. 최 의원님. 뭐냐면 이게 외국에 넘어가 있는 수사 공조 협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절차는 뭐 반부패나 검찰에서 법무부에 뭐 수사 공조 협정 관련해서 서류를

0: 보내면 법무부가 외교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미국 외교부랑 협조를 해서 미국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거를 자료를 받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논점은 뭐냐면 이런 사례가 있냐 없냐 외국에서 협조하냐 이게 아니라 법무부가 외교부에 그 수사 공조 요청서를 보낼 수 아예 없도록 검찰 단계에서 그냥 법무부에 안 올렸다는 게 논점인 예.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검찰 단위에서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가 판단을 하고 다시 외교부에 보내고 미국에서 이건 뭐 짜잘해 이러면은 뭐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아예 검찰 단위에서 이걸 안 했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라서
1: 예.
0: 이거를 절차대로 했다는 수사 공조 요청서 이거 하나만 주면은 그 혐의가 그 뭐 이를테면은 깔끔하게 털리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그 모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 요청한 거를 하나 들었는데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왔더냐 이 관련입니다. 이렇게 왔대요. 제가 법무부 국제형사과 주무관 뭐 땡땡땡인데 요청하신 자료는 수사 및 외교관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예 안 왔대요.
1: 예.
0: 이게 법무부 주무관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자기 사안에 관련돼 있으면은 검찰에서 그거 사실 올려가지고 죄가 없다 싶으면 외교부에 올려서 수사 공조 요청했는데 나는 죄가 없으면 하면 되는데
1: 예.
0: 아예 진행을 안 시킨 거 이거는 문제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담당 검사였던 지금 서울 공수청의 공봉숙 검사는 언론 보도나 또는 본인이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사안이 가벼워서 미국이 공조에 응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다. 그게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안이 경미한 사안을 주장했으니까 어떤 사안인지 보면 당시 딸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0.99에 판매를 했다.
2: 네.
1: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지 미국 사법당국이 확인해달라고 한국 경찰이 이제 당시 검찰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검찰이 뭘 이런 거 어차피 쟤네 안 해줘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2: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확인해 보시면. 예. 근데 이게 무슨 범죄가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하거나 뭐 문제 삼아야 되는데
1: 예.
2: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 아들도 미국의 UC 얼바인 놀 때 다 자료를 내거든요.
1: 아, 그러면 UC 얼바인
2: 예. 예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미국의 MIT 한동훈 딸은 천재 제가 보기 천재형이에요. MIT 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 심사를 하고
1: 예.
2: 거기 우리 유학 우리 학생이 가면 자랑스러워야지. 이걸 스펙 하나 하나 다 확인하자 우리나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게 한동훈을 공개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예.
2: 조국 교수 딸 조민은 우리나라에 부산대 의전은 우리나라 7대 스펙이 위조돼가지고 한 명이 떨어졌잖아요. MIT 한동훈 딸이 간다 해서 우리나라 학생이 피해본 것도 아니고
1: 예.
2: 이거 미국에서 자료 주겠습니까? 공조할 때는요.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 최악 뭐 이게 뭐 살인사건, 강도사건, 강간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1: 예.
2: 저작권법에 저작권자가 없어 고소가 이걸 이렇게 보내면 미국에 누가 주겠어요? MIT 보낸 곳에 안 줍니다. 에이,
3: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MIT
1: 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3: 저도 외국 이슈를 되게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예. 말이에요. MIT든 어디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학교에 원서 쓸 때에는 정말 많은 데다가 써요. 20군데 막 이렇게 써요. 그럼 그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은 뭐 한두 개만 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전형에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MIT에 뭐 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누구는 안 떨어뜨린 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자기네들이 신고 안 한 거는 그 글을 대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의심이 받는 그 사람하고 둘이서 사실은 뭔가 좀 짰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업무 집행이 아니었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무 집행이 아니었다는 걸 물어보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MIT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MIT부터도 안 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에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4: 자, 근데 이제 누구랑 짰다는 거.
3: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건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그 논문을 써줬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 이름이 특정이 됐었었고
4: 네.
3: 근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진술을 안 해줬고 이제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0: 아니 근데 우리 사정기관들이
3: 수사가 제대로 예.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0: 우리 사정기관들이 별로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서 막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 왜 검사들이 판단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버스 기사들이 300원, 500원 커피 빼먹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기소해가지고 막 그 형 확정되고 이런 거는
1: 예.
0: 경미한 사안입니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경미한 사안인지 중대한 사안인지 이례적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0: 장관과 연관돼 있는 반부패 사안이면 절차는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거
1: 괜찮다고 하면 네,
0: 짜잘한 사안이니까 우리는 협조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왜 검찰 단위에서 그걸 판단하냐 이 말이죠.
2: 이게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0: 왜요?
2: 아니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 그런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0.99달러인가 1달러로 해 그걸 판 사실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서 무슨 한 100억 달러 무슨 그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피한 그런 범죄 인도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미국의 FBI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국제 간에 무슨 범죄 공조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범죄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수사를 절차를 아니, 그러니까 진행시키면 되죠.
2: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미 간에는요. 요구해야 될 게 지금 아마 범죄인 인도 협약이라든가 수사 공조 요청하는 거에 100배, 1000배는 더 해야 될 겁니다.
0: 그러면은
2: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억지로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아니에요, 것 같잖아요.
0: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한동훈 의원 딸, 한동훈 의원이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제기되는 절차에 대해서라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공정하게 제기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한동훈 의원은 그 절차에서 벗어나 있는데 취해복권도 아니고 그거를 방어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짜잘하니까 아예 절차도 그냥 중지해도 되고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3: 그런데 그 한번 보세요. 그 예를 들어 그 공정이라는 게 한동훈 딸이라서 남들보다 더 불이익받으면 안 되죠. 네. 만약에 이 사건이 한동훈 딸이 아니고 하은기 딸이다. 네. 그러면 안 보냅니다. 어차피 안 보낸다고. 왜? 중대한지 안 한지 검찰이 판단하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예. 이거는 저작권자 고소도 처벌도 못해요. 이거는 한동훈 딸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한동훈 딸이 아니면 안 보내는 게 그건 확실합니다.
0: 그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4: 잠시만요. 사실은 그럼 그 부분으로 좀 돼야 되겠네요. 아마 그렇죠.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사법공조를 의뢰한 게 있었나.
3: 네. 없어요. 그건 저작권자 고소도 없는데 그 저작권법은 안 돼요. 그 경미에서.
2: 아니 어떤 아니, 사람은
1: 저작권자에 따지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문제가 아니라
4: 그렇죠.
1: 그 입시 요강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써서 만들었다 팔았다 그러면 팔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류의 문제는 도덕성으로 생 커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2: 예. 그 사람들이요. 그 한동훈 딸이 어떤 미국 대학 갈 때 이른바 그 반대쪽에 있는 무슨 개딸인지 하는 분들이 다 이걸 보내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다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MIT에는 안 보냈습니까? MIT에도 무수하게 보냈잖아요.
1: 그거는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을 보내고 싶었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니, 나서서
2: 그래서 MIT가 그
1: 학교의 업무 공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였었죠.
0: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1: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미국의 학부모들이 우리하고 그러면 입시 공정성을 정확히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거기서
2: 그렇게 했는데.
1: 하는 거잖아요.
4: 잠시만요, 황기 대변님.
1: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할 일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라 이 얘기죠.
0: 제 얘기 드리는 건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딸이 뭐 혐의가 뭐 있다 뭐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 뉴스쇼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가 고소고발하면 경찰이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게 경미한 사안이든 아니든 그게 절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에 관련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고 고소를 했고 그러면 절차가 진행을 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 자체를 멈춰놓고 아 그거 짜시러운데 니네들이 뭐 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이 제기받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검찰 단위에서 알아서 판단해버리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수사받고 그게 절차입니까?
2: 이게요.
0: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2: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정식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제가 검사하면 야 이게 경범죄 사항을 무슨 재판을 가자고 그러냐.
0: 받아야 돼요 그래도.
2: 무슨 재판을 받아요. 경범죄는 경범죄로 끝나는 거지.
0: 약식 기소가 왔는데 아니, 이를테면은.
2: 그, 예를 들면 예. 제가 말씀을 마저 할게요. 네. 이거 한미 간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검사야.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거 뭐 한미 공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미 공조하는 데는 그냥 합니까? 거기는 시간 안 들어갑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다뤄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은 한동훈의 딸이니까 이거 너 무조건 그 미국에다 공조 요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의심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기에는 야 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와 이게 한동훈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세요. 딸이었어도 올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4: 저는 네, 잠시만요. 이제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제가.

0: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이 이례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땡땡일보 김 기자가 조만간 확인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례적이 하은기 대변인은 그 의견은 약간 있는 거죠. 이례적이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지금 의원이었기 때문에 보다 정무적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갔어야 된다. 일단 보냈어야 된다라는 의견 하나 더 있는 거죠, 거기에.
1: 네, 그렇죠. 예. 김정일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미국 단위에서 이거 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법무부 장관 건이니까 진행도 안 시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땡땡일보 김 기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팩트를 좀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례적인지를. 네. 예. 주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14일 날 열립니다. 대통령도 적격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지사 등이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 청문회를 14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해서 대통령이 추가 검증하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미 중수청문을 열었고요. 근데 지금 조직 정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일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다 알아들었으니까 14일 청문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예. 청문회 통과 못하는 거고 그럼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될 타임이지 계속해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할 타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예, 해결할 시점이다. 소정 변호사님.
3: 제가 보기에 그 전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계속 늘어나요.
2: 믿지 마.
3: 처음에 반대한 분이 박주민이었어요.
0: 예.
3: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 글을 뭐 한 6, 7번 썼죠.
0: 예.
3: 그다음에 김용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성윤 의원도 안 된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면요. 해보면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뭐 한덕수 변호부터 해가 한명숙 사건 공판 부장 때 사건 예. 이게 좌파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에 낙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0: 낙마로 끝날 것이다. 예.
1: 저는 저희 당의 선배들이 죄송합니다. 좀 공적 가치를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성훈 후보자 임명이 어렵겠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0: 예.
1: 임명 안 됐습니다. 김성훈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검증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훨씬 더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결사방어했단 말이에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강경파들은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두 후보에 비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반대 여론이 높지도 예. 않고 결격 사유가 뚜렷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인만의 어떤 근본주의적 검찰개혁 사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공적인 감각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0: 김종인 의원님.
4: 국민들 진짜 살기 어려우시거든요.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뭐 정신없이 요동을 치고 있고
0: 예.
4: 물가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어렵고 그냥 한미 관계는 이거 동맹 해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까지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지금 집권당은요. 야 김지용 임명해야 돼 말아야 돼. 걔 검찰주의자야 아니야. 걔가 친윤 묻었어 안 묻었어. 이걸 가지고 날이 새고 밤이 갑니다.
0: 예.
4: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달째예요. 한 달 넘게 이러고 있잖아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집권당 됐으면 나라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0: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로 김종혜 최고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락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0: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 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2: 예, 1926년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갸날에서 시작된 한글날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뺏긴 조국에서 절박함으로 지켜낸 한글 이제는 케이팝이나 또는 영화 이런 데서 한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 청소년들도 한글 자음 모음이 있는 티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2: 예. 예. 정재환 대표님입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다시겠지만 과거 정말 젠틀하고 바르셨던 코미디언, 개그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문화연대 대표시네요?
3: 예. 예. 제가 그 젊었을 때 이제 개그맨으로 예. 또 방송 사회자로 일을 하다가
2: 예.
3: 어느 날 우리말이 참 그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2: 예.
3: 예, 그때 어떻게 한글 운동을 하게 돼가지고요 2000년에 한글 문화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2: 예.
3: 그때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2: 예. 혹시 헤드폰은 지금 저랑만 얘기하니까
3: 네.
2: 안 끼셔도 되고 편하시면 끼셔도 되고요. 다른 라디오에서는 많이 끼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3: 예.
2: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개그맨 하시다가
3: 네.
2: 아나운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3: 사실은 뭐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2: 역할을
3: 그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했죠. 예, 많이 했죠.
2: MC를 많이 보셨죠.
3: 네.
2: 그러면 말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덧 우리 말과 글의 어떤 모습에 반하거나 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3: 처음에는 사실은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예. 사람을 웃겨야 되고
2: 예.
3: 예. 그리고 또 웃는 사람들을 보면 예. 굉장히 행복했죠. 예.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2: 예.
3: 이게 또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2: 예.
3: 근데 이를테면은 한 번은 그 이게 숫자를 세는데
2: 예.
3: 이제 쉰 하나, 쉰 둘 이렇게 세야 되는데
2: 예.
3: 쉰 하나, 쉰 둘. 그랬더니 그걸 딱 따끔하게 지적하는 시청자도 계셨고요.
2: 예.
3: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아, 이 우리말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마이크 앞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2: 예.
3: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데
2: 예.
3: 최소한 밥값은 해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2: 아, 그렇군요.
3: 예. 뭐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말 바로쓰기라든가
2: 예.
3: 또 나중에 그 최연배 선생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다가 아 저도 모르게 아 이 한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2: 예, 예.
3: 그 1998년에
2: 예.
3: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는 책이 나왔는데
2: 예.
3: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우리말 쓰지 말고 앞으로 영어를 우리말로 하자
2: 예.
3: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 영어 공부의
2: 필요성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3: 예. 계셨습니다.
2: 예. 예.
3: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대부분 다 공감하시고
2: 예.
3: 또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니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를 우리말로 쓰자
2: 예.
3: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위기를 느끼고 이게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2: 예.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해서 한글문화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2: 예.
3: 일단 지키고
2: 예.
3: 그리고 가꾸고 더 키우자
2: 이제
3: 그런 그 생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2: 아, 그러셨군요.
3: 예.
2: 예. 사실 그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과거 이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3: 네.
2: 영어 교육 문제가 큰데 사교육 문제가 커지고 하니까
3: 네.
2: 국제화 시대에 아예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쓰자.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계셔요.
3: 예. 그런데 그때는요. 아, 그래 영어를 우리말로 쓰면은
2: 예.
3: 그래 영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2: 예.
3: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2: 예. 예.
3: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 1900년부터 아무튼 미국이 들어가고
2: 예.
3: 미국의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타갈로그하고 영어가 예. 공용어.

0: 있는데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여전히 그냥 따갈로그를 쓰든가 또는 뭐 세바노라고 해서 그 지역말을 쓰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영어 배우이죠. 자기 지역말 배우이죠.
1: 예.
0: 예.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1: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편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글을 버리는 건 좀 아닌 거죠.
0: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였죠.
1: 예.
0: 예. 이를테면 뭐 영어를 잘하면 우리가 뭐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1: 예.
0: 그게 가장 컸습니다.
1: 그래서 한글 문화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글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한글날의 전신 가갸날 이게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0: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유가 없었죠.
1: 예.
0: 예. 그러니까 일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맘 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1926년 처음으로 이제 가갸날을 제정을 해서
1: 예.
0: 이 한글을 기념하게 됐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0: 그때로부터 100년이거든요.
1: 예.
0: 예.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일제가 자꾸 억압을 하고 우리말 글은 이제 없애려고 하고 뭐 1920년대 후반 시점만 해도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았지만
1: 예.
0: 일제는 식민지배 하면서부터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동화의 궁극적인 실현이라는 거는 그냥 조선 사람들이 다 일본말 하는 거고
1: 말과 글에서
0: 예, 그리고 우리 왕은 일왕이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고 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 예.
0: 1926년 가갸날 기념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 국제적으로도 한글의 위대함도 알고 있었고
0: 네.
1: 또 한글을 지키는 게 가갸날을 통해서 한글을 지키는 게 독립운동이다. 이것도 이제 기반이 된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식민지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대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제 일본이 그랬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과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우리랑 똑같이 만든다.
1: 예.
0: 예.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실질적인 차별이 있죠.
1: 예.
0: 그 나중에 창씨개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선 사람 이름까지도 그냥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1: 예.
0: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내선일체 이게 되는 거고 같은 뭐 일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1: 예.
0: 그러면서도 또 일본 내부에서는 그 창씨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생김새도
1: 낫다.
0: 비슷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하면 구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그런 차별이 있었던 거죠.
1: 예. 예.
0: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우리 똑같아. 우리 일시동인이잖아.
1: 예.
0: 그렇지만 그들과 마찬가지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정수인 한글. 말과 한글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1: 그래서 한글날이 만들었습니다.
0: 예.
1: 사실은 5대 국경절 중에 하나예요.
0: 네.
1: 그만큼 한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기억으로는 한글날이 예전에 공휴일이었다가 저 어렸을 때 한동안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0: 예.
1: 예. 한 2000대에
0: 예. 그때도
1: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0: 네. 예. 그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
1: 예.
0: 해가지고 1991년부터 평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평일이었고요.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한글날이 언제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한글날 언제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1: 예.
0: 모른다고 응답한 분도 많았고 10월 1일 아닌가요? 이렇게 또 대답한 분들도 있었고.
1: 손의 날과 한글날.
0: 그렇죠.
1: 예.
0: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딱히 뭐 이렇게 크게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니까
1: 예.
0: 평일이니까 그게 이제 그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1: 예.
0: 그래서 저희가 그 이 한글날 국경일 제정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2006년부터 국경일이 됐는데요.

0: 예.
1: 여전히 평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야 되고
0: 예.
1: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그날의 의미를 새기고 즐길 수도 없고
0: 예.
1: 그래서 아 이거 공휴일 다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서명도 받고 뭐 청원도 하고

0: 민백성이 니르고저 할배 이셔도
1: 네.
0: 새 뜻을 실업해도 저도 다 외우네요. 오털놈이 한이라 많구나. 그래서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서민들 지금으로 따지면
1: 예.
0: 약자들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1: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문자죠.
0: 예. 예. 예.
1: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15세기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보통 사람을 위해서 문자를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0: 예.
1: 특히 지도자, 위정자들
0: 예.
1: 그런 생각을 안 했죠.
0: 사실
1: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그 어떤 그 지배의 수단이기도 했고
0: 예.
1: 이 지배 계층의 어떤 특권이라 그럴까 전유물이기도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문자를 알므로 해서 내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또 부도 쌓을 수 있고
0: 예.
1: 그랬던 건데 보통 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뭔가를 나눠야 되는 세상이
0: 바뀌는 나눠지는 거군요. 그게.
1: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세종이 후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조정에서 공표를 한 거죠.
0: 예.
1: 그게 1443년 이제 12월 30일자 세종실록 기록에 나오는 예. 건데요. 아마 그때 그 문무백관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0: 글자는 우리만 알아서 써야 그게 우리 네. 권력인데
1: 예.
0: 어디 서민들에게 당신은 예. 양민들에게 알 수 네. 있는 글들이 있냐.
1: 예. 세종이 아주 은밀하게
0: 예.
1: 그런 걸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 대신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0: 예.
1: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1444년에 한 두 달이 채 못 돼서
0: 예.
1: 그 최만리를 비롯한 그 집현전 그 학사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0: 예.
1: 반대를 하게 되면서 아니 백성들은 뭐 굳이 문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도 또 그 반대 이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0: 예.
1: 예. 그러니까 뭐 사대부들 당시 이미 문자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 이런 건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0: 예.
1: 예.
0: 근데 결국은 만들어졌고
1: 예.
0: 사실 처음에 만든 다음에 새로운 글자잖아요.
1: 예.
0: 사실은 입 모양,
1: 네.
0: 소리 또 이렇게 몸으로 뭐 천지인을 따서
1: 네.
0: 만든 것들인데 당시에 조선시대 때 15세기에
1: 예. 예.
0: 우리 서민들은 그걸 익히기가 쉬웠나요? 어땠습니까?
1: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0: 예.
1: 그 입 모양,
0: 예.
1: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할 때 그 발성기관의 움직임. 그 좋은 위치
0: 예.
1: 이런 걸 갖고 한글을 만들었다. 또 그 이 모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0: 예.
1: 하늘과 땅과 사람 뭐 이런 것을 갖고
0: 만들었다.
1: 글자 만들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 1940년에 안동에서 이 후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고요.
0: 예.
1: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0: 아, 그전에도 기역리엔 디귿이게 뭘 만들었는지
1: 예, 알 수는
0: 그냥
1: 없었죠.
0: 그냥 니을이면 갑자기 세종대왕에서 지렁이를 보고 이걸 니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아니, 식으로밖에 몰랐다는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추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세종께서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다가
0: 예.
1: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
0: 아.
1: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0: 여러
1: 제가
0: 있으니까.
1: 어렸을 때는
0: 예.
1: 정말 그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럼요. 예.
0: 그런데 이제 해례본이 예. 발견되면서
1: 예.
0: 세종대왕이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라는 그 책인 거죠.
1: 그러니까 언어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0: 예.
1: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게 뒤늦게 발견된 거고요. 그런데
0: 예.
1: 이런 제자 원리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한글은 굉장히 배우기 쉽고
0: 예.
1: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글자였다는
0: 예.
1: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0: 예.
1: 세종께서는 내가 이런 새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0: 예.
1: 뭐 공부할 수는 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돈도 없고
0: 예.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여야 된다.
0: 무조건
1: 예.
0: 쉬워야 된다.
1: 예.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창제 작업에 착수를 하신
0: 예.
1: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그 후민정음 해례본 마지막에 이제 정인지가 쓴 글에 보면
0: 예.
1: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깨우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0: 예.
1: 이렇게 돼 있는데 며칠 만에 깨우쳐 주셨습니까? 한글?
0: 저는 제가 깨우칠 때는 기억

0: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1: 기억이 안 나시죠?
0: 네, 어렸을 때
1: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0: 그러네요.
1: 예,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날 그날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거든요.
0: 부지부식간에 알게 되니까.
1: 처음에 뭐 기역 니은도 외우고 네. 뭐 각야 거겨 이런 것도 연습했겠지만. 예. 근데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인지가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0: 예.
1: 지혜로우면 아침나죠. 그 19세기 말에 유경공원에 영어 교사로 왔던
0: 예.
1: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조선어를 알면 더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조선어 공부, 이제 글자 공부를 했는데 한글을 4일 만에
0: 4일 만에
1: 예, 4일 만에 터득했다고 했습니다.
0: 물론 뭐 한글이 어렵다라는 건 일부 외국인들이 그
1: 예.
0: 미세한 뭐 뉘앙스를 준다든지
1: 네.
0: 그 예를 암호음 어음으로 준다 그런 부분 구별하는 게 좀 어렵고 존칭이 어려우시지만
1: 네.
0: 기본적으로 한글은
1: 그렇죠.
0: 정말 쉬운 언어다라는
1: 예.
0: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0: 예.
1: 이제 한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한국어의 문제를
0: 문제.
1: 이제 아울러서 봐야 되는
0: 예.
1: 이제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500만 정도가 된다고
0: 예.
1: 하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0: 예.
1: 한국어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글은 쉽다.
0: 한글은 쉽다.
1: 예. 며칠 만에 다 외웠다.
0: 이게 세종이 원래 이제 자꾸 범죄가 나오니까
1: 예.
0: 삼강우륜이 있는데 왜 이렇게 범죄가 나오냐.
1: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삼강우륜을 양민들이 농민들이 못 봅니다. 한 번도
1: 네.
0: 있어서.
1: 예.
0: 그래 그럼 만들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있습니다.
0: 네.
1: 실제 세종께서는 그 백성을 교화시키는 거.
0: 예.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근대식 어떤 표현인 거죠.
0: 그 사실 그때 애민정신에서 나온 거죠.
1: 네.
0: 예.
1: 진주에서 그 기마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때 세종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이 백성들이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되고
0: 예.
1: 삼강오륜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르칠 방도가 없다.
0: 예.
1: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제 세문제가 필요했고
0: 필요하다.
1: 근데 결국은 그 백성들이 글자를 쓰게 되면서 이제 지식과 정보에
0: 예.
1: 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깨어나게 되는 거죠.
0: 예.
1: 예.
0: 실제 한글이 배우기 쉽다. 정말 과학적이고 친서민적인 글씨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과거가 아니어도 지금도 뭐 여든이 넘어서 상당히 뒤늦게
1: 네.
0: 한글을 쉽게 깨우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그럼요. 예. 그 칠곡할매들께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0: 예예예. 예, 예.
1: 예.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어렸을 때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0: 예.
1: 집에서 일찍이 뭐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조금
0: 예.
1: 성장해서는 공장에 가서 돈을 벌거나
0: 예,
1: 그러면서 그 가족들 뒷바라지라고 특히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죠.
0: 예.
1: 또 과거에는 여자들은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기도 했고
0: 예.
1: 그래서 평생을 이분들이 글자를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동사무소 가는 거.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요.
0: 예.
1: 주소를 쓰라고 하고
0: 예.
1: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은행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가는 걸 피하시고 그 버스에 보면은 뭐 행선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걸 읽을 수 없으니까
0: 뭐.
1: 혼자서는 버스도 못 타시고
0: 예.
1: 그렇게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0: 한글을?
1: 한글 문해교실 이런 데 다니시면서
0: 예.
1: 그걸 배우시고 이제 비로소 이제 글을 읽게 되신 거죠.
0: 예.
1: 지금 뭐 칠곡할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런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0: 예.
1: 다들 제가 볼 때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0: 알겠습니다. 그만큼 예. 쉬워서
1: 예.
0: 쉽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글자다. 예. 못다는 얘기가 다 많아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괜찮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럼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1: 네.
0: 유튜브로 제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6: 예, 오늘 한글날 보내드리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정재환 대표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7: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9: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1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1: 날씨와 생활입니다. 또 한 번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가을 나들이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0: 모레 아침엔 모레는 주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서도 비가 좀 더 뿌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특히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25도, 광주가 26도까지 올라서 긴 소매 겉옷이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2: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2: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9: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제목이 아름다운 한글 활자로 바뀌어 있고요. 예쁜 글귀나 손글씨로 한글의 소중함을 나누는 행사도 오늘 하루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야구 중계를 할 때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자제하는 색다른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홈런은 4루타, 배트는 방망이, 글러브는 장갑, 헬멧은 보호 투구.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죠?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한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대단한 축복임을 새삼 되새겨보는 한글날 아침.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입주 1443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